0: 해서 미국 대표단이 오늘 푸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내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이동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오늘 자정부터 사흘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과 준비 접촉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키이우로 이어지는 동선을 택한 의미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측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한 미국의 중재 외교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주목됩니다.
1: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국가보안국 본부를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퀸이엔토스 역기를 모스크바를 향해 발사하자 러시아 각지의 공항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러시아 남부 오데사의 에너지 시설과 헤르손 도심에도 공격이 이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는 오늘과 내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해 새로운 평화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본부를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남부 오데사의 에너지 시설과 헤르손 도심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드론 500여 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면서 러시아 각지의 공항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항공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더는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후 장기간 중단된 평화협상을 다시 중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오늘과 내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4: We sent them over to see whether or not we can get something done, and there may be a good chance we'll do it.
3: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평화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5: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이 3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시 시동을 걸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 오늘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네팔군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로 구성된 합동구조팀이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남성 루하이타오 씨를 발견해 구출했습니다. 루 씨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터널을 걸어 나왔으며 구조 직후 생수를 마시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특히 이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곳으로 확인돼 추가 구조 작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네팔인 발전소 직원 2명이 구조됐고 오늘은 매몰주택에서 64세 네팔 여성도 구출되면서 이틀 사이 모두 4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KDRT가 해외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를 구조한 것은 이번이 9번째로

0: 2023년 튀르키예 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해당 발전소에서만 신원 미상 시신 7구가 수습됐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네팔 내 사망자는 1,344명이며 중국 시장자치구 사망자를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375명에 이릅니다. 실종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5,531명으로 집계됐으며 당국은 약 500명이 여러 터널에 갇혀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의 안보정치부문 고위관리가 한국을 향해 직접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응해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위라며 한국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이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색 및 구조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배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호르무즈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의 파병 여부는 에너지 수급과 외교 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 이후 무기 재고 부족 실태를 언론에 흘린 내부 제보자를 찾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소속 약 5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합참 소속 군인과 민간인 직원들이었으며 장거리 미사일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주요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줄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지난달 진행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규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전례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제보자 색출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경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정에 반선일은 바넬 국방부 대변인은 기밀 유출은 모두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부족 보도를 반역적이라고 규정하며 유출자 적발을 강하게 압박한 만큼 이번 조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측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 본인이 민간 메신저 앱 시그널 단체 대화방에서 예멘 공격 관련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다가 비판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연방법원과 군사법원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1: 서울에서 원단 회사를 운영하며 뒤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노스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의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전국성인 PC방 1000CN여 곳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공급한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들이 취급한 판도는 1200CN억 원에 달하며 경찰은 범죄 수익 20와이더스억 원 중 27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나머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M 보도입니다.
2: 울산의 한 인테리어 업체. 경찰이 사장의 가방을 열자 휴대전화와 통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 사장님 지금 현시간 불러
4: 긴급 체포하고요. 긴급 체포합니다. 게임 산업체로 관한 법률 위반 도박 공간 개설이에요.
2: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해 울산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 영업을 한 겁니다. 울산 지역 총판이 쓰던 사무실은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했지만 일반적인 업체와 달리 검정색 시트지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총책인 사이트 운영자 역시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뒤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이중생활을 이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10년가량 원단 회사를 운영하며 이른바 투잡을 이어왔는데 회사 직원까지 콜센터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사이트에서 취급된 판돈만 1200억 원. 이들은 베트남의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 1133개 매장에 사이트를 공급하고 관리했습니다. 하부 매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사이트 도메인을 바꾸는 형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는데 경찰이 성인 PC방 단속을 계기로 윗선을 역추적한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5: 서울의 게임 회사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개발자에게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이트를 리뉴얼하던 중에 저희가 운영자를 신속하게 검거해서 그 자료까지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2: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해외 조직원들의 여권까지 무효화 조치해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운영자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 32억여 원 중 27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부녀가 함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범죄 가담자로 이어졌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도박 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9: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이슈,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8: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0: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아흘에 만에 지하터널에 고립됐던 생존자 두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네팔 합동구조대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지하터널을 수색하던 중 기계 담당 반장 산제이사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을 터널 안쪽 약 170m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 구조대가 터널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때 안쪽에서 대답이 돌아오면서 구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산제이사는 몸 상태가 양호했지만 마하르잔은 저체온증으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 채 헬기로 카트만두 군병원에 이송돼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제이사는 홍수가 났을 때 다른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키다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터널 안에 40명에서 45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전력청은 홍수 당시 이 발전소 지하에 기술자와 직원 약 42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단 구룽 내무장관은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며 구조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터널에서 시신 한 구도 발견됐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287명, 실종자는 5,083명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는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을 찾기 위해 공중수색을 시도했지만 악천후로 회항했으며 이들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어제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3일 공소청 출범을 28일 앞두고 조직 구성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공소청은 본청 아래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그리고 42개 지청으로 구성됩니다.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294명 줄어듭니다. 수사 관련 부서는 대부분 폐지됩니다. 범죄정보기획관과 인지합동수사 관련 43개 부서 그리고 수사조사과 67개 과가 사라집니다. 대신 중대범죄전담부 29개 부가 신설돼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를 협력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설치됩니다. 불송치 사건과 불기소 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반부패와 마약 조직폭력 사건을 하나로 통합하면 전문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수사 관련 부서가 격화되는 방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매우 짧아 추가 논의 시간은 사실상 제한된 상황입니다.
9: 버몬트주 출신 무소속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초지능 인공지능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지능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샌더스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초지능의 개발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고 인공지능의 위험을 감시할 정부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요 인공지능 기업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품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는 인공지능 기업 오픈AI가 새 모델 아스트라를 출시하며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범용인공지능은 특정 분야가 아닌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발의될 경우 인공지능 규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디시세임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 광주 전역에서 개막해오는 원솔 퀸스일까지 세텐타 와이트 다우스 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43개 팀이 참여해 변화와 실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본전 씨는 분자와 나, 그리고 우주와 변화 등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작품도 포함됐습니다. 전시 공간은 상무대 터의 무각사 파빌리온 등 광주 전역으로 확장됐고 인공지능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7: 7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변화와 실천을 주제로 여러 나라에서 모두 43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180만 년 전 화산 분출 뒤 흘러내린 용암이 굳으면서 그동안의 변화를 오롯이 담은 제주 화산암. 전시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을 소리로 연결하는 496시간 사운드. 개인의 삶부터 사회와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품들입니다.
12: It tells you that something must change, but it does not tell you how, why, or what you should become. It is a demand without a program.
11: 밀도 있게 구성된 본 전시는 분자와 나, 우주와 변화 등 다섯 개의 공간에서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하는 감각적 여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3: 저도 이번 전시를 보고 저의 시선이 확장되고 많이 변화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분자의 세계부터 우주까지 이 큰 흐름도 흥미로웠고 이 많은 분들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보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5.18 민주화 운동으로 삶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5월 어머니들의 작품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가 겪은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옛 상무대터의 무각사 파빌리온 등 전시 공간은 광주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4: 국제적으로 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15: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 30년 동안 시대가 던진 질문에 예술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 출발에는 5.18의 기억과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11: 작품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해주는 매개로서의 AI 전시와 공연, 그리고 무등산 춘설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한 제16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고용지표가 나온 만큼 미국의 신용이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끊겠다며 이는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이달 15일과 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교역 자체를 끊겠다는 초강수를 거론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실행이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강력한 최후 통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나라에서 무역 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며 이 위협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경에는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16만 2천 명 늘어 최근 5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영호조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오히려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으며 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 58%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교역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2: 한국 정치권에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와대 핵심 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 후보자 발탁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라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해인을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며 김 부속실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2기 개각 인선 전체를 역대 최악이라고 규정하며 인사참사이자 인사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도 공식 인사라인 밖에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해당 유튜브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음모론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인된 농담 한마디를 자폐끼로 둔갑시켜 거대한 음모를 완성하는 수법이라고 반박하며 망상의 기대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자정부터 매시 35분마다 15초 길이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으며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 경험 부문 소속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AI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업무를 쪼개고 필요 인력을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전환을 명분으로 한 인력 효율화라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는 또 임직원 10만여 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사업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며 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경영 실패를 이유로 경영진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이달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미국 뉴욕 한복판으로까지 무대를 넓힌 셈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을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의 여파를 축소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번 전쟁으로 군사적 자신감을 키운 이란이 오는 원스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장기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하며 여러 차례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하지만 미 정보 당국은 군사력의 자신감을 키운 이란이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라며 또 한 번 압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을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전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밴스 부통령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6: Well, I'll tell you what, a lot of people don't call it a war. I call it a military conflict because it's small potatoes for us. It's not a big thing.
5: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거 아니냐고 따져 묻는 기자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7: We're seeing record. How long were we in Vietnam?
6: We're in 5 months now. We've been, and you know what we did in 5 months? They're not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That's what we did.
5: 그러면서 핵시설로 의심되는 이란 국경이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곧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번 전쟁으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키운 이란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갈등 격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짚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중동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군함 파견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하며 여러 차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11: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10: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12: 213-388-5600 융자나라.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1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6: 올림픽 골프니까.
1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총 규모는 139억 달러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보다 8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정 압박의 핵심은 일반기금 수입 증가율이 0.4%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시의회 예산분석국은 공식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경찰 인력은 기존 8,878명에서 8,639명으로 줄어들고 민간직 403개가 삭제됩니다. 반면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배상금에는 1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경찰 인력은 줄고 배상금 지출은 늘어난 구조입니다. 노숙 관련 예산은 9억 달러를 넘어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거리 청소를 담당하던 케어팀 관련 예산 1,230만 달러는 삭제됐고 위생국 인력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1,647명과 공석 1,074개가 사라집니다. 경찰과 교통공공사업 IT 부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산분석국 보고서는 어떤 서비스가 축소되고 어떤 시설이 문을 닫는지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재정정책이 요구하는 예비비 비율은 10%이지만 이번 예산의 예비금은 목표에 못 미치는 8.97%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홈리스 예산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LA시에서는 홈리스만 제대로 된 시민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어바인 경찰국이 오렌지 카운티 남부 일대 리테일 매장을 연속으로 털어온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 여성은 여러 매장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뒤 검은색 SUV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범행이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범행지로 확인된 곳은 어바인의 하버프레이트 매장입니다. 연쇄 절도 사건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절도 관련 법 집행 공백과 조직적 소매 절도 증가 추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유사한 수법의 반복 범행이 늘면서 지역 경찰의 공개 수배 사례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용의자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10년 넘게 대낮 길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배설 행위를 하고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렌트우드는 고급 주택가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오랫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주민 웬디 씨는 개를 산책시키던 중 대로변에서 해당 여성이 바지를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단발성이 아니라 10년 이상 반복돼온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정신건강 위기나 노숙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LA시 전역에서 정신건강서비스와 노숙인 지원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급 주거지역이라 해도 도시 전반의 사회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이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하버 게이트웨이 인근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웨스트 알론드라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대규모 경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찰 헬기가 밤하늘을 가르고 수십 대의 순찰차가 사방을 봉쇄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른바 테이크오버로 불리는 불법 차량 묘기 집회를 단속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테이크오버는 도심 교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스턴트를 벌이는 행위로 LA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을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크오버 집회가 이미 해산된 뒤 경찰이 출동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이번 작전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테이크오버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지역사회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당국의 단속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18: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9: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8: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9: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8: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9: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8: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9: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8: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허리케인 마리가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서쪽 해상에서 카테고리 2등급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강한 폭풍이지만 캘리포니아 상륙 가능성은 없다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다만 폭풍의 외곽뒤가 이번 주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안류입니다. 남양 해변을 중심으로 파도가 높아지면서 이안류가 매우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안류는 파도를 가르며 빠르게 흐르는 물길로 수영객을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끌어당깁니다. 말리부의 베테랑 서퍼마이라 버그는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는 이안류 외에도 전역 만조 수위를 7피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너울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롱비치와 말리부 포인트, 무구 아발론 등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와 해변 침식이 우려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화요일 밤 11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 해안 침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하버 게이트웨이 인근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웨스트 알론드라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대규모 경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찰 헬기가 밤하늘을 가르고 수십 대의 순찰차가 사방을 봉쇄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른바 테이크오버로 불리는 불법 차량 묘기 집회를 단속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테이크오버는 도심 교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스턴트를 벌이는 행위로 LA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문제입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을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크오버 집회가 이미 해산된 뒤 경찰이 출동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이번 작전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테이크오버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지역사회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당국의 단속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2: 오렌지 카운티에서 10대 청소년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새벽 3시 15분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오렌지 카운티 5 프리웨이 남행 차선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링컨 에비뉴 인근 출구 램프 부근에서 포드 엣지 SUV가 통제를 잃고 도로 옆 경사면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추락 높이는 약 5m에 달했고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이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왔습니다. 2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중 1명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자는 가든그로브 출신 15살 레비 제이코 플로레스와 산타아나 출신 16살 로버트 미겔 구티에레스 아발로스 그리고 산타아나 출신 17살 빅터 우고 델가도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탑승자 중 누구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지난 2023년 자신의 세 자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린지 클랜시 사건이 배심원단의 평결 불일치로 어제 심리 무효 선고를 받았습니다. 36세의 전직 분만실 간호사인 클랜시는 살인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신병원에 계속 수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달 말 열리는 심리에서 결정됩니다. 판사 윌리엄 설리버는 9월 29일 심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변호인 케빈 레딩턴은 이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심 여부를 이 심리에서 밝힐 수 있으며 유죄 협상이나 공소 취소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플리머스 카운티 검사장 티머시 크루즈는 즉각적인 재심 결정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새 아이에 대한 정의 실현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랜시 측은 산후정신병으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이 가능하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신의료시설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열릴 경우 클랜시 본인과 전 남편 패트릭 클랜시가 제기한 정신과 치료 관련 민사소송은 수년간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 외교부 조현 장관이 네팔 태용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수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시시르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네팔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수색 작전의 원활한 진행입니다. 최근 네팔군이 실종자들이 있는 산악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수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기후와 지형 조건으로 구조작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측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또 재난수습을 넘어 네팔 재건을 포함한 장기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 카날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실종지역 집중수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7일까지 사흘간 네팔에 머물며 실종자 가족과 현지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파견된 긴급구호대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17: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8: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7: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8: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9: 융자 나라, 좋은 나라.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0: 오, 진짜 통 크네요.
19: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0: 단체 주문도 되나요?
19: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2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6: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가 많아져 더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 감정가는 150만 불이고 남은 융자 금액이 60만이라면 에퀴티가 90만 불이 있는 겁니다. 이 에퀴티 90만 불을 담보로 융자 받는 것을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27: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메이저 은행에 가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메이저 은행과 거래가 40년 동안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개인 어카운트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한 번도 늦은 게 없는데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메이저 은행에 가서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엔 최근 2년 동안 인컴과 크레딧을 확인하고 융자를 받을 만큼 인컴이 충분한 만큼까지만 융자 승인을 해줍니다. 당연히 인컴이 부족한 경우엔 융자 거부, 즉 융자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융자 나라는 인컴보다는 에퀴티가 얼마나 있는지,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는지 확인이 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융자는 됩니다. 이런 분들 융자 나라로 연락하세요.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저녁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저는 박지수입니다. 노동절 연휴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LA 하늘은 또 얼마나 맑은지 저녁 공기가 딱 좋더라고요.
0: 그러게요. 이런 날 저는 뒷마당에서 물구나무나 서고 싶은데 오늘은 그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좀 묵직하거든요.
1: 맞아요. 오늘 우리 LA 사는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나입니다.
0: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건가 세상이 바뀐 건가 요즘 진짜 헷갈립니다.
1: 선배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는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인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으니까 오늘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0: 차 안에서 혹은 저녁 밥상 앞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주제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 거 겪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1: 사연이나 생각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아이디는 rs1650루피 1650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선배 자작곡 LA 주말 여자, LA 주말 남자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그럼 오늘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 먼저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저 김재현 이번 노동절 연휴에 또 AI랑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결과물이 두 곡이에요. 근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편으로 나뉘더라고요. 연휴를 보내는 방식이 딱 두 가지잖아요.
1: 어머, 두 가지요?
0: 하나는 LA 주말 여자, 노동절 연휴에 LA 이 골목 저 골목 신나게 누비는 여자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LA 주말 남자, 연휴에 식구들이랑 집에서 그냥 뭉개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후자예요. 소파에서 물구나무 서다가 잠드는 게 최고의 연휴거든요.
1: 선배, 그게 연휴 활용인지 낭비인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곡 제목 들으니까 벌써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오늘 맑은 하늘 아래 LA 어딘가를 신나게 돌아다니고 계신 분들, 또 집에서 가족이랑 느긋하게 쉬고 계신 분들, 두 분 다 이 노래 들으시면 딱 내 얘기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LA 주말 여자과 그와 LA 주말 남작 오늘 본편 사이사이에 만나보시고요.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본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 박지수 씨 아침부터 바람이 좀 차네요. 이런 날은 괜히 윌셔 쪽 지나가다가도 사람들 표정부터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길 위 분위기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한인타운에 살면서 느끼는 게 숫자로는 뭐가 좋아졌다 해도 골목 공기는 또 다르거든요. 밤에 가게 앞 지나갈 때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통계로는 폭력 범죄가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 마음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엔 큰맘 겁났다면 요즘은 사소한 일도 계속 신경이 쓰이죠.
1: 어머, 진짜요. 저도 그 차이가 제일 크게 느껴져요. 누가 다치고 안 다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길가에 뭐가 쌓여있고 어떤 소란이 반복되느냐가 생활을 바꿔버리잖아요.
0: 맞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는 가게 문 닫고 나면 그 조용함이 좀 낯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조용한 밤도 있더라고요.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요즘은 시에서 대책을 낸다, 경찰 인력을 늘린다 해도 현장에서 체감이 바로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도대체 누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질문이 오늘 제목이랑도 이어지네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아니면 그 사이를 정치가 너무 쉽게 이용하는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1: 그러게요, 선배. 누군가는 규칙이 먼저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람부터 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동네 사람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오늘은 안전할까, 그 한마디를 더 궁금해하죠.
0: 그 한마디가 제일 무겁죠. 특히 한인타운은 가게도 많고 사람도 오가고 밤늦게까지 불 켜진 곳이 많으니까요. 겉으로는 활기찬데 속은 자꾸 지치게 만드는 동네가 됐어요.
1: 선배, 오늘은 그래서 가볍게 시작해도 결국 그 얘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길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참아야 하는지요.
0: 그때는 말이죠. LA가 온 나라 뉴스에 맨날 나오던 도시였어요. 살인사건이니 갱폭력이니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던 시절이었죠.
1: 어머, 선배,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 뉴스의 헬기 화면만 기억나는데요. 요즘은 예전만큼 총경 얘기는 덜 들리는 것 같은데 대신 길거리 상황이 너무 거칠어진 느낌이에요.
0: 맞아요. 지수 씨 통계로 보면요. 그 무렵에 비하면 지금은 폭력 사건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니 시청자료 보면 몇십 년 사이에 살인 같은 건 확실히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상한 게요. 선배,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공포가 좀 다르잖아요. 총소리는 덜 들려도 우리 동네 골목이 생활 자체가 불안한 공간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0: 제가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전에는 밤이면 총소리 걱정했는데 요즘은 가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쓰러져 있는 사람, 갑자기 유리 깨고 들어오는 사람 걱정을 더하게 되더라고요.
1: 네, 지금 LA시 얘기 들어보면요. 작년 기준으로는 큰 폭력 사건은 조금 줄었다는 보고가 많아요. 대신 도둑질 차 털리는 거, 상점 털이 같은 재산 범죄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0: 그게 참 웃긴 게요. 서류상으로는 안전해졌다는데 가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물건들

0: 보고 그냥 나간다.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쌓여있거든요.
1: 선배 요즘 기사 보면 플래시 강도라고 해서요.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물건 싹 쓸고 도망가는 사건들 꽤 나왔잖아요. 시에서 전담팀 만들어서 좀 잡힌 건 있다고 하는데 소문은 계속 돌아요.
0: 예전에는 도둑질해도 혼자 몰래 들어왔다 나가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대놓고 여럿이 와서 카메라 다 보고도 그냥 하는 거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이 동네 질서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1: 그리고 홈리스 문제랑 정신질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배, 요즘 윌셔버먼트 웨스턴 길 따라 걷다 보면 천막 줄지어 있고 그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사람들 꽤 보이잖아요.
0: 저도 새벽에 마켓 나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옷 반쯤 벗고 소리 지르는 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그분도 사연이 있겠지만 동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1: 맞아요. 요즘은 노상배설 문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길 한복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중도덕이냐 인권이냐 헷갈리면서 분노가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저는 가게 앞에서 그런 장면 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내몰렸다는 게 안쓰럽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 어머니 손주들 다니는 길이니 이거 그냥 둬도 되나 걱정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1: 선배, 요즘 세대는요 인권 교육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정신질환 트라우마 약물 문제 같은 거 알면서도 막상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서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서 둘 다 소중한데 지금은 그 사이에서 동네가 조금씩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1: 그런데 또 시청이나 카운티 입장에서는요. 강제로 치우면 인권 침해라고 욕먹고 그냥 두면 왜 방치하냐고 욕먹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말을 해도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윌셔랑 노르망디 쪽은 밤이 되면 무섭긴 해도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 얼굴은 알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동네 교회 반상의 상점끼리 서로 챙기는 게 쫙 깔려 있었어요.
1: 요즘은 그 서로 감시해주는 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선배, 집집마다 문 단단히 닫고 온라인으로 장 보고 동네 모임도 줄고 그러다 보니 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개인이 알아서 견디는 문제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0: 노인 아파트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더 시끄러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 대신 밤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 비명차 경보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치안 통계는 내려가도 정작 약한 분들, 노인이나 아이들은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경찰차는 예전보다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골목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0: 경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아는 한인마트 사장님은요. 요즘은 물건 훔쳐가도 보험 처리도 힘들고 신고해도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포기가 쌓이는 거.
1: 네, 그런 무력감이 커지면서 법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럼 우리도 알아서 지키자는 식으로 총기나 과격한 대응을 얘기하는 분위기도 생기고요.
0: 저는 그 방향은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옥상 올라가서 총 들었던 세대의 기억도 있지만 그게 또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법과 제도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개인이 떠안겠다는 건 지역사회가 더 무너지는 길일 수도 있죠.
1: 선배, 한편으로는 요즘 세대가 경찰과 정부를 너무 불신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인종차별과 시위 경험 쌓이면서 시스템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고도 덜 하게 되고요.
0: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장로나 노인의 상공회 같은 대서경찰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중간다리가 약해진 느낌이에요. 중간에서 서로 말 풀어주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1: 선배, 제가 한인 콘텐츠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화가 폭발해요.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사건 하나 나면 댓글에서 쫓아내자 도시가 망했다는 표현이 쏟아지는데 오프라인에서 같이 대화하는 자리는 별로 없고요.
0: 그런 반응 속에 정치가들도 들어가는 거죠. 어느 쪽은 홈리스 인권이 우선이다만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질서부터 세워야 한다만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 현실은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데 말이 둘 다 극단으로 가버려요.
1: 맞아요. 선거철만 되면요. 한쪽에서는 텐트 다 치우겠다, 다른 쪽에서는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정작 중간에 있는 주민들 일상 얘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가게 앞에서 쫓기는 느낌 없게 하는 방법은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0: 제가 동네 마켓 앞에서 보는 장면은요. 쓰레기 봉투 찢겨 있고 노상 배설 흔적 남아 있고 그 옆으로 손주 손 잡고 지나가는 할머니 모습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정치구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인지 요즘 상점들 사이에서는요. 경찰만 믿지 말고 우리끼리 연락망 만들자, CCTV 화면도 서로 공유하자, 심지어는 밤에 돌아가면서 골목 한 바퀴씩 돌아보자는 얘기도 슬슬 나오더라고요. 자율치한 아이디어들이요.
0: 그런 움직임은 참 반갑죠. 예전처럼 교회가 다 중심이 되어주긴 어려워도 마트 사장님, 식당 주인, 카페 매니저가 모여서 우리 블록은 우리가 챙긴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도 동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조금은 막을 수 있거든요.
1: 선배, 동시에 저는 정책 쪽에서 정신질환과 노숙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텐트 치우고 끝낼 게 아니라 치료와 주거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길 위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을 거리에서만 보지 않고 그 뒤 사정까지 같이 보는 눈이 필요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 일상과 안전을 참아달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함께 잡는 고민을 누가 진짜로 해줄지 그게 숙제네요.
1: 결국 요즘 코리아타운 LA 한인상권에서 느끼는 건요. 숫자로는 폭력사건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동네 공기가 거칠어지면서 서로 믿고 살던 마을에서 각자 도생하는 도시로 바뀌는 불안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공중도덕 인권 정치가 다 뒤엉켜 있고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오늘은 숫자나 통계 말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LA 왔을 때 골목 공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 좋아요, 선배. 아까 메인에서는 큰 흐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선배 눈에 보였던 그때 골목 얼굴들 그런 거 궁금해요.
0: 제가 17살에 LA 왔을 때요. 공항에서 나와서 올림픽 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차 창밖으로 웨스턴 지나서 윌셔 근처까지 간판들이 죄다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었거든요.
1: 어머, 선배. 처음부터 한인타운 쪽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때는 간판도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0: 그때는 말이죠. 네온 간판이 많았어요. 파란불 들어오는 갈비집, 빨간불 번쩍이는 노래방 마켓 위에는 슈퍼라고 한글로만 써있는 간판도 있었고요. 밤에 그 불빛이 골목 전체를 좀 거칠게 비추던 느낌이 있었어요.
1: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윌셔랑 와이킹 그쪽으로 부모님 따라오면 항상 길가에 차가 빽빽해서요. 약간 어두운데 사람은 많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제가 다니던 페어팩스 하이스쿨 끝나고요. 버스를 타고 올림픽 거리 쪽 부모님 가게로 돌아오면 해 질 무렵이라 골목이 애매하게 어둑어둑했거든요. 그때 도착해서 가게 앞에 서 있으면 거리 소리가 참 다양했어요.
1: 어떤 소리들이 들렸어요, 선배? 저는 요즘은 차 소리보다 길에서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가 더 기억나거든요.
0: 그 시절에는요. 마켓 앞에서 애들 농구하는 공 튀기는 소리, 옆 가게에서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 그리고 골목 끝에서는 힙합 음악 크게 틀어놓은 차들 소리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술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까지 더해지고요.
1: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홈리스 분들 텐트가 쭉 늘어져 있고 그런 느낌이었나요?
0: 지금처럼 텐트가 길을 따라 줄지어 있는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골목 구석마다 늘 앉아있는 같은 얼굴들이 있었죠. 가게 앞 쇼핑카트 밀고 다니던 노인분, 빈캔 주우면서 항상 인사하던 분, 그런 분들은 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노숙 문제는 있었지만 모습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는 거네요. 요즘은 큰 도로 옆에도 텐트가 여러 개 이어져 있어서요.
0: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골목이에요. 밤에 가게 문 닫고 나왔는데 그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누가 조용히 벽에 기대앉아 있더라고요. 옆에는 커다란 검정색 쓰레기 봉투가 몇 개 쌓여 있고요.
1: 선배, 그거 보고 좀 무서우셨겠어요. 요즘은 그런 장면 보면 사람들이 바로 경찰이나 시에 연락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0: 그때는 다들 그냥 조심히 지나갔어요.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나온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쓰레기 봉투를 막 뒤지더니 캔이랑 병을 손에 한가득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1: 아, 그 눈빛이 좀 선명하게 기억나시나 보네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선배?
0: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골목이 좁고 저랑 그분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굿나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공포보다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 선배가 그때는 아직 학생이셨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이 동네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낮에는요, 같은 골목에 트럭이 들어와서 라면 박스 김치 통 내리고 우리 가게 앞에서 아줌마들이 가격 흥정하고 웃고 떠들어요. 밤만 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거죠.
1: 그 대비가 꽤 강했겠어요. 저는 요즘은 낮에도 길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계시고 밤이 되면 그냥 더 조용해지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0: 80년대 후반쯤이었는데요. 부모님 가게 옆 건물 뒤편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애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떠들어대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 구석에서는 어떤 분이 이불 하나를 바닥에 깔고 누워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웃음소리, 한쪽에서는 숨소리만 들리고요.
1: 선배가 말씀해주시는 그 숨소리라는 표현이 좀 와닿네요. 요즘은 숨소리보다 고함이나 욕설이 더 자주 들리는 것 같거든요. 밤에 집 창밖으로 들리는 소리도 달라요.
0: 옛날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대체로 말수가 적었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죠. 가끔 가게 앞에 와서 워터? 하면서 물 한 잔 부탁하고 종이컵 건네주면 땡큐 하고 조용히 가고요. 그런 장면이 많이 떠오르네요.
1: 요즘은 요청이 아니라 요구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여유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수 씨 말처럼 다 근사했던 건 아니에요. 밤에 버몬트 쪽 버스 정류장에서는 술 냄새 잔뜩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골목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골목은 위험해 보여도 어떤 골목은 그냥 동네 사람들 사는 냄새가 나는 거죠.
1: 그 골목마다 다른 공기라는 말이 멋있네요, 선배. 저는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걷는 길과 밤에 돌아올 때 걷는 길이 느낌이 너무 달라서요.
0: 제가 USC 다니던 시절에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버스를 갈아타고 윌셔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윌셔 큰 길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안심이 됐는데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곤 했죠.
1: 지금도 윌셔 큰 길은 불빛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한 블록만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곳들 있잖아요. 그 구분이 선배 때에도 있었군요.
0: 네, 제가 항상 지나던 골목에 쓰레기통 옆에 오래된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버린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어떤 분의 침대가 됐더라고요. 그 위에 담요 하나가 늘 펴져 있고 옆에는 쇼핑카트가 세워져 있었죠.
1: 그게 좀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집안에 있어야 할 소파가 골목에 나와 있다는 게요. 요즘은 텐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0: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가게 물건 정리하다가 늦게 나왔는데 그 소파 위 담요가 홀딱 젖어 있고 그분은 쇼핑카트 옆에 서서 비를 그냥 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가게에서 남은 비닐을 들고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조심히 소파 위에 덮어줬어요.
1: 선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말이 잘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0: 제가 영어가 서툴던 시절이라요. Rain so cold 뭐 이런 식으로 더듬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한동안 보다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닌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1: 글쓰니까 선배가 이 동네에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이웃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이 선배 눈에 지금 거리도 다른 각도로 보이게 하는 것 같고요.
0: 지수 씨는 요즘 한인타운에 살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윌셔까지 걸어갈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1: 저는요, 커피 들고 나가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작은 나무 그늘 밑에 접이식 의자 펴놓고 옆에는 검은색 봉투 몇 개 그리고 쇼핑카트 하나. 그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저도 출근 준비하는 거랑 묘하게 겹쳐 보여요.
0: 그 말 듣고 보니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거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이어지는 게 있네요. 다만 제가 기억하던 골목의 조용함과 지수 씨가 느끼는 지금 골목의 긴장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1: 네, 저는 가끔 그분 옆을 지나갈 때 늘 마음속으로 오늘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빌게 돼요. 선배가 비 오는 날 비닐 챙겨 나가셨던 마음이 지금 제 마음 안에서도 어떤 모양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네요.
0: 그래서 저는요, LA 골목 얘기를 할 때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얼굴들이에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시간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나치던 제 발걸음도 같이 기억나고요.
1: 선배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한인타운에서 제가 마주치는 분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그런 장면으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묵직하네요.
0: 지수 씨, 이번 블록에서는 아까 큰 흐름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문제를요. 길 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들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1: 맞아요, 선배. 요즘은요, 한인타운 골목을 걸어도 그냥 노숙이 아니라 대낮에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하면 길에서 옷 벗고 앉아있는 분들까지 보이니까요. 동네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가는 느낌이에요.
0: 제가 처음 LA 왔을 때만 해도요, 윌셔나 버몬트 쪽에서 그런 장면 보는 건 정말 드물었거든요. 지금은 웨스턴 올림픽 어느 쪽을 돌아도 정신질환하고 노숙 문제가 동네 풍경 일부처럼 돼버린 게 참 걱정스럽네요.
1: 선배 통계로 보면 큰 범죄는 예전보다 줄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홈리스 숫자 자체가 많이 늘고 그 안에 약 문제나 정신질환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다른 종류가 된 것 같아요.
0: 옛날에는요, 갱폭력이나 큰 사건이 무서웠다면 요즘은 일상생활이 흔들리는 게 더 무섭죠. 가게 앞에서 누구랑 마주칠지 모르고 아이들 손잡고 지나가면서도 눈치를 계속 봐야 하니까요.
1: 저도 밤에 집 들어갈 때요. 올림픽에서 팔가사의 골목들 지나가면 텐트랑 카트가 늘어선 자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누가 욕을 막 하다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그 순간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0: 그게 참 씁쓸한 게요. 누구는 인권 이야기하고 누구는 공중도덕을 이야기하는데 그 둘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 같은 동네 주민들이죠. 길을 깨끗이 쓰자는 마음도 있고 힘든 분들 도와야 한다는 마음도 같이 있으니까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논쟁이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네가 망가진다고만 얘기하는데 정작 한인마트 사장님 미용실 하시는 언니들 같은 분들 목소리는 중간에서 잘 안 들리거든요.
0: 제가 아는 윌셔 근처 작은 마켓 사장님은요. 가게 안에서 노상배설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하루 장사 접고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경찰 불러도 긴급 상황은 아니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어머,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한인 식당 사장님 글이 생각나네요. 손님들 앉아있는 바로 앞 창문에 누가 갑자기 와서 고성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손님들이 거의 뛰듯이 나간 날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0: 그렇게 되면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서 생계가 흔들리죠. 가게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이 동네에 더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까 공동체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1: 선배,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다 그분들 탓이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정신질환이나 약 문제로 길에서 방황하게 된 배경에는 병원 시스템이나 보호장치가 제대로 안 돌아간 역사도 있잖아요. 그 부분 책임을 정치가나 행정이 같이 져야 하는데요.
0: 그쵸, 지수 씨. 옛날에 정신병원 문 닫고 시설 줄이고 동네에 맡긴다는 식으로 흘러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거리로 밀려난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주민에게 만참아라고 할 수도 없고 노숙 당사자에게 만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문제네요.
1: 문제는요. 선배, 요즘 정치권에서 이걸 진지하게 풀기보다는 화면에 잘 잡히는 이벤트 위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형 노숙촌 한 군데 치우는 장면은 크게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작은 골목들로 다시 퍼져나가고 서비스는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0: 한인타운만 해도요. 큰 길가 캠프 하나 치우고 나면 뒷골목 쪽으로 카트랑 짐이 옮겨간다는 얘기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곳만 정리하는 식으로는 동네 체감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1: 그래서 요즘에는 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같은 구도로 싸우기보다 실제로 효과 있는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신질환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의료팀이 현장에서 바로 개입한다든가 약 문제를 다루는 특별팀을 늘린다든가요.
0: 그러니까 경찰만 더 부르자, 처벌만 세게 하자 이런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경찰은 위험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는 의료복지 주거가 뒤를 받쳐줘야 하는데 그 연결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주민 보고 참고만 하라고 하면 그게 또 불신으로 돌아오죠.
1: 맞아요, 선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예전 폭력 사건 경험 때문에 경찰에 기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먼저 지켜야 한다는 정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CCTV 공유한다든가 상점끼리 연락망 만든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0: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요. 웨스턴 인근 몇몇 가게들이 텍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서로 알리고 길에서 위험해 보이는 상황 있으면 먼저 서로 가서 같이 서 있는 식으로 동네 방패를 만드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1: 그런 자율적인 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요, 선배 그게 또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해서 끝나면 결국 큰 시스템은 계속 느리게 움직이고 정치인은 표 계산만 하게 되거든요. 주민 목소리가 시청과 카운티까지 제대로 올라가야 인력이나 예산도 따라오니까요.
0: 그러니까 지수 씨 말은 동네가 스스로 자구책을 만드는 동시에 이게 행정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도구도 돼야 한다는 거네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으니 이제 당신들도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1: 네, 그리고 인권 얘기 나올 때도요. 현장에 있는 주민들 감정을 같이 묶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노숙 당사자의 인권과 길을 지나는 아이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안전이랑 존엄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돼야지 어느 한쪽만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는 식의 싸움은 오래 못 가거든요.
0: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요. 공중도덕이라는 말도 인권이라는 말도 결국 서로를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다른 언어 같은데요. 그게 정치권에 들어가면 슬로건으로 쓰이면서 실제 골목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삶이 뒤로 밀려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1: 그래서 더더욱 한인타운 같은 곳에서요. 생생한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트 앞에서 겪은 일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상황, 노인 아파트 주변에서 느낀 불안 같은 이야기들이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모여야 제도도 바뀌거든요.
0: 지수 씨 말대로라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너지는 느낌이 단지 범죄가 늘었다 줄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가 서로의 삶을 어떻게 같이 책임질 거냐에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겠네요. 우리 커뮤니티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1: 네, 선배, 그래서 저는 요즘 골목 걷다가 힘든 장면을 볼 때 마다연우가 잘못이냐보다는 어디가 비어있냐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거리의료팀이 비어있는 건지, 정신질환 지원이 비어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건지요.
0: 좋은 관점이네요. 동네가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게 결국 공중도덕도 살리고 인권도 살리는 길일 수 있겠죠. 경찰, 시청, 의료, 그리고 우리 같은 주민들이 조금씩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면 이 무너지는 느낌도 언젠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네요.
1: 그 믿음을요. 한인타운 골목에서부터 시험해보는 게 우리 역할 같아요, 선배. 윌셔 웨스턴 올림픽 지나가는 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도록 오늘 이 얘기가 작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이번에는 제가 진짜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우리 동네 길위 문제를 숫자로 보면 어떻다라고들 하는지요.
0: 그래요. 지수씨, 아까는 골목에서 보이는 모습들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숫자랑 다른 도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1: AI가 코리아타운만 따로 뽑아서 보여준 게 재밌었어요. 미국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요. 이 동네는 전반적인 범죄지수가 꽤 위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체감이랑 비슷하죠?
0: 아, 그건 좀 실감이 나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윌셔에서 올림픽 사이 사람 붐비고 가게 많다 보니까요. 뭐가 하나만 어긋나도 바로 티가 나잖아요.
1: 네, 특히 다른 LA 평균이랑 비교해도 코리아타운이 훨씬 높게 찍혀요. 재산 피해 쪽, 그러니까 물건 도난이나 차 관련 사건 지수가 많이 치솟아 있는 동네라고 AI가 얘기하더라고요.
0: 폭력 사건보다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군요. 요즘 가게 하시는 분들이 CCTV를 몇 개씩 다는 이유가 있네요. 예전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1: 선배, 흥미로운 게 뉴욕 맨해튼 안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랑도 비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안전이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LA 코리아타운이 뉴욕 쪽보다 전반적인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와요.
0: 뉴욕 그 작은 코리아타운이랑 비교해도 우리 동네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거기는 관광객이 훨씬 많잖아요. 길도 좁고.
1: 맞아요. 뉴욕 쪽은 관광지 느낌이 강해서 단기 방문객 사건이 많다고 하고요. LA 코리아타운은 거주하는 사람, 특히 렌트 사시는 분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생활형 사건이 더 누적되는 패턴이라고 AI가 설명해줬어요.
0: 렌트 사시는 분들 많으면 동네 전체가 집이 좀 자주 바뀌고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요. 서로 누가 사는지 모르면 작은 이상한 기척도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1: 노숙 문제도 숫자가 좀 나와 있어요. 코리아타운 안에서 공식적으로 집이 없는 분들이 몇백 명 규모로 집계된 적이 있고요. 그 뒤로는 시에서 아내 모시려는 프로그램 돌리면서 조금씩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0: 몇 분 정도겠지 했는데 그렇게 모이면 꽤 큰 숫자네요. 동네 골목마다 한두 분씩만 계셔도 전체로 보면 상당하다는 얘기죠. 체감이랑 또 이어지네요.
1: 재밌는 건요. 시 차원에서는 노숙 인구가 오랜만에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발표도 있어요. 그런데 AI가 보여준 현장 뉴스들을 보면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빈 공터나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 새로 모여드는 패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0: 길가 천막이 조금 치워졌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 자리를 옮겨가는 느낌이네요. 건물 사이 빈 땅이 갑자기 캠프처럼 변하는 경우 저도 몇 번 봤어요.
1: 네, 실제로 팔가 근처 큰 빈 부지에 꽤 많은 분들이 모여 살면서 옆 건물 주민들이 전기선 연결하고 들어오려 한다고 항의한 사례도 데이터에 있더라고요. 그 자리 치운 뒤에도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 반복됐고요.
0: 그렇게 반복되면 동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디서 터질까 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가게 하던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장면은 좀 드물었는데요.
1: 선배 AI가 LA 전체를 보면 집이 없는 분들이 수만 명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일부가 다운타운에서 밀려나서 코리아타운 쪽으로 옮겨오는 흐름도 기사들에서 많이 포착돼 있었어요.
0: 도시 전체 물결이 우리 동네 골목까지 밀려오는 거군요. 그러니 예전엔 특정 구역 이야기 같던 게 이제는 윌셔나 버먼트 근처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네요.
1: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최근 몇 년 동안 LA 경찰이 잡거나 티켓을 끊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집 없는 분들이라는 자료도 있었어요. 사소한 규정 위반 딱지에 거의 대부분을 그분들이 받는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0: 그 얘기는 많이 못 들었네요. 동네에서 체감하는 불편 때문에 자꾸 신고가 들어가고 그게 결국 그분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니까요. 구조적으로도 꽤 복잡한 문제네요.
1: LA 안달은 아시아 커뮤니티랑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은 주민회나 상인회가 밤길 순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리면서 생활형 범죄 지표를 꽤 낮춘 사례가 있다고 해요.
0: 아, 중국계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돌아보는 그런 모델 말씀이군요. 우리도 예전에 상인회가 주차장 같이 쓰는 이야기 정도는 했는데 밤길까지 나서 본 적은 많지 않았죠.
1: 도시별로 보면요. 뉴욕이나 토론토 같은 데 한인 밀집 지역은 전반적인 폭력 사건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대신 술집 많은 거리 주변에서 단기 충돌이 묶여 나오는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LA 코리아타운은 거주와 상업이 섞여 있어서 양쪽이 다 섞여 나온다는 게 차이고요.
0: 사는 동네이면서 동시에 반문화 중심지라는 게 우리 동네 특성이죠.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과 놀러 나온 사람이 같은 골목을 공유하니까 작은 마찰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1: 미래 얘기도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AI가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 동네 전체 CCTV 정보를 주민이 같이 보는 플랫폼이나 위험 상황을 여러 가게가 동시에 알림받는 시스템이 이미 시험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각자 알아서 가 아니라 바로 옆 가게랑도 같이 대처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전화 돌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1: 그리고 요즘은 LA에서 특정 유형의 상점 터리에 대해 전담팀을 돌리면서 단체로 들이닥치는 식사건은 꽤 줄었다는 통계도 있대요. 대신 개별적으로 틈보는 사건이 더 늘어나는 모양이라고 하고요.
0: 크게 뉴스되는 건 조금 줄어들어도 사소한 피해가 여기저기 흩어지는 시기라는 거군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쉽게 안 풀리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매일 작은 상처를 받으니까요.
1: 선배, 마지막으로 AI가 코리아타운 안에서 단순 폭행 계열 사건이 전체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줬어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동네라는 뜻이겠죠.
0: 그건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길 위에서 서로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말하자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숫자들을 들으니까 더 와닿습니다.
1: 그러게요, 선배. 오늘 AI가 던져준 숫자랑 다른 도시 얘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 우리 동네가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쯤 있나 잠깐 가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0: 지수씨, 오늘은 낮부터 햇빛이 꽤 따가웠는데요. 이상하게 한인타운 하늘은 맑은데 길바닥은 좀 지쳐보이는 하루였어요.
1: 맞아요. 선배, 저는 점심때 웨스턴 근처 카페에 있었는데요. 손님들은 웃고 얘기하는데 창밖 인도에는 또 긴장된 표정들이 오가는 게 대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0: 그게 요즘 우리 동네 모습인 것 같아요. 가게 안에서는 어떻게든 일상 유지하려고 웃고 가게 밖에서는 오늘은 별일 없었으면 하고 살짝 숨 고르면서 걷는 그런 분위기요.
1: 그래도 제가 요즘 일부러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배. 집에서 한인마트까지 걸어갈 때 모퉁이 지날 때마다 주변 한 번 더 살피고 미리 인사할 수 있는 분들께는 가볍게 말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0: 아, 그거 참 좋네요. 위험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서로 얼굴 알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1: 그래서 오늘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는요,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단골 가게나 자주 지나가는 코너에서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눈 마주치는 분께 짧게 안부 여쭤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치안이 무너지는 것 같을수록 요리 동네 사람들끼리는 서로 챙긴다는 감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운동 말고 오늘 저녁 골목 한 번 더 돌아보는 정도로요.
1: 그리고 혹시 길에서 불편한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이나 가게 교회 단체에라도 상황을 나누면서 대처 방법을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 마음이 좀 달라지니까요.
0: 오늘 무너지는 지역사회 이야기 하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엮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본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 가게 앞에서 잠깐 둘러보는 시선 하나가 출발점이겠죠.
1: 다음 회차에서는요, 이 치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세대별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녀 손주 세대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0: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의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동네 골목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말하면서 계속 제 생각이 흔들리더라고요.
1: 저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노동절 연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볼 만하잖아요.
0: 오늘 날씨도 맑고 저녁 공기도 좋은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뭔가 한 번쯤 생각해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 잠시 후에는 에필로그로 돌아올게요.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 나눈 뒷이야기, 조금 더 솔직한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금방 다시 만나요. 여기

0: 끝났다. 후.
1: 선배의 그 한숨소리 마이크에 다 잡혔어요, 지금.
0: 어? 진짜? 아이고, 뭐 어때? 끝났는데?
1: 오늘 좀 무거웠죠? 주제가.
0: 무거웠지.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1: 맞아요. 근데 저 솔직히 중간에 좀 답답해서 말 세게 나올 뻔했거든요.
0: 어, 나 알아챘어.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더라고.
1: 티 났어요? 참았는데.
0: 많이 참았지. 나도 참았어. 아, 근데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1: 그쵸? 밖에 진짜 쨍쨍하던데. 맑은 날 이런 얘기 하려니까 더 씁쓸하더라고요.
0: 날씨 좋으면 다 나와서 걷잖아요, 한인타운도. 근데 걷다 보면 또 그게 보이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지난 노동절 연휴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0: 어디서?
1: 웨스턴이랑 올림픽 근처요. 연휴라서 좀 한산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난리였어요.
0: 아이고, 연휴가 더 심하지. 단속도 뜸하고.
1: 쓰레기가 그냥. 아, 이거 방송에서 다 했나요, 우리?
0: 했었어. 또 하면 안 돼. 딴 얘기 해요. 딴 얘기.
1: 맞다. 아, 근데 선배, 아까 방송 중에 제가 뭔가 말 끊었죠? 중간에.
0: 어, 끊었어. 근데 괜찮아. 흐름이 더 좋아졌어.
1: 아, 다행이다. 저 사실아차 했거든요, 순간. 선배 말하는데 내가 왜 끊었지 싶어서.
0: 에이, 나는 원래 끊어줘야 정신 차리는 타입이야. 안 끊으면 옛날 얘기 막 나와요.
1: 알아요, 그거. 저 그래서 일부러 끊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0: 어? 진짜? 야, 이 사람이.
1: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선배가 80년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0: 그건 뭐 부정 못하겠네.
1: 그쵸. 아, 그래서 오늘 좀 씁쓸한 게 있어요.
0: 뭐가?
1: 이거 방송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냥 뭔가 허탈하달까.
0: 그 느낌 나도 알아.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1: 그렇긴 한데. 아, 모르겠다. 배고프다, 갑자기.
0: 갑자기? 아, 맞다. 나도 점심을 너무 일찍 먹었나.
1: 저 오늘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방송 준비하느라.
0: 아이고, 지수씨. 그러면 안 되는데.
1: 선배는 뭐 드셨어요?
0: 나? 난 순두부 먹었지. 아침부터.
1: 헐아침에 순두부요?
0: 어, 나 그거 진짜 좋아해. 든든하고.
1: 선배 입맛은 진짜 뭔가 다른 세계예요.
0: 먹었다, 얘. 아, 근데 오늘 끝나고 뭐 먹으러 갈 거예요?
1: 글쎄요. 일단 나가봐야 알 것 같은데. 아, 근데 노동절 연휴라 사람 많겠다.
0: 많지, 많지. 뭐 어때? 오늘은 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1: 그럴게요. 아, 선배, 그나저나 오늘 주제 때문인지 저 집 가는 길에 괜히 주위 둘러볼 것 같아요.
0: 나도 그래. 매번 그래. 방송하고 나면 더 눈에 밟히거든.
1: 그렇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다 보이는 느낌.
0: 그게 방송하는 이유 아닐까, 뭐. 나만 보이는 것 말고 같이 보자는 거지.
1: 아, 선배 그 말 되게 좋다. 오늘 방송에서 했어야 했는데.
0: 이게 진짜 방송이야, 지금. 마이크 켜져 있잖아.
1: 아, 맞다. 켜져 있구나, 이.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지금도?
0: 듣고 계시죠, 아마. 안녕하세요, 또.
1: 아, 부끄러. 배고프다고 했는데.
0: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지수 씨. 우리 PD님 노래 있잖아요.
1: 아, 맞다. 늘 답답한 날에는 기요?
0: 어... 오늘 딱 이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서. PD님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1: 맞아요. 연휴에 한인타운 거리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오늘 우리가 한 얘기랑 딱이네. 진짜.
1: 그쵸.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다 싶었어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왜 답답한 날에는.

0: 아, 근데 선배 남주엔 뭐예요?
1: 담주? 아, 맞다. 그 생각 안 해봤네.
0: 저 사실 오늘 하면서 되게 무거웠거든요, 주제가.
1: 맞아, 맞아. 오늘 좀 묵직했지. 담주엔 좀 가볍게 가야겠다.
0: 그쵸? 그러면, 맛집 어때요?
1: 맛집? 한인타운 맛집?
0: 옛날에 있던 거, 없어진 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1: 오, 그거 좋은데? 추억의 맛집.
0: 그쵸, 그쵸. 저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1: 근데 잠깐 그거 지수 씨가 알아? 없어진 집들을.
0: 그게 함정이긴 한데.
1: 지수 씨가 2세대잖아. 내가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 더 재밌죠. 선배가 얘기하면 제가 헐, 진짜요? 하는 거잖아요.
1: 그건 그렇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아이디 없어요?
0: 아니, 노동절이잖아, 이번 주. 노동절 특집 같은 거?
1: 노동절 특집? 그건 좀 뭔가 또 무거워질 것 같은데.
0: 아, 그렇긴 하다.
1: 아니면 학창시절? 한인타운 학교 다닌 얘기.
0: 오, 그거 좋은데요?
1: 지수 씨도 여기서 학교 다녔잖아요.
0: 맞아요. 저 여기 로컬이에요. 그거 저도 할 말 많아요.
1: 그쵸? 근데 세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게 또 재밌겠다.
0: 선배 때랑 제 때랑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1: 야, 나 때는 말이야. 아, 이거 꼰대 방송 되는 거 아니야?
0: 아이, 선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잡아드리잖아요.
1: 그건 맞네. 그래, 그거로 하자. 학창시절.
0: 좋아요. 저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기억 꺼내면 되니까.
1: 맞아, 이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오늘 같은 거 하고 나면 좀 쉬운 거 해야 해.
0: 맞아요, 진짜. 아, 저 지금 배고프다, 갑자기.
1: 나도. 오늘 날씨 이렇게 맑은데 어디 나가서 뭐라도 먹어야겠네.
0: 선배 뭐 먹을 거예요?
1: 아, 몰라. 일단 나가봐야지. 어쨌든 담주 학창시절로 결정.
0: 네. 기대되는데요, 진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1: 지수 씨도 수고했어요. 담주에 봐요.
0: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1: 김재현이었고요. 담주에 또 봐요, 여러분.

0: 오늘 저녁 꽤 묵직한 얘기 나눴죠.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정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1: 저도요. 선배랑 저랑 생각이 좀 달랐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면서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노동절 연휴, 오늘 날씨도 맑고 좋았는데 이 좋은 저녁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쉬는 날 편하게 들어주신 분들 고생하셨어요.
1: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 우리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유조선 세 척을 타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은 보복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의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하르그 섬 인근의 유조선 다우니호와 자스크 근처의 스타크 1호를 무력화했고 5만 만에 유조선인 카일로호도 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조선들이 이란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승조원들에게 유조선을 버리라고 지시한 뒤 타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미국 선박을 두 척 공격하면 이란 선박 세 척을 타격하며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 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미군 측의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지금 중동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I wouldn't call it a war. Right now there is no active shooting. I recognize there have been places where this is flared up.
0: 네, 이에 이란은 보복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상황에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는 경고도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세 척과 다른 해역의 미국 관련 선박 세 척을 공격했다면서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측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죠.
4: در صورت تداوم شرارت، ناامنی و مزاحمت برای کشتی‌های ایرانی و محاصره دریایی ایران، ضربات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안보정치 부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데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는 이란 고위 관리가 한국은 미국의 불법 군사작전 협력 강요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안보와 안정을 뒤흔드는 공격적인 정책을 위해 국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한국 대통령실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수색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노동절 연휴에

0: 아직 검토 단계이고 결정된 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파병 가능성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처음 연대 제안이 왔을 때부터 국익 차원에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연속해서 검토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공개 압박과 교착된 한미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0: 여러 군사적 선택지를 놓고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전투 자산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초계기나 기뢰 제거를 위한 폭발물 처리반 등이 거론되는데 우리 군이나 장비가 호르무즈로 가더라도 위험 요소 탐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독자적 수색 지원에 집중해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2: 합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교정이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초기기 같은 경우는 공중 정찰을 통해서 위험성을 뭐 동맹국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0: 이란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할 지점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고민이 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사태의 향방과 한반도 안보 상황,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비롯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파병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어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한국이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전쟁 당사자로 끌려들어가선 안 된다며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반성이나 성찰 없이 위협과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오후 프랑스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의 마크로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오는 8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한 뒤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9일엔 하원 의장 면담과 동포 오찬 간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대홍수 발생 열흘 넘게 지난 네팔에선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번엔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한국 구조대가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꺼냈습니다. 장소는 우리 실종자들도 근무하던 발전소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5: 대홍수로 무너진 발전소 터널을 빠져나오는 남성. 참사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생존자를 부축한 네팔군 앞에는 한국 구조대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터널 구조 작업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6: 터널이 굉장히 깊었고 한 250에서 한 300m의 그런 깊이가 이렇게 뚫려있는 상황이었고요. 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통과해서 터널 안까지 끝까지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 중국인이 구조된 곳은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 실종된 우리 국민들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구호대가 집중 수색 지점으로 삼던 곳입니다.
7: 오늘 들어간 터널은 우리 남동이나 두산에서 건설을 하고 UT1 터널의 건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구호대도 관심을 갖고 그 터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5: 특히 네팔 당국은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던 터널 진입 작전을 위해 우수한 탐지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우리 구호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뚫지 못하던 터널을 한국팀에게 맡긴 겁니다. 생존자를 찾은 구조대는 순간 한국인이길 바랐다고 당부했습니다.

0: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생존자를 찾는다는 게 12일이 좀 넘어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는데 말을 걸었는데 우리 국민이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2: 우리 긴급고대가 참사 발생 열흘 만에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 국민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팔 누아코트 지역에서도 진흙에 파묻힌 주택에서 60대 네팔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연이은 기적 같은 소식에 실종자 구조를 향한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3: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 갇혔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는 현지 시간 5일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구조한 생존자로부터 주변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 남성은 생사는 알 수 없다고 구호대에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근무했던 어퍼 트리슐리 지역에서 중국인 한 명이 기적적으로 생활했다는 소식에 우리 구호팀 활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4: 실종 추정지인 수력발전소 시설 중 한 곳, 파워하우스 주변을 오가는 헬기와 수색팀 모습이 YTN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네팔 둔체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고 왔습니다.
5: 둔체 넘어 보이는 하얀 설산, 해발고도 7,200m의 랑탕 리룽입니다. 산에서 떨어진 빙하와 토사가 트리슐리 강을 향해 쏟아지면서 대홍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강 위 산길은 그나마 높은 곳에 있어 직격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당시 대부분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가까운 강길로 움직인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6: 홍수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중국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사람 많이 죽는 거예요.
5: 강의 상류 쪽에선 사람은 물론 건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지만 구조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머무는 동안에도 헬기 여러 대가 분주하게 트리슐리강 위를 오갔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근무했던 곳,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보입니다. 강 옆 빼곡했던 공간에 남아있는 건 파란 지붕 몇 개, 그리고 차량뿐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곳에 헬기가 착륙합니다. 연달아 내려 장비를 챙긴 뒤 수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구조대와 구조견이 수색 활동을 위해 분주하게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90도에 육박하는 경사 탓에 헬기를 타지 않으면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기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온 수색팀은 1시간 넘게 파워하우스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고 다시 조를 나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역시 날씨입니다. 아침이면 맑게 갠 것 같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안개가 자욱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구호대 역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확인했던 장소지만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다는 듯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민 실종자 수색 등을 논의하기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4: 실종자 가족과의 면담과 함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네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먼저 실종자 가족을 언급하며 이들을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에 머무는 한국기업 관계자와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8: 지금 네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을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7: 앞서 지난 2일 현지에 도착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도 만납니다. 실종자들의 대피 가는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뤄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이들의 안전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는 7일까지의 네팔 일정에선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과 네팔이 오랜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과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도보 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장관은 앞서 커날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8: 네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한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건 참여 방침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7: 앞서 정부는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신속 DNA 분석기를 현지에 보냈고 담요 등의 지원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두 장관은 네팔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의 중심엔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있습니다.
4: 강 씨를 조사한 수사당국이 앞서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가운데 강 씨의 영장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의 관계를 둘러싼 의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쓰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교수, 다름 아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10: 지금 이 사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수출은 안 받았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9: 이 치료제를 식약처에서 승인받기 위한 강 씨의 행적을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살펴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실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을 숨기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청탁이 실제 이뤄졌고 이에 따라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강씨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은 다른 신물질 기반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승인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고충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신약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셈입니다. 강 씨 구속영장 담당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찍힌 3인 셀카 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2월에 촬영된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보고 싶다, 서울 여의도에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언급했고 양 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통화 녹취 입수 경로부터 밝히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11: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을 넘어 이제는 해명 진위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 승인 속도가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약처 자료상 제넨셀의 임상심사 소요일은 11일이라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신약처는 고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에 심사하는 걸 목표로 했고 제넨셀도 이에 따라 정상 처리됐다는 설명입니다.
3: 야당의 맹공속 사면 초과에 몰린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에선 용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선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옹호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 용해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으로 단숨에 정쟁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에 이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이력까지 연이어 불거진 의혹만 10건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 기생충 정치인과 같은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며 지명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말 그대로 2030 세대들과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임덕 개각입니다.
12: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공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선 겸직은 안 된다,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 세대 지지를 강조했던 만큼 관련 여론의 향방에도 민감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2030 세대의 민심과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그런 기류가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소수 정당 출신의 30대 장관 지명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4: 관례상 그동안 그랬던 거지 뭐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하나하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성세대 정치인보다는 또 다른 감각으로 공정과 평등이 뭔지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12: 용혜인 후보자가 조만간 거취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1990년생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대한민국의 첫 30대 장관으로 기록됩니다.
4: 다만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과정부터 최근 논란까지 백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5: 용혜인 후보자가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6: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국화꽃 한 송이와 뭐 종이로 된 피켓 한 장씩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15: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진보 정당에서 활동한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화두를 던지며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2020년과 2024년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큰 논란이 된 이유기도 합니다.
16: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역시도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고
15: 배우자의 당직과 급여 문제, 성평등 분야 전문성 논란, 과거 진보 정치 활동 당시 이른바 언더 조직을 둘러싼 의혹까지 진보 진영은 물론 여성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당 안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17: 지켜보고 있고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청년층이 민감한 젠더 갈등과 공정성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는데 후보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특혜를 2중 3조로 받은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15: 여당으로선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19: 아직은 용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게 여권 기조지만 점차 기류 전환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벼락 출세, 특혜 논란은 물론 그동안의 정치적 이력과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검증받는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네, 대참사 발생 열흘째였던 어제 네팔에서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발전소 터널에서 죽은 노동자 한 명을 한국 구조대가 구출했는데요.
1: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도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0: 예. 참사의 상흔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래도 어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중국인 한 명을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했는데 이게 참사 열흘 만이었잖아요. 먼저 어제 구조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2: 네, 이런 절망적인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이런 규모론 작더라도 이런 생존 소식은 큰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구조 방향을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열흘 만에 발견된 당초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인 생존자분께서는 외관으로도 지금 매우 건강한 상태로도
0: 네.
2: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근로자가 계시는 UT1 현장 안이 없고요. 유역댐에서 225m가 떨어진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구호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점도 물론이고 우리 유티원 전반적으로 좀 생존자 구조 부분에 좀 모멘텀을 실어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0: 네. 참 일단 화면으로 조금 전에 지금 어제 구조된 중국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뭐 9일, 10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그래도 좀 양호해 보이는데 그 터널 안에서 어떻게 좀 버텼을까요?
2: 네, 온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에 있어서는 산소겠죠. 그죠? 산소인데 내부에 큰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의 골든타임을 72시간으로 보는 것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후가 되면은 생존율이 한 자릿수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게 O와 X의 문제가 아니어서 건강 상태에 따르지만 현재는 아무래도 홍수 상태였기 때문에 앞선 구조된 생존자분도 물이 아무래도 깨끗한 물이 아니지만 물이 있으면 그것을 옷 천으로 걸러서 조금씩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물이 약간이라도 공급이 된 상태에서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저런 구조 상태는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조되었다가 갑자기 음식이 공급되거나 안정이 됐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시다가도 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살핌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 네, 이렇게 구조된 중국인이 주변에 생사를 알수 없지만 근처에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터널 안 구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까요?
2: 네, 실제로 지금 바로 근처에 한분 있었다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밀어닥치는 토속내 상황에서 바로 근처에 한 분을 본 거고요. 또 실종자는 그 인근에서만 해도 훨씬 더 많으셨기 때문에 지점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죠. 생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한국에서 급파됐던 우리 긴급구호대가 역할을 해낸 건데, 그래도 좀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우리 대원들의 구조 활동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2: 아무래도 초반에 신속 대응단에서부터 네팔 당국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 요소였을 것으로 봅니다. 네팔이 규모는 큰 나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딱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이제 네팔 당국도 매우 전폭적인 그러니까 재난 구호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났을 때 군에서 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네팔 당국 입장에서는 재난 구조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전폭적인 모든 통제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령조로 또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초기에 우리 신속 대응단에서 물론 구조팀도 있었지만은 외교부나 그리고 저기 저그어뭐 구호팀 이렇게 네팔과 협조하려는 모습을 메시지를 계속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해외에서 저렇게 참가하려는 그런 구성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잡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0: 네. 이제 추가 구조를 하려면 결국 터널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상황이 내부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진흙층이 굉장히 두껍다고 하잖아요. 이럴 땐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2: 네, 우리 UT1은 지금 위어댐이 상류댐 근처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3A 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류에 있는 3A에서 이제 350명, 250명이 이제 구조되고 100명이 더 있을 거로 추정되고 또두 분의 생존자가 있었던 것과 빗대어 보면 우리는 규모가 더 큽니다. 발전 용량으로 봐도 두 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터널이 9.7km에 달합니다. 그럼 터널을 진입을 할 때 우리가 지상에서 수색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긴 터널이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공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터널을 진입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위한 액세스 터널이 또 사이드로 있습니다. 그런 입구들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지형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GPS 정보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겹쳐서 터널 입구를 찾고 그다음에 그 병행할 부분은 뭐냐면 또 비파괴 탐사나 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내부에 공간이 이른바 골디락스라고 하는 네.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공간과 또 반쯤 찬 공간, 막힌 공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터널의 형태가 되어 있는 터널 입구를 찾고 그리고 지금 그게 인력으로 복원, 발굴이죠. 발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을 천공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산소와 물을 공급하는 이런 그 절차를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0: 네. 일단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도보 수색을 네팔 측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네팔 쪽에서는 전혀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네, 그 부분이 이제 헬기 인허가에서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네팔 당국은 지금 군에서 이 재난지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관광부에서는 네팔은 이제 안전하니까 관광을 어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도보 수색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구조 지휘 체계를 양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네팔 당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유티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중국인 생존자 같은 경우도 합동으로 수색을 해서 구호를 한 거잖아요.
0: 네.
2: 근데 네팔 당국의 공식 발표를 보면 네팔 군에서의 구조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인 구조팀이나 인도 구조 인력들도 우리 같이 별개의 구호팀을 구성해서 양립하는 게 아니고 네팔군 산하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우리랑 조금 다른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육로 탐색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좀 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조율을 해서 지상에서 지금 희생자분들을 수습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팔 당국과 협조를 해서 지상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의 GPS 데이터가 겹쳐서 구조 지점을 병진하는
0: 예.
2: 그런 정보에 협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립이라기보다 협조할 수 있는 관계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0: 그렇다면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네팔에 도착해서 내일까지 네팔에 머무를 예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구하게 될까요?
2: 그렇습니다. 계속 그거를 납득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군 당국의 그런 폐쇄적인 모습에서도 당초에 최초의 우리 신속 대응단 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구조팀 팀장도 계속 메시지를 주거든요.
0: 네.
2: 남동발전에서 남아있던 한 분의 현장 소장님도 워딩이 네팔인 근로자가 모두 확인되고 구조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귀국을 불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 국민들, 자국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네팔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에서 현장 지휘권을 갖다 보니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는 외교부에서 네팔 정부와의 어떤 협조 요청을 요청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뭐 우리 기업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남동발전도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뭐 헬기의 드론의 수색견까지 동원을 네. 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외교 마찰 때문에 그 육상 수색을 이어간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팔 군 당국의 어떤 그 방향 전환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보의 그 공개가 네팔 정부 사실은 현장에서의 군 당국에 공개되는 제한적인 정보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외신들의 어떤 오보를 포함한 정보 이렇게 양축으로 나뉘는데요.
0: 예.
2: 중요한 부분은 한 축에서 보면 지금 호주의 그 지질학자이자 그 저기 터널 구조 전문가로 하는 아놀드 딕스 그 학자가 지금 현장에 파견이 돼 있어요. 근데
0: 네.
2: 이 부분은 네팔 군 당국과 이 왜냐하면 2023년에 인도에서 41명의 그 갇힌 근로자들을 17일 만에 구조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으로 지금 받아서 정책을 하다가 지금 현재 현장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런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 CNN 인터뷰를 보면 아놀드 딕스 그분이 인터뷰 내용에서 터널 내 구조에 매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 군당국도 지면에 희생자 수습과 별개로 생존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고립된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터널 구조에 집중을 하려는 메시지를 계속 좀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지상 구조를 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확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국민이 근무했던 이 발전소의 터널과 6km 떨어져 있는 이 터널에서 네팔인 근로자 2명이 그제 구조가 됐었습니다. 네. 이 발전소 내부에 40명이 넘는 인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습니다. 해당 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보다 그 규모가 3분의 1 정도로 작은 저 발전소고요. 거기는 이제 완공돼서 가동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 기간이어가지고 근로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6km 떨어졌다는 부분에서는 그 현장 전체 사이트 크기와 크기의 외곽선 사이 경계고요. 실제 지정 거리는 더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이른바 그 파워하우스 이렇게 물을 흘러내려서 수력 발전이니까 끌어내린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터빈을 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복잡하고 좀 큰 공간에서 구조가 된 부분이고요.
0: 예.
2: 또 우리는 그 상류에서 토성류가 밀려 들어갔으면 위에서부터 그 터널 구조로 밀려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류 225m에서 이번에 중국인 생존자가 발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터널 지금 전체적인 공간에서 생존자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그 현상으로 증명해 보여준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뭐 확률이 더 높다 아니더라도 공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은 그 아놀드 딕스 그 학자도 전문가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0: 네. 네팔 측에서 이번 구조 작업을 뭐 단기간에 끝내긴 당연히 어렵고 길게 여러 달 걸릴 거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 달이라는 게 뭐 짧게는 한두 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좀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여러 달이라는 기간까지 가게 되면 매우 극단적으로 희망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는 지하 700m의 깊이에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근로자들의 공간이 있고 비상식량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천공을 700m로 했는데요. 무려 17일 만에 처음 생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생환을 했어요. 천공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식수와 비상식량을 공급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몇 달을 보고 있다는 텀은 우리 유티안 현장의 터널은 그 4년 동안 지금 지어왔고 올해 완공이 되는 현장입니다. 매우 구조물이 크죠. 그 안에 큰 토성류가 있고 또 그 터널 입구에는 큰 바위가 지금 막혀 있다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토석이 큰 바위가 막고 있음으로써 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수색으로 큰 장비가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파내고 옮기고 수습하는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GPS와 위성 정보를 통해서 그걸 겹쳐서 지형이 지금 저렇게 막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막 다 망가졌잖아요. 지상 지형이.
0: 예.
2: 하지만 지하 구조물은 그 위치에 있거든요. 이것들을 겹쳐서 아까 말씀드린 작업을 위한 터널, 터널의 입출구, 그리고 비파괴 탐사를 통한 내부의 빈 공간들 이런 걸 찾아서 타격을 해서 원점을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해당 지점을 딱 그 천공을 해서 구조하는 그런 거를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0: 그 중장비로 아예 뭐 암석을 들어 올려서 치워버린다거나 아니면 네. 터널 상부를 발파하는 방법들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발파했을 때 붕괴의 위험은 없을까요?
2: 그 발파는 이제 그 앞에 그 통제적 컨트롤드 블라스터 그러니까 제한된 통제는 발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폭력을 가지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매우 작은 수십 분의 1초 사이를 두고 작게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매우 안정적인 방법은 사실 아닌데 속도는 빠른 겁니다. 그래서 큰 발파가 망치로 때리는 것이라면 이런 그 제한된 발파는 톱으로 써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충격은 있지만 그게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급하게 큰 구조물을 제거해야 될 때는 쓸 수도 있을 방법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현지 시각 6일 오전 네팔에서도 계속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기적적으로 한국인 실종자들의 생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조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호황을 만난 수출이 올해를 넉 달 정도 남긴 어제 벌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1: 정부는 12월 초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해 수출은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6월에는 사상 처음 월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올해 누적 수출액은 어제 9월 5일 오후 1시를 기해 709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를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겁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40.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6% 늘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승용차 수출은 4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역시 7.3%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76.1% 늘어 비중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57% 늘어 18.4%를 차지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면 12월 첫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뿐입니다.
4: 누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도 지금 현재 2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3천억 달러 무역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하지만 지표 호조에도 양극화,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5: 반도체 중심에 특정 산업 중심의 그 쏠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예. 그게 과연 다른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잘 어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의 경기가 이제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3: 다양한 산업, 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현대제철이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 착수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된 철강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에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서 열린 현대제철 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산 철강이 아틀라스에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스페이스X 등 로켓에도 철강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옷감 원단 회사를 운영하며 뒤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전국 성인 PC방에 판매해왔던 총책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관리한 PC방은 2천 곳이 넘고 오간 판돈은 1,200억 원에 달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울산의 한 인테리어 업체. 경찰이 사장의 가방을 열자 휴대전화와 통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7: 사장님 지금 현시간 불러.
8: 긴급 체포하고요.
7: 긴급 체포합니다.
8: 게임 산업체로 관한 법률 위반 도박 공강개설이에요.
6: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해 울산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 영업을 한 겁니다. 울산 지역 총판이 쓰던 사무실은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했지만 일반적인 업체와 달리 검정색 시트지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총책인 사이트 운영자 역시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뒤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이중생활을 이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10년가량 원단 회사를 운영하며 이른바 투잡을 이어왔는데 회사 직원까지 콜센터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사이트에서 취급된 판돈만 1,200억 원. 이들은 베트남의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 1,133개 매장에 사이트를 공급하고 관리했습니다. 하부 매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사이트 도메인을 바꾸는 형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는데 경찰이 성인 PC방 단속을 계기로 윗선을 역추적한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9: 서울의 개인 회사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개발자에게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이트를 리뉴얼하던 중에 저희가 운영자를 신속하게 검거해서 그 자료까지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6: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해외 조직원들의 여권까지 무효화 조치해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 32억여 원 중 27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부녀가 함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범죄 가담자로 이어졌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나머지 조직원 한 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도박 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0: 가수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씨가 후크엔터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청구한 8억 3천만 원 중 6억 9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잘못 그려진 사실이 드러나 교과서를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홍보물에 태극기 오류가 발견돼 무리가 빚어졌는데요. 있어선 안 될 사태가 왜 반복되는 건지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비상교육이 펴낸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입니다. 첫 단원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소개하는 삽화에 태극기 태극 문양이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539개 학교에 7만 7천여 권이 수업에 쓰인 상황. 뒤늦게 오류 사실이 알려지자 출판사는 해당 교과서를 모두 회수하고 오류를 수정해 새 교과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앞부분, 그것도 눈에 확 들어오는 정중앙에 국가 상징이 잘못 그려졌는데 버젓이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와 관련한 태극기 오류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교육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카드뉴스로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면서 감괘와 이괘가 뒤바뀐 태극기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태극기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이번엔 홍보물도 아닌 교과서 안에 엉터리 태극기가 그려진 겁니다. 오류를 처음 알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출판사도 문제지만 검정도서로 교육부가 승인한 도서이기에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교과서 태극기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자료만 달랑 배포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듯 재발을 막을 후속 조치나 허술한 검정에 대한 문책 계획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과 쟁의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 형태여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도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11: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 자체를 문제 삼더라도 사측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노란봉투법 지침 핵심입니다. 의무 교섭 사안이 아니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칠 수 없어 노조는 파업 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성과급 자체는 의무 교섭 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영업이익을 고려해 노조가 기본급의 수백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내세운다면 회사가 무턱대고 교섭을 거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호남 반도체 특구 조성이나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도 인력 배치가 필수 현안이라 단지 시점이 미정일 뿐 언제든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어 되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입법이 아닌 행정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12: 네?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13: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1: 경영계는 입법을 통해 명확한 준거를 마련해달라고, 노동계는 입법을 건너뛴 노동 3권 제약이라고 저마다 불만을 터뜨리는 건 그래서입니다. 결국 노사 분쟁 건건이 법정으로 향해 사법부 판결이 달라질 때마다 현장 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단이 우크라이나도 방문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위트코프 특사와 대통령 사위 쿠슈너 일행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 측 정보기관장들과 만난 지 열흘 만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사실상 종전협상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 속에 특사단을 맞이한 푸틴 대통령은 편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 위트코프 특사는 전격적인 주말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공습 중단을 선언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15: I want to thank you for endorsing the no-shoot policy in Kiev and in Moscow for these three days that allowed us to be able to come here in a safe manner.
14: 미국 특사단은 러시아에 이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16: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서울의 칼럼니스트 이지호입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하죠.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 미슐랭 가이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900년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슐랭은 자동차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작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비소와 주유소, 숙박업소 정보와 함께 식당 소개가 실린 이 책자는 세기를 지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식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슐랭 스타는 단순한 별 3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이자 한 도시의 관광산업을 좌우하는 상징입니다. 별 하나가 붙으면 레스토랑은 예약이 불가능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미슐랭 가이드가 단순한 맛집 안내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일상과 산업을 재편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권위와 전통을 자랑해온 미슐랭 가이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슐랭의 권위는 오랜 전통과 비밀스러운 심사 방식에서 비롯되는데요. 익명의 평가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식당을 방문하고 오직 맛과 서비스로만 심사한다는 원칙은 100년 넘게 지켜져 왔는데요. 그 결과 미슐랭 별은 전 세계 셰프들이 가장 열망하는 목표가 되었고 소비자들에게는 신뢰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언제나 도전받겠지요. 첫째, 미슐랭은 여전히 인간 심사원의 주관적 미관에 의존하는데요.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입니다. 평가원이 방문하지 않는 수많은 로컬 맛집은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 미슐랭의 시각은 유럽 중심적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별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미식은 여전히 충분히 조명받지 못합니다. 셋째, 미슐랭의 기준은 대중 소비자와 괴리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인은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식당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음식 사진을 인식하고 온라인 리뷰 수억 건을 분석하면서 재료 구성과 조리법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연구진은 향미 성분과 조리 데이터를 결합해서 맛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구글, 트립어드바이저,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이미 대중의 선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어떤 레스토랑이 지금 가장 많은 방문객을 끌고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이 사진으로 가장 많이 공유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요. AI는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미식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미슐랭처럼 엄격한 기준 대신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별을 부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특정 도시의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현지 시장의 한 구석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더 많은 별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이는 권위의 맛이 아니라 대중의 맛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미슐랭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 3개의 무게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정신, 역사, 문화적 자본이 쌓인 결과겠죠. 인공지능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인간의 감각과 이야기, 경험의 무게가 미슐랭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불가피하겠는데요. 미슐랭은 전통적 권위를 유지하되 데이터와 기술을 보완해야 하겠지요. 첫째, AI를 활용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컨대 별을 부여한 뒤에도 소비자 리뷰 데이터와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숨은 로컬 맛집을 발굴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미슐랭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지요. 셋째,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은 맛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앞으로의 미식여행지는 종이책 대신 AI가 설계한 맞춤형 미슐랭 지도를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취향, 예산, 건강 상태, 여행 일정까지 고려해서 AI가 추천하는 식당 리스트이고 그 과정에서 미슐랭의 별은 여전히 중요한 신뢰의 지표로 가능하되 AI의 데이터 분석이 그것을 보완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음식을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이야기를 함께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겠죠. AI는 객관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억에 남는 한 끼의 감동은 결국 인간 경험의 영역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I 시대, 미슐랭 가이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H매거진은요, 작년 6월 21일부로 미국 동부지역까지도 창간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16: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지긋지긋한 더위가 끝나고 나니 가을의 분위기가 아침 저녁으로 물씬 납니다. 이럴 땐 정말 영화 보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영화 가운데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즉시로 그 영화를 보시면서 들었던 영화 음악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첫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연출하고 라커드슨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리고 제임스 딘이 등장했던 1956년 대서사시 자이언트의 명품 메인 테마곡을 들으셨죠. 사실 이 영화는 뭐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나 멋진 배우들이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임스 딘의 유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 눈길이 갑니다. 디미트리 팀킨 작곡의 자이언트 메인 테마 뭐 This is Dan is Texas. 촬영 직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청춘의 아이콘 제임스 딘의 유작이죠. 석유가 뿜어져 나오자 온몸에 석유를 뒤집어 쓰고 광결인 환호를 지르던 장면은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인은 알라모 오케이 목장의 결투의 거장 디미트리 팀킨 음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와 석유 개발 시대의 번영 그리고 욕망과 사랑을 그렸던 선율 힘찬 벅찬 서정적인 텍사스의 풍광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던 서부극 음악의 정수처럼 들렸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제임스 딘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련한 기억들도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임스 브룩스 감독이 연출하고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에게 아카데미 남녀 주연상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1997년 로맨틱 코미디 명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메인 테마 네킹콜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들으시겠습니다. And in every single thought that you have, and how you say what you mean, and how you almost always mean.

사실 이 영화는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 작곡의 메인 테마도 멋지지만 어쨌든 두 남녀가 마음을 열었을 때 나왔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편집증 환자에 대한 얘기죠. 강박증에 걸렸던 잭 니콜슨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헬렌 헐트 주연의 1997년작 명작입니다. 1998년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2관왕을 석권할 정도였죠. 까칠한 강박증 작가 멜빈, 즉잭 니콜슨이 캐럴, 즉 헬렌 헌트에게 던진 세 개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이고, 잭 니콜슨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시상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영화에서 나왔던 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반복된 행동, 그리고 과장된 걸음걸이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끔 해서 웃음을 유발했던 걸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매우 아름다운 영화이고, 못 이루어질 사랑이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했죠.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샘 플러 감독의 1982년 컬트 스릴러 영화였던 막연, 원제는 화이트 덕, 프랑스 개봉 제목은 드레스 부흐 뚜에흐의 명품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가 나온 영어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곡의 곡이기도 한데요. 거장 사무엘 플러 감독이 연출했고 크리스티 스완슨과 폰 윈필드 주연의 1982년 작품인데 그냥 화이트 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얀 개, 왜 하얀 개였을까요? 이 개는 흑인을 공격하도록 인종차별적으로 훈련된 개였습니다. 그 개를 화이트 덕이라고 하는데 이걸 재교육하는 조련사의 이야기를 다룬 파격적이고 날카로운 사회 비판 명작이었죠. 이 영화는 한 번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이드리안 라인 감독이 연출하고 제레미아 연스와 도미니크 스웨인 주연의 1997년 시네마 명작 로리타의 메인 테마 Love in the Morning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로리타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 영화도 리메이크 영화이기도 하지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에이드리안 감독이 리메이크했던 1997년 작품이죠. 감성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린 아이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소녀를 사랑한다. 아슬아슬하고 비극적인 사랑과 집착을 담아낸 작품인데 이 말이 지금도 로리타 하면 뭐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련하면서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품었고 엔니오 모리코네 특유의 피아노와 클래시컬 오케스트레이션이 금지된 사랑에 대한 열망과 그 뒤에 숨겨진 서글픈 비극성을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현악선율로 승화시켰던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프랑스의 전위적 클래식 거장 에릭 사티가 1888년 작곡해서 영화 화양연화와 맨해튼, 마음의 소리 같은 수많은 명작 영화에 미장센을 수놓았던 피아노 명곡 짐노페티 1번 들으시겠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음악계의 이단아이자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자였던 에릭 사티가 고대 그리스 라코니아 지방의 축제 짐노페디아에서 영감을 얻어 1888년 완성했던 피아노 소품집 중의 하나입니다. 고독과 애수, 고즈넉한 인물 내면을 연출할 때이 피아노 클래식은 4분의 3박자의 느리고 단조로운 왼손 반주 위에 얹어지는 몽환적이고 정적인 멜로디가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이 곡의 매력을 극도의 절제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디 앨런의 맨해튼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과언할 수 있죠. 다음은 마우로 블로니니 감독이 연출하고 마르첼로 마스트로냐니 주연의 1975년 이탈리아 시네마 명작 고대의 계단 아래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영어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곡은 세르지오 기체라는 플루트 연주가가 있는데 그의 연주가 빛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탈리아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와 찰스 바니 그리고 마로트 켈러 주연의 1975년작 이탈리아 드라마죠. 1930년대 토스카나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미치광이 정신과 의사의 광기와 지성, 인간 내면의 솔직함과 비극을 고풍스럽게 담아낸 수작이기도 한데 이 내용과 달리 너무나도 영화 음악은 청아하고 슬픈 플루트 솔로 연주, 엔니오 모리꼬네 특유의 탐미적인 클래시컬 오케스트레이션이 너무나도 멋지게 조화를 이룬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풍스런 이탈리아 대저택의 계단을 내려가듯 아련하고 서정적인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영화 라 노비아의 주제가 라 노비아를 들으시겠는데요. 대부분 토니 달라라가 원곡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칠레의 영화였기 때문에 칠레의 가수 안토니오 피에르토의 오리지널 곡과 그리고 연주곡 함께 들으실게요.

칠레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 안토니오 프리에토, 형제인 호아킨 프리에토가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961년 발표돼서 남미와 유럽, 아시아 전체에서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한 깐촌의 라틴 스탠더드 팝의 전설이죠. 스페인어로 신부, 즉 The Bride를 라 노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의 드라마에 많이 삽입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신부의 비극적인 순애보를 담은 곡이었고, 성당의 종소리, 즉 아베 마리아를 연상시키는 장엄하고 슬픈 코러스가 인상적이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그리스의 국보급 디바 나나 무스쿠리가 불렀던 프란츠 슈베르트의 영원한 가곡, 명곡이었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들으시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명작 타이타닉 음악으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현악 연주를 흐르게 함으로써 상류층의 우아함과 다가올 비극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가죠. I am Forrest, 포레스트 검프 들으시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서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영화의 서정적인 첫 장면과 포레스트 검프의 순수한 심성을 표현했던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가였죠.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수상을 했는데 톰 행크스의 열연이 돋보였던 20세기 최고의 감동 대서사시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크 음악의 전설 존 바에즈가 부른 영국의 스코틀랜드 전래 포크 발라드 명곡 조르디와 이 선율을 한국적 서정으로 재해석한 대한민국 가왕 조용필의 데뷔초 아날로그 낭만 번안곡 사랑의 마리아 명품 교차 라인 들으시겠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왕의 사슴으름쳐 교수형의 체질 위기에 처한 연인 조디를 살려달라며 런던 법정으로 달려가 애원하는 아가씨의 절절한 사랑과 비극을 담은 멜로디였는데, 1970년대 초에 가수 은희 씨가 사랑의 자장가로 먼저 발표했고, 가왕 조용필이 데뷔 초 특유의 감미롭고 앳된 미성으로 사랑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해서 청취자들에게 영원한 향수로 안착한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품 테마곡이었죠. 이탈리아 음악의 거장 니노로타 작곡의 A Time for Us 역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가장 완벽하고 탐미적인 영상미로 화면에 옮겨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던 명작이고 올리비아스의 출세작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그러한 영원한 두 청춘의 순수한 사랑을 오롯이 묘사한 곡이기도 했고요. 또한 영화 음악을 항상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앤디 윌리엄스의 곡도 멋진 곡이어서 두 곡을 한꺼번에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Love is Blue, L'amour est bleu 들으시겠습니다.

폴모리아의 곡이 워낙 유명하죠. 1967년 앙드레 포프가 작곡해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품된 이후에 프랑스의 경음악 거장 폴모리아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연주로 1968년 미국 빌보드 핫100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세계적인 이지 리스닝 팝 클래식 명곡이기도 한데 원작이 워낙 훌륭했고요. 특히 1967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했던 비키 레안드로스가 부른 프랑스 샹송곡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매니 켈런 앤 히스 오케스트라의 경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다음은 피터 첼성 감독이 연출했죠. 존 쿠셋과 케이트 베킨세일 주연의 2001년작 운명적 로맨틱 코미디 명작 세렌디피티의 대표수록 OST When You Know 수완 칼빈의 곡 들으시겠습니다.

세렌디피티 하면은 뜻밖의 완전한 행운 혹은 우연히 찾아온 소중한 발견을 뜻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운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길을 걷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얻게 되는 기분 좋은 기회나 발견 같은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인연이 되는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의 유래로는 1754년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플이 동화 세렌디프, 지금의 스리랑카의 새 왕자에서 착안해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동화 속 왕자들이 여정 중에 지혜와 우연 덕분에 예기치 못했던 소중한 보물들을 연속해서 발견하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 정말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스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아 샤록 감독 연출의 에밀리아 클라크와 샘 클라플린 주연의 2016년작 감성 로맨스 명작 미비포유의 대표 수록곡이죠. 미비포유 들으시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명품 러브송을 경음악으로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조조 무에스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입니다. 에밀리아 클라크 즉 루이자 여우의 샘 클라플린 윌리엄 주연의 2016년작 영국 멜로 영화 전신마비 환자가 된 전조로 유명했던 젊은 사업가와 그의 간병인으로 돌아온 엉뚱하고 밝은 여인의 가슴 아프지만 존엄하고 눈부신 사랑 이야기였죠. 당신의 삶을 크게 살라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함께했던 아름다운 스토리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연출의 에단 호크와 줄리 데피 주연의 1995년 작품 청춘 로맨스 명작 비포 선라이즈의 대표 수록곡 캐스 블룸의 Come Here 들으시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가장 아름다운 청춘 로맨스 명작 3부작 중에 비포 선라이즈의 수록곡이었죠. 미국 텍사스 출신 싱어송라이터 캐시 메카시가 명곡 Come Here를 불렀을 때 우리는 전율했습니다. 비포 시리즈 3부작 중에 첫 번째 명작이었는데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인 청년 제시 즉 에단 후크와 프랑스인 여대생 셀린느 즉 줄리 델피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내려서 단 하루 동안 걷고 대화하며 빠져드는 청춘의 낭만과 대화의 미학을 담은 작품이었죠. 레코드샵 감청실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묘한 기류를 형성할 때 조용히 나오던 이 곡입니다. 단 한마디 말 없이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던 그 좁고 조용한 공간의 묘한 떨림 같은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누베바그 음악의 대부이자 서정적 현악의 거장이었던 조르주 들루류가 완성했던 20세기 거장 클래식 스코어라고 할수 있겠죠? 영화 경멸의 명품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르메프리스 영화 경멸의 까미오의 테마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씬 피날레 두 곡을 한꺼번에 들으셨는데요.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 조르주 들루류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는 뭐 카피에 노이르, 플래툰, 아메리카의 밤, 뭐 20세기 최고의 영화 음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중요한 것은 1963년작 경멸. 아, 이 작품 좋습니다. 장리 고다르 감독과 브리지 바르도 주연의 사랑이 경멸로 바뀌어가는 비극적 로맨스를 담았던 이 작품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현악의 서정성, 뭐 잔혹하리만치 아름다운 이 곡이 정말 영화를 빛냈다고 할수 있는데, 훗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카지노에서도 오마주되어 쓰이기도 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하고 러셀 크로와 제니퍼 코넬리 주연의 2001년작 휴먼 드라마 명작 뷰티풀 마인드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장 제임스 호너가 작곡했고 샬롯 처치의 영롱한 보컬이 어우러졌죠. 굉장히 제목은 어렵습니다. A Kaleidoscope of Mathematics. 론 하워드 감독이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2001년작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천재성과 조현병이라는 비극, 그리고 그 곁을 평생 지켰던 아내의 위대한 사랑을 다뤘던 감동 실화이기도 하죠. 제7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그리고 여우조연상 등 4개의 부문을 석권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타이타닉, 아바타, 가을의 전설 같은 그런 영화들을 맡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 감독이 연출하고 말론 블랜드와 마리아 슈나이더가 주연을 맡았던 1972년 문제작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였죠. 아내의 자살로 상실감에 빠졌던 40대 중년 남성 폴과 결혼을 앞뒀던 20대 파리 여인 잔드가 이름을 서로 밝히지 않은 채 파리의 빈 아파트에서 만나 관능과 고독 그리고 허물을 교차해 나가는 파격적인 심리 멜로 드라마였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설적인 재즈 테너 색소폰 연주자 작곡가 가토 바르비에리가 바로 특유의 거칠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라틴 재즈 색소폰 솔로와 웅장한 아르헨티나 탱고 리듬으로 정말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인간 본연의 지독한 고독과 허무 그리고 애절한 관능미를 재즈 테너 색소폰의 관현 음색으로 오롯이 표현해낸 정말 멋진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제목은 누구나 들어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민미래의 주제가였죠. 여명과 장만옥 주연의 진가승 감독 연출 세계적 홍콩 로맨스 명작 주제가였죠. 월양 대표 아적심 등려군 떡리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1000mm 상영됐던 1996년 뭐 이때가 홍콩의 마지막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으로 반환된 이후에 홍콩은 변해 있죠. 홍콩은 10년 정도 거주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영어도 쓸수 있었고 그리고 이국적 낭만과 그리고 아시아의 진주라는 게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도시였는데 중공이 들어와서 10년 만에 망가뜨리더니 지금은 거의 뭐 숨도 쉴수 없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우산혁명 좌절된 이후에 더 심했죠. 그래서 이 1000mm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아련한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와 주인공이었던 주제가였던 월량대표 아적심 달빛이 내 마음을 대변하죠. 이 주제가도 아련하지만 옛날에 영화로 왔던 그 홍콩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1986년부터 10년간 홍콩과 뉴욕을 배경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두 남녀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등려군의 노래를 매개로 한 낭만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었죠. 등려군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던 뉴욕의 전자제품 매장 진열대 TV 앞에서 우연히 재회하는 엔딩 장면에 흐르며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회 장면을 완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팝의 거장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신나는 고정명곡 텐 기타와 이를 한국적 서정으로 밝게 번안해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연의 춤추는 첫사랑 두 곡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키 164cm에 활발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청순하고 큰 키, 쿨한 성격.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한 문서에 실제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인가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등장한 여성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었습니다.
5: 교정 펜팔 매칭 한 분당 7만원이고요. 매칭된 여성분한테 편지 3번 받는 것까지 보장됩니다.
6: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5: 그럼요. 일반인 남성이나 다른 교정시설에 계신 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원하는 연령대나 외모, 성격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춰서 다 연결해드려요.
6: 오!
4: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여성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5: 아, 그리고 혹시 19금 위주로 원하시면 신청할 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펜팔은 별도로 연결해드립니다.
4: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고 상대를 골라 연결해주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목적이 성적인 교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6: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여성 재소자들은 업체한테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건가?
5: 소개비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6: 와, 교도소 안에서도 돈을 버네?
5: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도 번다던데?
4: 보도된 대로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가 여성 수용자들의 영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식의 돈벌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교도소 펜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자, 일단 펜팔. 일단 펜팔이라고 하면은 펜팔, 진짜 펜으로 하는 친구,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옥중 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펜팔을 한다, 괜찮은 겁니까?
7: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안팎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뭐 가족이어야 된다거나 원래 알던 사이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의 수용자는 물론이고 방 동료에게 수용 번호를 전해 듣거나 무작위로 보내 우연히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허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4: 펜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19금 펜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아예 신청할 때 19금 위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앞선 경우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7: 네, 사실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게 어떤 범죄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들이 1대1로 나눈 편지 자체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라 업체가 19금을 아예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성적 교류를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적 서신의 영역을 넘어 성적 대화를 상업적으로 중개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도 대단히 커 보입니다.
4: 편지 내용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편지 안에 아 참 얘기해야 되나? 채모나 채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7: 네. 이러한 사안은 편지 내용이 아니라 금지 물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 당국이 수용자의 편지 글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지만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보안 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채모나 채액 같은 것은 애초에 교정시설에 오갈 수 없는 명백한 부정 물품입니다. 적발되면 우편물은 즉시 압수 및 폐기되고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러한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4: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인 건 펜팔 자체보다 소개팅 업체 마냥 조건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1인당 뭐 7만 원, 편지 3회 보장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붙였단 말이죠. 돈을 받고 수용자와 펜팔 행위를 연결해주는 행위, 소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불법입니까?
7: 네,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넘겨 유료 펜팔을 중개한 사건인데요. 7만 원의 편지 3회를 보장, 나이나 취향, 심지어 남은 향기까지 맞춰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료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연결의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점입니다.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성적 교류까지 옵션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과연 수용자가 이런 용도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이 사건 사법 처리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4: 댓글도 보면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보기 불편하다와 실제 불법인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뭐 키 몸무게 정도가 아니라 성격, 뭐 남은 향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받았겠죠.
7: 네, 사진이 오고 간 점을 보면 본인이 일부 동의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키, 몸무게, 남은 향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상대가 옥바라지 대행업체라면 사실상 의존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받아낸 동의는 서류만 남고 실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했다고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료 신청자에게 보여주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체로 퍼지는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이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업체가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별로 골라 담게 배열한 방식 자체가 인격적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시설 내부의 질서 문제는 당사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동의를 했냐 그 문제도 남는 것 같아요. 나는 펜팔만 동의했지 뭐 키, 몸무게 이런 정보가 외부로까지 공개될 줄은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 바로 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라고 동의한 것과 키, 몸무게, 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의입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위법하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신체 정보에 19금 옵션까지 얹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동의서에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겠다고 적어뒀는지 그 문구 한 줄이 이 사건 업체의 처벌 수위를 가를 부분일 것입니다.
1: 그리고 이 돈 문제를 좀 더 따져보면 업체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많이 버는 경우는 몇 배까지도 번다는 건데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가 이런 식으로 펜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것, 뭐 영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영리 활동 해도 되는 겁니까?
0: 네, 사실 단순히 편지를 써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치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는데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원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처벌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신상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업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소득신고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만약에 호의였다, 그냥 영치금을 선물로 보낸 거다라고 하면요?
0: 네, 사실 그 부분은 명목보다는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호의나 선물이라면 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해야 되는데 건당 7만 원, 19금 옵션은 두세 배라는 정형화된 가격표가 붙어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어들였다면 법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금품은 소장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변명으로 내부 규율 위반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일각에서는 교정당국이 내용 좀 걸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오가는 편지라면 당연히 교도관들이 마음대로 보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0: 네,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것이라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편지를 봉인한 채 제출하는 무검열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1: 구조가 단순히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은 실제 과거에 교도소 펜팔로 알게 된 상대에게 접근해서 또 사기를 쳐서 실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실제로 교도소 펜팔이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감 중 수십 통의 편지로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사고 출소하자마자 수천만 원을 뜯어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옥중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범죄뿐 아니라 출소 후 빈집 털이를 함께 공모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해 함께 구속된 사례들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나이, 성격, 남은 형기까지 정리된 명단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면 범죄의 표적을 고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1: 한쪽에서는 수용자도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벌이, 사기, 또 다른 범죄 통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자체를 다시 검열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라는 교정 목적

0: 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제의 초점은 편지가 아니라 중개업체와 돈의 흐름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으로도 현재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의 흐름 역시 당국의 관리망 안에서 충분히 포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 대상의 사전 경고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동의가 훗날 사기나 협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케이의 파라수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쓰러지면 그래도 산재는 되겠지. 그런데요, 막상 판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비교해볼까요? A씨는 그날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2: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3: 괜찮으세요?
2: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러지?
1: 프레젠테이션 도중 두통과 식은땀을 호소한 A씨. 이후 숙소로 들어갔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과연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이번엔 수상스키 강사로 일하던 B씨의 사례입니다.
3: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4: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3: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4: 으악! 어머, 선생님!
1: 손님들 앞에서 수상스키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숨진 B씨.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였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5: 아,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데.
2: 이 정도면 오후 일 못하겠다. 오전까지만 해야겠는데.
5: 아, 그러게요. 안 되겠다. 오늘은 오전 작업만 하고 들어가시죠.
1: 폭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C씨.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건데 이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산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들 실제 사건과 비교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나온 사례들,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인정이 됐고 어떤 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6: 네, 일단 세 가지 사례 다시 간단히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원진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겼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A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수상스키 강사 B씨가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사망한 사건, 세 번째는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조기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 사건입니다.
1: 저 셋 중에 어떤 사건이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까?
6: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된 건 두 번째 수상스키 강사 사건과 세 번째 조기 퇴근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반면 첫 번째 업무 중에 쓰러진 PT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아 의외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산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다가 밖에서 난 사고가 오히려 산재다.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건지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중요한 PT를 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을 했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는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왜 산재 인정이 안 된 겁니까?
6: 네, 청취자분들도 일하다 쓰러졌는데 왜 산재가 아니야? 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건설산업관리 감리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하다가 두통과 식은땀 증상이 생겼고 숙소로 돌아간 다음날 오전에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감리 용역 유찰과 대기 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거기에 PT 준비와 시연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량이에요. 발병 전 일주일 업무 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늘지 않았고요. 발병 전 4주, 12주 평균 업무 시간도 각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일이 폭증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안 된 거죠. 둘째로 PT 자체의 성격인데 법원은 이분이 입사 후 수년간 입찰 준비와 PT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PT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온 점, 고혈압과 30년 흡연력이 확인된 점, 부검에서도 혈당 조절이 안 된 상태와 심장 동맥경화가 확인된 점 등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1: 네, 방금 개인적 소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재를 따질 때 이 지병이나 뭐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기왕증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나 중요한 변수입니까? 지병이 있으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가요?
6: 지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면 법원이 이게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지병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건지를 훨씬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35년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2019년에는 간경변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35년 이상 흡연을 했는데 법원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출혈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병 전 업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했고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1: 그러면 앞선 PT 사건, 지병이 만약에 없었다면 산재 인정이 됐을까요?
6: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병이 없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입증되지 않아서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중요한 발표 직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법원이 PT 발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발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병과 업무 과중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상스키 강사 B씨의 사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강습이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는 사고인데 왜 개인 운동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뭐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법원은 업무 중의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겁니까?
6: 네, 법원이 업무 중 사고로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시점이 사업장 영업 개시 시간 이후였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였습니다. 둘째, 보트를 운전한 사람도 같은 사업장 직원이었고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했습니다. 셋째, B씨가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했고 손님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강습료를 내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강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법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수상스키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1: 네. 근데 법원 판단을 보면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설령 B씨에게 개인적으로 운동하려는 목적이 조금 섞여 있었다고 해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업무 중에 사적인 목적이 조금 있더라도 산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또 사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경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6: 네, 맞습니다. 법원은 사적 목적이 조금 섞인 것과 사적 행위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느냐입니다. 즉, 업무 시간 중 업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개인적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바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사적 일탈, 예를 들어 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보러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PT 사건과 이번 수상스키 사건, 둘 다 뇌출혈인데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PT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따진 거고요. 수상스키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진 겁니다. 즉 업무상 질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업무상 사고는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C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처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계약서에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조기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왜 이걸 따로 산재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까?
6: 네, 일단 이분은 건설 현장 일용직 타일 작업자이신데요. 2023년 8월 3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전 작업만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버스에 추돌까지 당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타일 작업자의 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되므로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법정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원청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계약서보다 실장 현장의 근무 관행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평소에는 이렇게 일했다, 이걸 막상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번 사건처럼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공식 기록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건 역시 동료들의 진술, 즉 사실 확인서나 법정 증언입니다. 이번 타일 사건에서도 동료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재의 기준과 실제 판단 기준이 꽤 다른 점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산재가 되겠지 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6: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회사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PT 사건이 딱 그 경우인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산재가 안 됐잖아요.
1: 네.
6: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발병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1: 네.
6: 두 번째 오해는 지병이 있으면 어차피 산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게 입증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플로우라이다의 휘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부활할 수 있다.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사람에겐 그 말이 유일한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8: 나를 하늘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교과 함께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9: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8: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기업에 사업자가 돼야 합니다.
1: 영생과 부활 그리고 막대한 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허황된 약속을 앞세워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도 1,8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32억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2: 비고인들은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도 32억에 달합니다.
8: 저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뿐입니다. 아니, 사기라니요? 아닙니다.
4: 아유, 저 인간은 반성은 안 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1: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형이 선고됐으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 규주가 감옥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돈은요? 평생 모은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감옥까지 갔으니 돌려주는 거죠?
8: 아니, 나한테 고맙다면서 준 돈인데 내가 달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1: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기로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금 회수의 뼈아픈 현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실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32억이라는 피해가 났다고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피해를 입힌 건지 말씀해 주시죠.
1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된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릅니다.
1: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존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건가요?
10: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각각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영생과 부활을 얻고 후손들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믿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성 교주가 사망한 뒤에는 기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신도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 겉으로는 종교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사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10: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종교 활동과 수익 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신도가 되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이나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내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12개 계열사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거나 활동 지원금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인 능력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돈을 내고도 물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 근데 어쨌든 종교라면은 천국, 뭐 구원, 부활 당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와는 어떤 지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10: 법원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옳은지 부활이나 구원이 가능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가입하면 반드시 큰 돈 번다, 주식을 받아 재벌이 된다라고 믿게 해서 가입비, 물품 대금을 냈다면 법원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 행위인지를 살핍니다. 결국 처벌의 기준은 신앙의 진실성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냐입니다.
1: 공동교주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거다라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내가 억지로 뺏은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책임 피할 수도 있을까요?
10: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낸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 설명이나 허위 약속 때문이었다면 자발적인 재산 처분처럼 보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직적인 포교와 사업 설명,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형량에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1: 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피고인마다 형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던 겁니까?
10: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 씨에게는 징역 6년,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 기획, 지시한 정도, 실제 관리한 피해금의 규모, 포교나 교육에 참여한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1: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처럼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을 했다는 점에서 더 괘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10: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절박함 혹은 구원에 대한 바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을 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뭐 불리하게 반영된 것 치고는 형량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고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끝난 문제는 아닌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돈 어디 갔냐,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10: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으로 반환해 주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돈을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놨다면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죠. 또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명이 넘으면 확보된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10: 네, 배상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고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각자 낸 금액과 계약 내용도 다르고 여러 피고인의 책임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형사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주나 모집책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편취금과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산 정황도 파악이 됐다 하는데 이거 뭐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10: 그 부동산이 실제 범죄 수익으로 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기관이 재산을 동결하거나 법원이 몰수 추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명의만 빌린 허위 이전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면 사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 피해자가 500여 명이 넘는데요. 재산은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먼저 신고하거나 소송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확보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10: 네,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예금이 압류돼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담보권이나 세금처럼 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동순위의 일반 피해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 나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배당 절차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1: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도 나도 혹은 내 주변에도 비슷한 일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당장 밟아야 할 법적 절차, 뭐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10: 네,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가입 신청서, 문자, 메시지 대화, 강의나 설교 녹음, 홍보 자료처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경찰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달여 전 SNS에 아주 기괴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찍은 영상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죠.
9: 어머, 저 사람 좀 봐! 왜 저래! 마약한 거 아니야? 왜? 미국 영상 보면 저렇게 허리 완전히 굽히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나오잖아. 딱 그 모습 같은데?
11: 일단 찍어보자, 얼른.
1: 영상이 퍼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 아, 소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11: 예, 그래서 일단 석방됐습니다.
12: 아, 그래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다른 증거 있는지 더 확인해보자. 압수수색이랑 그 휴대전화 포렌식 그것도.
1: 실제 경찰은 남성이 석방된 뒤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됐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12: 선배님! 모발 정밀검사 신청한 거요. 결과 나왔습니다. 양성 떴어요. 그 자식 마약 맞았어요.
1: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모발 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으로 불리던 케이스인데 일단 처음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낮에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을 찾아냈고 현장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국과수의 1차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루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결국 최근 나온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양성에서 음성으로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두 번이나 뒤집히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 결과가 계속 뒤집혔는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가 확인이 되고 모발은 수개월 전 흔적까지 볼 수 있다고는 하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자체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드는 궁금증, 처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길에서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마약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또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 체포의 정당성과 마약 검사 거부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의 긴급 체포는 적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증거가 스스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간이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긴급 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약 검사 좀 합시다 라는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은 신체 시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결국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아무튼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석방됐다고 해서 마약 혐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0: 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와 수사할 혐의가 남아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입니다.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당장 과도둘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즉시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행동 영상이나 스트레칭을 했다며 말을 바꾼 진술 등 수사할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모발 감정과 포렌식 같은 보강 수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한번 긴급 체포 후 풀려난 사람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재체포가 아니라 증거를 쌓아 정식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어쨌든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집을 막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를 또 뺏어서 포렌식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과 소변 검사의 한계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비교적 폭넓게 발부됩니다. 특히 소변 검사는 최근 사흘에서 열흘 이내에 투항 여부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음성은 최근 며칠간 안 했다라는 의미일 뿐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무죄 증명이 아닙니다. 반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투약 증거를 모발 감정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문자, 뭐 사진, 검색 기록, 금융정보 사실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정부 증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집과 같죠. 그래서 법도 실무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선별 압수 원칙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 검색 기록처럼 혐의와 직결된 데이터만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나 변호인이 어떤 파일을 추출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렌식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나중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중 우연히 다른 범죄 흔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죠.
1: 아무튼 보강 수사를 거치면서 모발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긴급체포 당일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혐의를 입증하려면 긴급체포 당시 투약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팩트니까 처벌이 또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상 속 그 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 양성은 첫 번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투약 날짜를 특정 기간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속 해당 시점에 그 이런 이상 행동이 과연 마약 때문이었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변은 최근 며칠간의 투약을 잡아내는 만큼 그 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영상 촬영 시점의 투약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는 모바일 감정과 휴대전화 물증으로 다투게 되고 영상 속 행동과 마약의 연관성은 유무죄보다는 양형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또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받은 약 때문이다 주장을 한다면 마약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0: 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장 간이 검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 약물에도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법적 최종 판단은 늘 국과수 정밀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정당한 처방약이냐 불법 마약이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제나 정신과 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국과수가 특정한 검출한 성분과 병원 처방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소명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다면 불법 투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죠.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처방 한도를 넘긴 오남용, 또한 타인 양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단순 투약이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냐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실제 불법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을 해보고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0: 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손댔느냐가 사법부의 잣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극심한 필로폰이나 펜타닐은 징역 10년 이하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양형 기준상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나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정황은 아주 불리한 사유죠. 이 행동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결정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마약 가액에 대한 전액 추징까지 뒤따르는 만큼 초범인이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그리고 마약은 보통 누구에게서 구했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 뭐 건넨 사람, 혹은 반대로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건넨 또 정황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무게도 달라지겠죠?
0: 네, 만약에 그러한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 투약이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면 매매나 유통, 수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보아 법정형에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인천 무의도의 한 선착장. 주민 한 명이 수상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린 짐이려나 싶었다고 하죠.
9: 어휴, 저 가방 뭐야? 누가 저기다 또 쓰레기 버렸나 보네.
8: 그런데 꽤 큰데. 그리고 왜 하필 선착장 뒤에 저렇게 놔뒀지?
9: 하긴 좀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1: 결국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연 순간
9: 어? 이게 뭐야? 어우, 냄새!
1: 가방 안엔 2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시간을 이틀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9: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8: 돈 문제도 그렇고, 뒤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계속 아니라고 하면 돼? 말로는 안 되겠구만.
9: 야, 이거 받아.
8: 오호!
1: 세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험담과 금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9: 아니, 분명 싸우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죽어 있었어요. 겁이 나서 살인하려던 게 절대 아니라고요.
1: 가해자는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깨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이건 과연 살인일까요? 상해치사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웅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웅준 변호사입니다.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날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6: 네, 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험담 문제 그리고 금전 거래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20년 7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가해자 두 사람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스테인리스 봉 같은 둔기로 무려 7시간이 넘도록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 상태로 2시간가량 방치되다 숨졌습니다.
1: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 죽을 줄 몰랐다, 자다 깨보니까 숨져 있었다,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법적으로 상해치사, 살인, 뭘 기준으로 가리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도 결국 살인의 고의가 문제였던 건데 직접 죽이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거죠?
6: 네, 맞습니다. 일단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상해치사는 때리다 보니 죽게 된 것, 살인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꼭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면 이것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살인죄의 범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국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 그렇죠.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고 확정적 고의만 된다고 하면은 총으로 쏴놓고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런 행동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뭐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혹성 여부로 고려가 되는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6: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의 판단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건 그 순간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한 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측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범행의 잔혹성,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형량을 높인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17: 오늘은 뭐죠? 주말이니까.

오늘은 주말이니까 좀 여유 있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만두집에요. 만두는 살 안 쪄요. 이미 쪄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트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쪄드실 때 아유 고구마 살 안 쪄 이미 쪄서 나왔잖아 이러면 센스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하나 먹더라도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느끼면서 먹지 막 대충 하무 막 그냥 삼키고 이러면 그게 다 진짜 느끼면서 밥 하나를 집어도 정말 아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네 하고 느끼면 느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이 느끼시기 바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음식이 아주 힙한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캔 피쉬 얘긴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요즘 야채나 치즈 대신 통조림 정어리, 사딘, 그리고 고등어 이런 걸 예쁘게 차려놓고 즐기는 생선 와인 파티나 정어리 데이트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레트로 감성의 알록달록한 통조림 패키지 덕분에 감성적인 식탁이 완성되는 거죠. 비단 예뻐서만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높은 영양식을 찾는 스마트한 청년들의 소비 트렌드도 한몫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트렌드를 아주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이 정어리나 꽁치, 고등어 같은 생선 통조림에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몇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도 으뜸이거든요. 특히 정어리나 멸치처럼 작은 생선은 먹이사슬 위쪽에 있는 대형 생선보다 수온 걱정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저쪽 남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수온이 많이 방출이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름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그래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또 비상식품으로 캔을 많이 구입을 하시기도 하는데 미국 와가지고요. 아유 그냥 요리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냥 때려 넣는 거죠. 그냥 푹 익은 김치에다가 꽁치 통조림 하나만 넣어도 얼마나 맛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 유학생활 시절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 언니가 이 꽁치 통조림 찌개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놓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가 있네요. 바로 이 통조림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죠. 김치찌개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TJ 가면 엔초비, 엔초비가 바로 멸치잖아요. 이거를 저는 샐러드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뭔가 이렇게 새우젓 같은 젓갈 이렇게 느낌이 나서 그런지 특히 파스타 할 때도 엔초비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사딘, 정어리입니다. 이것도 오픈 샌드위치, 크래커 위에다가 조금 놓고 좋아하는 야채, 뭐 토마토나 아루굴라 이런 거 깔고서 거기에다가 좋아하는 소스를 얹어서 먹으면 또 멋진 그런 안주가 되는 겁니다. 아우 나 기름기 싫어. 이런 분들은 와인을 한 잔 곁들여도 되겠는데 오늘이 마침 내셔널 키안티 데이입니다. 키안티. 뭐 캐비넷 소비뇽, 피노누아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만 키안티는 또 뭐요? 저는 예전에 한 친구가 키안티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거를 자주 마셨었어요. 근데 이 키안티는 그 이태리의 토스카나 지역에

캐비넷 소비뇽, 한국 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드시는 게 이 와인인 것 같아요. 묵직하고 풀바디라고 그러죠. 뭔가 꽉 차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스테이크랑 잘 어울립니다. 먹는 얘기했더니 아무튼 요즘 뭐 스테이크 사 먹을 돈도 없고 유럽에서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데는 그 소를 또 많이 키우고 이러면서 목초를 재배했는데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목초지가 막 다 타가지고 수출하던 나라가 이 목초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기를 그 관세를 예외시키면서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고기 이 그런 걸 파는 분들은 우리의 그 원가는 어떻게 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젖소를 키워도 이거를 잘 교배를 시켜서 얘는 확실하게 또 고기로 키울 수 있는 그 유구랑 또 이렇게 접종을 하고요. 그 인공 수정을 하는데 성별을 정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암컷으로 젖소로 젖을 짜는 소는 그 젖소 그 유전자를 넣지만 숫소는 아유 먹을 소로 뭐 만들지 뭐 해서 그렇게 개배를 한다는 거죠. 아유 정말 빌이라고 해서 송아지 고기 그 태어나자마자 방향이 이상하게 가네. 먹는다는 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래서 송아지 고기를 조금 꺼려하는 동물 애호가랍니다. 오늘이 마침 또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 보호의 날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죠.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별인데 너무 인간이요. 너무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생태계를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자라고 해서 제정된 야생동물의 날입니다. 야생동물 보면 진짜 쟤네들도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야생동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해서 저 아는 분은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뭐 벌써 물론 강아지의 언어 뭐 고양이의 언어 이런 거를 개발한 분들이 있지만 각 그런 분들이 산하에 들어와서 모든 생명들과 심지어는 개미 곤충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내가 지금 뭐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소통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긴 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도요 소통이 안 돼서 뭐라고 한겨? 뭐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언제 그랬어? 이래가지고 정말 싸움의 발단이 되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소통을 잘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주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시작 금요일 굿모닝 차차차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뭘까요? 바로 차세대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일일 텐데요. 힘든 여정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든든한 용기가 되어주곤 합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에서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가주한시 장학재단의 키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고선민님 전에보다 더 많이 예뻐지셨네요.
0: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모셨었어요.
1: 예.
0: 네, 요번에도 뭐 굉장히

0: 장학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1: 예.
0: 젊은이라는.
1: 젊은이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0: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1: 예.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이한데요?
1: 아니요. 작년에 한국에 갔을 적에
0: 예.
1: 남대문 시장에 가서 모자를 보니까 우연히 이런 게 있어서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사서 썼는데
0: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예,
0: 진짜
1: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0: 와, 너무 좋은데. 아니 딱 보는 순간 젊은이 예. 이걸 보는 순간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예예.
0: 아, 참 멋진 모자 쓰고 오셨는데요.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네.
1: 근데 사실
0: 네.
1: 많은 분들에서 절 보고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0: 네.
1: 몇 살이냐고 해서 47살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47살이냐 해서 47년생이면 47살 맞죠? 내가 그런다고. 그럼 맞다고 그러지.
0: 아, 참 재미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뭐 이렇게 청춘의 네. 마음으로 사신다.
1: 그러니까는
0: 거죠?
1: 어떻게 보면 제가 고선미님보다 제가 더 젊습니다.
0: 아,
1: 저는 47.
0: 저는 그러면 37으로 네. 갈래요.
1: 아, 연도수가 있잖아요. 연도수가 나보다 훨씬 높은데.
0: 네네. 아, 참 재밌습니다. 아, 젊은이라는 모자, 네. 이 모자 하나가 이렇게 웃음을 주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항상 젊게 사는.
1: 아, 근데 모자 네. 한번 벗어보면 모자 벗어 사실 젊어.
0: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젊게 사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네. 즐겁게 살려고 아주
0: 그렇죠.
1: 좀 활기 있게 살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즐겁고 젊게 살아. 야 아프지 않고
1: 그렇죠.
0: 건강하게 오래 살 수
1: 예,
0: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예.
0: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오늘은 네. 제가 1976년에 미국에 와서 79년도에 이제 네. 첫 번째 집을 샀는데요. 그 집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0: 네네네.
1: 저기 예, 사우스 베이 쪽에 그 스카셀 타운하우스라고 카슨에 있는 집인데요.
0: 네.
1: 79년 제가 초에 샀어요. 1월인가 2월쯤에 된 거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일보에
0: 네.
1: 조그맣게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단돈
0: 네, 네.
1: 2,000불만 다운하면 살 수 있다고.
0: 아.
1: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봤더니 그 스카스델 타운하우스라고 600동을 지은 1963년에 지은 그 타운하우스 대단지 타운하우스예요. 엄청나게.
0: 네네네.
1: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 가지고
0: 네.
1: 이 유태인이 거기 300동을 샀대요.
0: 네.
1: 그 처음에 지들이 얘기 듣기는 이제 그 누가 이제 루머로 와전히 잘못된 얘기인데 그 1965년 와츠 폭동 때
0: 네.
1: 이건 63년에 지고 65년 와츠 폭동 때 그 와츠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그쪽으로 막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 뭐 두 명을 뭐 총살하고 막 이래서
0: 아이고.
1: 주민들이 다 무서워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0: 아,
1: 어쨌거나 관리들을 잘못해가지고
0: 네.
1: 유태인이 그 동네에서 한 300동을 한꺼번에 산 거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를 70년대 한 70한 6, 7년도에
0: 네.
1: 300동을 사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 수리를 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냥 소문이 바짝 나가지고 78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2만 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0: 야, 그 당시에는 진짜 집값이
1: 그러니까 2,000불만 이제 주면은 이 뭐야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보다 훨씬 쌌죠.
0: 네.
1: 아, 그리고 동네도 좋았어요. 그 안에 시설도 잘 해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2만 3,000불 주고 이제 79년 이제 2월인가 3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0: 네.
1: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한 1년쯤 돼 거의 연말 되니까는 갑자기 저 관리비가 그때 우리 들어갈 때는 50불만 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들어가 이제 막 1년 사이 한국 분이 거의 300동 다 차지했어요. 한국일보 광고가 대단하더라고요.
0: 저희 한국일보 광고가 대단합니다. 요즘에 또 예. 라디오 서울 광고도 대단해요.
1: 예.
0: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예. 제가 예. 이따 그거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광고 때문에.
0: 네네네.
1: 근데 예. 그래가지고 300동이 다 들어사니까는 이 관리 사무실에서
0: 네.
1: 80년 초에
0: 네.
1: 관리비를 50%에서 100%로 올린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때 50% 100%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지금 100%하고 또 차이가 있죠.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로 올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관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는 아 글쎄 관리협회 회장도 회비를 관리비를 6개월이나 안 내고 있고
0: 어머나,
1: 대부분
0: 어머나.
1: 흑인들이 안 내고 있고
0: 어머나.
1: 우리한테만 이제 뭐야 100%씩 더 내라고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야.
0: 네.
1: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한 300동 정도 한국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요.
0: 네.
1: 이제 우리도 보이콧했잖아요. 보이콧한 거예요. 관리비 안 낸다고.
0: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으니까.
1: 예.
0: 그래가지고, 뭉치기도 좋고.
1: 예. 그래가지고 뭐 예. 한인 협회도 맺는다. 거기서 이제 예. 임시 한인을 만들고 아. 이래가지고 이거 절대 이제 우리가 인정 차별이다 해가지고 뭐 안 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라이센스를 이제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제 79년 이제 말 7월인가 땄는데
0: 네.
1: 지금 미국 브로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브로커도 거기에 세 동인가 샀더라고요. 두 명이 다들 세 동씩.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관리비 안 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해는 잘 안 됐지만은 돈을 내야 된다고 저는 그냥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얼른 이제 애들 이제 학교 갈 나이도 되고 해서 거기 팔고 이제 토렌스로 그 80년대 이제 5월인가 6월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이제 관리비를 안 내니까는
0: 안 내신 분들
1: 저 흑인들도 안 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왜 안 내냐 했더니 그 유태인 그 사람이
0: 네.
1: 자기가 300동 지분이 있으니까 그도 거기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0: 네.
1: 그 돈으로 자기 유닛을 고쳐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그 협회 회장은 흑인인데
0: 네.
1: 그 내용을 알으니까는 이건 부당하다. 관리비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이용했냐 해가지고 이제 안 내기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냥 갑자기 관리비를 두 배로 올리니까는 이거는
0: 그쵸.
1: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고 안 내고 했는데 저는 80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팔고 이제 뭐야 토렌스로 이사를 했는데
0: 네.
1: 그 뒤에 이제 은행에서 이게 관리비가 안 들어오니까 협회가 이제 관리협회가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0: 네.
1: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온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값을 두 배로 이제 2만 3천에 사가지고 5만 불에 팔고 나왔는데
0: 네, 네.
1: 그 다음에 값이 그냥 전혀 팔지를 못하니까요. 아주 한 7, 8년 동안 고생들 하셨어요. 거기
0: 아이고야.
1: 계셨던 한국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0: 그 당시에 2만 3천 불이면 집을 샀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민왔으면은 집 사는 건데.
1: 그렇죠.
0: 그렇군요.
1: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네.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0: 그런 근데, 히스토리가 있군요.
1: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관리협회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나 이런 콘도 같은 이런 대단지 들어갈 적에
0: 네.
1: 관리협회 회비가 어떤 때는 이제 횡포구 부리는 그런 관리 사무실도 있는 모양인데
0: 네, 네, 네.
1: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관리협회에서 하는 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이 주민들이
0: 네.
1: 따라서 해줘야지 안 내면은요
0: 네.
1: 관리협회비 안 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집 팔 적에 벌금까지 다 붙어서 그냥 벌금이 엄청 세게 붙어 나와요.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0: 우와.
1: 그래서 이 관리비는 꼬박꼬박
0: 그렇죠,
1: 넣지 말고
0: 그렇죠.
1: 잘 내주시는 게 아주 굉장히 네. 좋습니다.
0: 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1: 지금도
0: 대표님?
1: 매물이 좋은 것들은 잘 팔립니다. 그런데 매물이 좋은 것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토렌스 팔로스버스 지역에서도 잘 고쳐놓고
0: 네.
1: 집이 깨끗하고 가격이 쌈지 크다 그러면은 복수로 오퍼가 여러 개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0: 그렇죠. 예. 금방금방 나가고.
1: 예, 예.
0: 예. 예. 지난번에 제3회 가주 한씨 장학생 모집을 하셔서
1: 예.
0: 장학금 전달을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우리 한국일보 뉴스 기사를 읽었거든요.
1: 예, 예. 예,
0: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떡 예. 올라가 있어서
1: 예.
0: 예, 제가 간추린 소식 이렇게 발췌를 하면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하.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 근데
0: 요번에 어떠셨어요?
1: 이번에도 예. 신청자가 한 8명가량 들어와서
0: 네.
1: 3명을 뽑았는데요. 그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는 그 로컬 신문에 이제 우리 동네 신문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0: 네.
1: 여기 라디오 서울 그래서 로컬 그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0: 네네.
1: 라디오 서울 때문에
0: 네.
1: 아 전부 다 막 타주에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0: 필라델피아에서도 예. 신청하고
1: 예, 또 하나는 시카고에서 오고
0: 라디오 서울 광고 효과가 예. 이렇게 좋다니까요.
1: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네네. 보스턴
0: 세상에.
1: 세 군데 이렇게 학생을 뽑았어요. 그렇게 예. 그냥 아 여기 뭐잖아 이거 잘못하면 한국에서도 신청 들을 것 같아요.
0: 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셨나요?
1: 예, 예. 네. 유튜브 방송도 나가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볼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세 명을 뽑아서 이 뭐야 저 오라고 했는데 네.
0: 인상적인 학생이 있었습니까?
1: 아주 그 네. 그 김희재라는 학생은 여기 한국에서 삼성전자에서 뭐야 근무하다가 네. 지금 32살인가 되는 모양인데
0: 늦가기 학생이네요.
1: 회사를 그만두고 예. 미국에 와서 그냥 미국에 와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0: 네.
1: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삼성이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0: 그러네요,
1: 회사를
0: 정말.
1: 그만두고 자기는 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고 싶고 삼성 거기에서 그냥 그 봉급 생활하는 게 좀 뭐야 자기 한계가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전지공학 전자공학과에 이제 지금 뭐야 하면서
0: 네네네
1: 그런데 예,
0: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장학금 받고서
1: 예 그래가지고
0: 너무 감사했을
1: 예,
0: 것 같아요.
1: 그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네. 미국에 더 공부하러 왔다고 해서 너무나 기특해서
0: 네.
1: 뭐야 이제 제가 장학금 줄 적에 그냥 네. 주는 게 아니라 계약 저 계약서를 하기 서약서를 받거든요.
0: 서약서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궁금한데요.
1: 장학금 신청해서 이걸 받게 되면은 네. 자기가 뭐 10년이고 20년, 30년 후에 몇 네. 명의 장학생에게 몇 년 동안 주겠습니다 하고. 꼭 서약을 해서 서약서를 받아요.
0: 네.
1: 근데 이 학생이 예,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예, 사후에 네. 15년 후에 매년 5명씩에서 50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0: 어머나. 와, 그죠? 멋진 학생이네.
1: 전화해서 야, 50년 동안이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32살이니까는 40살이면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끔 네. 뭐야 조치를 해놓겠다고.
0: 해놓겠다.
1: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는 와,
0: 감동입니다.
1: 예, 그래서 야 참 나보다 한 수위네.
0: 진짜 한 수위네 젊은이가. 예. 와, 50년 동안 나는 장학금을 주겠다. 예, 우리 예. 꿈나무들에게 그게 예. 아예 서약을 한 거네요. 약속을 한 거죠.
1: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한 거니까 와. 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제 본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또 뭐야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걸 보니까는 아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굉장히 뭐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0: 네, 대표님 이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하는 거 참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이고,
0: 네, 정말
1: 머리가.
0: 이 모자 젊은이라는 모자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아, 나 이거 벗어볼게요. 벗어봐도 더 젊지 않아요?
0: 네, 저 더 젊으십니다. 근데 그 모자가 진짜 포인트네요. 젊은이 예, 예. 모자.
1: 예. 이거 잊지 말아 제가 도로 써야 돼. 네. 잊어버려. 너 잘 예, 예, 놓고 다녀요. 예. 이 젊은이가.
0: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 한번 나오셨을 때 예.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그 66지구죠.
1: 예예. 예.
0: 네. 그분이 폴서
1: 예, 폴서, 예, 폴서 지금 팔로스버디스 시장님이십니다.
0: 팔로스버디스 시장님이신데 가주 하원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1: 예, 예.
0: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1: 지난번 6월에 예. 이제 중간 선거에서 6명이 출마해서 이분이 지금 1위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2명을 뽑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은 이제 민주당인데 공화당 분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제시카 이렇게 하는 그분은 이제 공화당 분은 저 떨어지고 같은 그 민주당 분 한 분 다른 한 분 여자분인데
0: 네.
1: 그 의사하신가 봐요.
0: 네,
1: 그분이
0: 네, 네.
1: 지금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폴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 이거 지금 차점자고 한 2,600표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요.
0: 네네네. 네, 네. 11월 선거 있잖아요.
1: 네, 11월 이제 본선에서 본선.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제가 불만인 것은 사우스베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죽어도 3만 명 이상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네. 투표를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그분들만 투표했어도 한 5만 표 이상으로 해가지고
0: 네.
1: 뭐 따로 뭐 더 투표할 것도 없이 그냥 직접 그냥 거기서 단독으로 그냥 당선되고 많은 그런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0: 네, 네, 네.
1: 표가 전혀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본선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11월에 네네. 11월 3일 날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꼭 좀 좀
0: 그쵸 그쵸 많이들, 본선에 진출을 예. 하셨으니까
1: 예. 이제 거기에서 예. 좀 틀림없이 뭐야
0: 당선되셔야죠.
1: 당선되시게끔 당연히. 이분이 참 살아오신 걸 보니까
0: 네. 훌륭하시더라고요.
1: 예, 1983년생인데요. 그 부모님이 뭐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네. 산페드로 조선소에서 전기공으로 일을 하시고 이제 부인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네네. 돈을 모아가지고 잉글루드의 리커스타를 사가지고 네. 그거를 열심히 잘 했는데 4.19 폭동 때 92년대 폭동이 났었죠. 네. 그쪽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0: 세상에.
1: 그 흑인 종업원도 데리고 아주 그 동네에서 인심 잘 얻어가면서 잘 했는데도 이 그 동네가 잉그루드라는 그것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네. 해가지고 이 폴서 시장이 그때 당시 9살이었는데 자기 세상에.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다음부터 고생하시는 걸 보고 예. 굉장히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 자기는 나중에 커서 꼭 저 뭐야 미국 정계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아하.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육군 사관 학교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격도 저보다 조금 클까 말까 작아요. 큰 그렇습니까?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양반이 사관 학교를 들어갔나? 네. 순전히 그냥 깡다기로 그냥 자기 네? 네. 아버님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진짜 결심을 단단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11월 본선 전에 한번 모시고 나오시는 거 어때요?
1: 그러죠. 그렇죠? 10월 달에 한 번 좀 오셔가지고
0: 몰라서 투표를 네.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그럼, 거예요.
1: 예,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그분 오셔가지고서는 한 번 좀 당신 네. 얘기도 하시고.
0: 그럼요, 그럼요.
1: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본인의 그 저 저는 이민 1세들은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네네. 정말이지 영적으로 신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네. 이민 온 이민 1세들은 그 당신의 그 신의 어떤 거대한 뜻과 목적에서 이 땅에 보내진 건데 우리 저희들이 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은
0: 그렇죠.
1: 먼저 우리가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적에 서로 힘을 뭐야 모아서 좀 그럼요,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모두가 좀 힘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자, 이 지역을 제가 보니까요. 66지구예요.
1: 예.
0: 예, 토렌스, 가디나, 예. 렌초, 팔로스버디스, 샌페드로 예. 이 사우스베이 지역이 다 속하더라고요.
1: 예, 자, 한국 분들이 인식하기 쉽게 105번 네. 후레이 남쪽
0: 남쪽으로
1: 110번 후레이 서쪽 예,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렌초폴리스버디스 이 시장과 시의원을 지내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시아계 시장으로 역사상 첫 한인 시장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 렌초폴리스버디스 시가요, 네. 굉장히 백인 그 네. 백인들 보수 지역이고
0: 네.
1: 아주 백인 우월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뭐지만은. 이제 73년대 그 시가 생겼는데요.
0: 네, 네, 네.
1: 지금 이제 50년 좀 넘어 53년대죠.
0: 네.
1: 이제까지 소수민족은 뭐 흑인이고 동양인이고 소수민족은 유태인이고 단 한 사람도 시의원조차도 출마조차도 못했어요.
0: 자랑스럽습니다.
1: 그런데 근데, 이분이 네. 4년 전에 이제 거기 시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아하. 이제 예, 당선이 되셔가지고
0: 우리 폴서 시장님
1: 예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시의원 하시고
0: 네.
1: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부시장 하시고
0: 네.
1: 금년에 이제 시장 초 1월 1일부터 이제 시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0: 네 그리고서 네. 이제 가주 하원 출마하셨어요.
1: 출마하시고.
0: 그래서 예. 예선은 통과되셨습니다. 이제 예. 본선 지금, 11월에
1: 예.
0: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만
1: 그죠.
0: 예, 당선이 43살의 되죠.
1: 나이에 그렇게 참 예. 열심히 그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0: 네.
1: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0: 예.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1: 예, 예.
0: 자, 제가 이 폴서 이 시장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 예, 예.
0: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셨고
1: 예.
0: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특수팀 검사 출신이시네요.
1: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0: 현재 지금 검사.
1: 검사하시면서 시장하시고
0: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정부 프로그램과 이 로열라 로스쿨 입수하셨어요.
1: 예.
0: 아, 참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예. 또 본선에 진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선 통과를 하셨다. 하셨다고 하니까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데요. 아마도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예. 아 몰랐네 내가 이러신 투표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투표도 하시고요. 좀
0: 겁니다.
1: 에, 좀 창피한 좀 저 말씀인데요. 네네. 이분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도 사무실도 없어요. 선거 사무실.
0: 세상에.
1: 그래가지고 중국 저 젊은 저 중국 학생 네. 파트타임 하나 데려다가 이제 그 학생 내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 뭐 선거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거기다가 넣어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0: 네, 네, 네.
1: 그 참 제가 듣기에도 참 그거 참 이거 좀 너무 좀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1세 분들 중에서
0: 네.
1: 팔로스버디스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좀
0: 네.
1: 이번 기회에 좀
0: 후원도
1: 네.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그쵸, 그쵸.
1: 폴서 시장님이
0: 네.
1: 웹사이트가 여기 있는데요.
0: 아.
1: 예, www.polso.com으로 들어가시면은
0: 네, 네, 네, 네.
1: 도네이션을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저게 있어요.
0: 그렇죠.
1: 그 웹사이트가.
0: 네네네. 네. 폴서 시장님, 예, 네. 도네이션
1: 네.
0: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폴서 PAULSEO.com입니다. 폴서.com으로 들어가셔서 도네이션 하실
1: 예.
0: 분들
1: 예.
0: 좀 도와주시면
1: 예.
0: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11월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1: 그렇죠.
0: 많이 좀 관심을
1: 예.
0: 가지시고
1: 이,
0: 투표해
1: 아니,
0: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시장님 하시면서 예. 그렇게 선거 운동 하시는데 사무실도 없다는 얘기도
0: 들었죠.
1: 깜짝 놀랐어요.
0: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 글쎄 말입니다.
0: 네네.
1: 대단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아, 다음에는 한번 모시고 나오세요.
1: 예, 제가 10월 9일 날
0: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 예, 예. 저 한번 다시 한번 좀 그때 폴서 시장님하고 같이 와서
0: 네네.
1: 한번 그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도록 좀
0: 예.
1: 예, 해주셨으면
0: 감사합니다.
1: 고맙겠습니다. 예.
0: 자 이제 키안 대표님 앞으로 이제 이 장학 사업을 포함한 향후 계획도 궁금하고요. 그 이민 사회에 전하고 싶은 뭐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1: 글쎄요.
0: 지금은
1: 뭐
0: 폴서 우리 시장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1: 예.
0: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장학 사업은 하실 거죠.
1: 그렇죠. 장학 사업은
0: 네.
1: 앞으로도 우리
0: 그렇죠,
1: 제가
0: 그렇죠.
1: 못하면 우리 애들이라도 계속
0: 네네.
1: 하도록 하게끔
0: 아,
1: 예, 뭐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0: 네네네. 정말
1: 뭐야.
0: 씨앗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숲을 이루고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 키안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차세대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꿈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죠.
0: 네,
1: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민 1세들은요, 정말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0: 네.
1: 조건이 있는데
0: 네.
1: 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0: 네.
1: 좀 한번 좀 일세답게 근사하고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0: 네.
1: 좋은 분들 나왔을 적에
0: 네, 네,
1: 이런
0: 네.
1: 분을 중심으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0: 네.
1: 해서 좀 제 생각으로 이분 한번 뭐야 하원 의원 한 서너 번 하시고
0: 네.
1: 그 다음에 가주 주지사까지 한번 좀 우리 한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밀어서
0: 그럼요.
1: 주지사도 한번 시켜드리고
0: 네.
1: 지금 저쪽에 그 제안킴?
0: 네,
1: 제안킴이라는 분이
0: 예.
1: 그분이 뭐 미국 정계에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들 그렇게
0: 네.
1: 좀 그분이 대통령감이라고 하면서
0: 그렇군요.
1: 상당히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0: 네.
1: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이 벌써 여기 지금 시장님하고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국 제안킴 대통령의 폴서 부통령이나 무슨 장관 이런 식으로
0: 대통령이 나와야죠.
1: 그러죠.
0: 네.
1: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도 하고 좀 이런 이 좋은 인물 나왔을 때가 좀 한국 분들이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폴서 시장님
1: 예.
0: 이제 가주 하원 출마하셔서 예선은 통과하셨고 이제 11월 본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으쌰으쌰 응원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또
1: 경제적으로 좀
0: 안정되신 좀
1: 많이
0: 분들은 네, 그것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오늘
1: 예.
0: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1: 그러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화면 보셨죠? 우리 어여쁜 비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자 주말은 어떻게 찰지게 보내셨습니까?
1: 주말이요? 저 이렇게 주말을 지나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까요?
0: 우리가 표현할 때 좀
1: 찰지게 지냈어요.
0: 어떻게 찰지게?
1: 아, 저희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각자 이제 팟락으로 음식들 해와서 네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숙취로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골프 치러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었어요.
0: 그냥 돌발 질문, 주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저요?
0: 그냥 평균.
1: 저요?
0: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까지.
1: 아니, 술을 예. 잘 먹는 건 아닌데 술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0: 아, 애주가구나, 애주가.
1: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좀 이렇게 풀어지고 막 그냥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0: 고기가
1: 재밌고.
0: 고기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
1: 그때
0: 넘어가면
1: 그때 달라요. 아. 좀 세게 마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독주는 못 마시고.
0: 그러면
1: 맥주.
0: 좋아하는 취향은 맥주, 소주.
1: 맥주. 소주 못 마셔요. 그냥 시원한 맥주나 막걸리.
0: 막걸리.
1: 네, 그리고 약간 좀 뭐 바나 뭐 좀 이렇게 가서 약간 좀 분위기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와인? 아, 근데 주종은 주로 맥주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맥주 잘해요.
0: 맥주가 종류가 많은데.
1: 저는 특별히 애정하는 게 쿨슬라인 사장님, 저 진짜 상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바퀴를 사 마셨어요.
0: 막걸리도 종류가 많던데.
1: 국순당.
0: 아, 국순당.
1: 그게 이렇게 탄산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막걸리 마실 때 흔들지 않고 위에만 마셔요. 흔들어서 마시면
0: 내가
1: 뭐 진해져.
0: 어머님 장례 치느라고 한국을 갔는데
1: 네.
0: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
1: 네.
0: 또 내 후배들 친구들이
1: 네.
0: 전부 막걸리 마시는데
1: 안 흔들죠.
0: 흔들지 않고 위에 것만 마셔.
1: 요새 다 그래요.
0: 그래야 다음날 더 개운하대.
1: 그리고 숙취가 진짜 없기도
0: 그러니까.
1: 없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0: 뭔데?
1: 그 맥주를 아니 맥주래 막걸리를 위에만 이제 먹고 밑에 남은 찌꺼기로 팩을 하면 좋다. 이게 쌀 국물이고 알코올이 들어가고 팩을 하면 좋다. 그 팩하는 동안 더 술 취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막 덥고 이럴 때 막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 막걸리 하고 싶네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속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고.
0: 자, 본인만의
1: 네.
0: 술이 어느 정도 돼서 기분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 나는 뭐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1: 안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가요.
0: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1: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웃겨요, 저는. 좀 취하면 우는 것보다 낫죠.
0: 그럼요. 아니 뭐 저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1: 네, 안 드시니까
0: 모든 종류의 술 먹는 사람을 다양하게 봤는데
1: 네.
0: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1: 네.
0: 바로 천태만상.
1: 아니 근데 술을 안 드시면서 술자리에 있는 건 좀 힘드시죠?
0: 힘들긴 한데
1: 네.
0: 제 그 저는 개똥 철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네,
0: 내
1: 네.
0: 혼자만의
1: 네.
0: 세상에는 술 말고도 취할 게 많다. 저는 분위기에 그렇게 취하는 편이에요.
1: 네. 그러니까 혼자 다 바닷가 가고 노을 보면서
0: 아니,
1: 계시고.
0: 그 사람들 그 술 취하는 그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요.
1: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0: 저는 그 분위기가 좋다.
1: 네. 술도 술이지만 그 자기 모여가지고 즐겁게 뭐 각자 지내온 얘기 하면서
0: 그러니까.
1: 앞으로 이제 우리 어디 또 놀러 가자. 올해 가기 전에 어디 가자. 뭐 주로 이제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0: 그리고 술 취하면 사람이 평소보다 요만큼은 용감해지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럼 난 그 얘기 듣는 게 재밌는
1: 그렇지.
0: 거예요. 그렇지.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1: 속마음
0: 있었네.
1: 속마음이 이제 그 취심
0: 그렇죠.
1: 진담이라고 속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뭐 조금 과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뭐 어떻게 다 내 맘 같았어요.
1: 그쵸.
0: 그냥 다 즐기고 하는 건데.
1: 네네.
0: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제가 풍류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옛날로 돌아가면 버킷리스트가 1번이
1: 네.
0: 강물에 배 띄워놓고
1: 한량 아니야 한량
0: 거기서
1: 네.
0: 소리 한 자락 들으면서 탁 부채를
1: 부채
0: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1: 아, 지금 그려지네요. 잔잔한 강가에서 네, 혼자 배 타고.
0: 가장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1: 전생에 약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래서
1: 네. 그러다가 이제 다 어리따운 아리따운 예. 또 근혜탄 아가씨 보면
0: 예,
1: 또
0: 그러니까요.
1: 예, 사랑에 빠지시고 막걸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네요.
0: 아 그렇죠. 그쵸? 오늘 잔치 얘기하기로 했죠.
1: 잔칫날.
0: 사실 우리나라에서 잔치에서 막걸리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1: 그렇죠.
0: 없었어요.
1: 네.
0: 특히나 서울 쪽보다는 그 이외 지역에 가면
1: 네네.
0: 잔치에는 소주 맥주보다는 막걸리가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네. 뭐 국순당 이동 막걸리지만
1: 네. 네.
0: 옛날엔 다 집에서 빚거나
1: 누룩으로
0: 방앗간에서 직접 수제 만든 수제 막걸리.
1: 방앗간에서 막걸리 되시나요?
0: 네, 막걸리도 했죠. 쌀이 있으니까.
1: 네네네.
0: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밀주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옛날엔 집에서 담궈서
1: 그쵸.
0: 그 큰 정종병 있어요. 거기다가 막걸리 이렇게 담아서 먹은 적도 있고.
1: 너무 독하지 않아요?
0: 저는 못 먹었어요.
1: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또 이게 술빵인가 이런 것도
0: 그렇죠.
1: 만드는
0: 예,
1: 거죠?
0: 술빵은 먹어보았죠. 예. 술만 나는 거.
1: 술빵만 먹어도 취하는데.
0: 그리고 제 기억에 옛날 막걸리 색깔이 지금 나오는 색깔보다
1: 그렇죠.
0: 훨씬 더 진했던
1: 그러니까
0: 거.
1: 얼마나 그 알코올 도수도 높을걸요?
0: 네.
1: 근데 거기다 설탕 탁 사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잔칫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0: 네.
1: 그 잔치 음식들.
0: 아, 그럼요.
1: 머릿고기 맞죠? 뭐 그런 거랑.
0: 머릿고기.
1: 잡채.
0: 그 다음에 전. 전이 기본.
1: 무조건 전이죠.
0: 네, 들어가죠.
1: 그리고 뭐 생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네, 네. 주로 이제 항상 그 한국인의 밥상에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서울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1: 네.
0: 잔칫날은 대강 천막 쳐놓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1: 맞아요. 맨날
0: 그러니까
1: 며칠을
0: 큰 그 저기 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소뚜껑 같은
1: 소뚜껑.
0: 거.
1: 네.
0: 거기다가 네. 빈대떡 붙이고
1: 네.
0: 뭐 전 붙이고
1: 네.
0: 난리가 났죠.
1: 그 음식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 붙이는 냄새와 막 한쪽에 마당에서는 막 애들 막 뛰어놀고 있고.
0: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맛이
1: 네.
0: 중간에 가서 한 점 얻어먹는
1: 그러니까요.
0: 거. 그러니까요.
1: 그게 킥이죠. 뜨끈뜨끈할 때. 네.
0: 그런 거예요.
1: 그리고 막 그 고기 수육도 김치에
0: 그럼.
1: 그냥 이렇게 막 싸가지고
0: 막 손으로 싸가지고
1: 싸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탁 먹고 막걸리 촥 마시면 끝장나는 거죠.
0: 글쎄,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뭐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뭐 화투도 치시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동네 잔치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애기 돌이다 이러면 이제 또 애기
0: 그러니까
1: 앉혀놓고
0: 어렸을 때 돌하고 100일보다는 돌잔치를
1: 그렇죠.
0: 좀 더 했던 것 같고
1: 네.
0: 어렸을 땐 뭐 생일잔치는 뭐 그런데
1: 네네.
0: 돌잔치를 주로 많이 했었죠.
1: 그렇죠. 꼭 해주죠. 네.
0: 그리고 이제 만일에 식당 같은 데 간다고 치면
1: 네.
0: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노란 석쇠판에 불고기가 나와요.
1: 아, 구멍 뚫뚱 뻥뻥 뚫린 거.
0: 육수 불고기.
1: 아,
0: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고기를 먹는 건 굉장히 잔칫날이나 먹는 거니까.
1: 소불고기니까.
0: 아주 귀했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맛있겠어요. 먹고 싶다. 그리고 잔치국수.
0: 아, 그럼요.
1: 네, 그냥 멸치 국물에 별다른 고명 없이.
0: 그렇죠.
1: 다 잔치국수 먹고 김치 먹고 또 전 하나 먹고
0: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1: 네.
0: 그 당시에 제 기억에 TV에서 장수 만세라는
1: 장수만세.
0: 프로그램이었는데
1: 네네.
0: 그 나이가 55세에서 65세 사이예요.
1: 아 진짜요? 어머
0: 보통 57세 59세 한갑 전후에서
1: 그게 장수만세?
0: 그게 그 나이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60을 넘어가면 이제 장수한다고 그랬었어요.
1: 그래서 환갑잔치를 열어주셨나봐요.
0: 네.
1: 기념하느라고.
0: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팔순잔치는 거의 가본 적이
1: 좀 드물고.
0: 없고. 70, 그, 칠순잔치. 고이라고 그러고.
1: 네.
0: 주로 환갑잔치만 해도.
1: 네.
0: 이렇게 옆에 과자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죠.
1: 옛날
0: 같이.
1: 네, 네. 그런 이렇게 빨간색, 흰색.
0: 그렇죠.
1: 있는
0: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1: 사탕.
0: 세워놓고.
1: 네.
0: 그랬던 것 같고.
1: 약과랑 뭐 이런 거 넣고.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와.
0: 그리고
1: 그러니까.
0: 이제. 잔치가 돼서 환갑잔치건 결혼식이건
1: 네.
0: 가면
1: 네.
0: 항상 이렇게 갈비탕이 나와요.
1: 맞아요.
0: 갈비탕인데
1: 네.
0: 대접은 무지하게 큰데
1: 네.
0: 가운데
1: 네.
0: 요만한 갈비가 딱 두 덩어리 있어요.
1: 네.
0: 뼈만 있는 거 살이
1: 네.
0: 거의 없고
1: 네. 그 당면 넣고
0: 당면 넣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네. 그렇게 다 같이 막 음식하고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정이 너무 많은 국민.
0: 그럼요.
1: 그렇죠.
0: 그럼요. 자 우리 비비아님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생기고
1: 네.
0: 할머니 환갑날 기억난다고.
1: 네.
0: 그래요.
1: 어떠셨을까요
0: 환갑날.
1: 할머니 환갑날.
0: 글쎄요. 저도 뭐 할머니 환갑날 있었는데
1: 네.
0: 글쎄 뭐랄까 그
1: 할머니 환갑이니까 일단 고모 이모 삼촌 다 모셨어요. 뭐
0: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이제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저희 어머니가 형제 중에서 세 번째이긴 하지만 네.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집이 잔칫날이었어요.
1: 같이 모이기에 드물어서요. 네,
0: 그래서 매년 네. 12월 31일이 되면 네. 저희 집에 모여서 네. 3일날이 그러니까 시무식 네. 시작하는 날이라서 네. 30일 1, 2, 3일 동안을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네. 윷놀이와 고스톱과 네. 섰다와 각종 놀이를 즐기면서 네. 쌀이 한 가마니씩 동이 나던 그 시절.
1: 그게 가족의 전통이 되는 거죠.
0: 그럼,
1: 이제.
0: 그럼죠. 네. 그래서 뭐 위로는 노사연의 네. 식구들도 다 오고 네. 밑으로 이모네 식구들도 네. 한 3, 40명이 모여서 3일을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향이 어머니가 이북이다 보니까 네. 이북식 평양 만두를 만들어서 만둣국을 해요. 네. 보통 한 3, 400송이를 만들어야 3일 동안 소화가 되는 거예요.
1: 만두를
0: 계속 먹어야 되니까.
1: 그 평양만두 꽝만두
0: 뭐 꽝도 넣고 고기도 네. 넣고 하는데 네. 네. 그만데 돌이켜보면 네.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지금. 사람들 그치. 모여서 네. 이렇게 같이
1: 그게
0: 놀고
1: 잔치집 분위기 와, 빈대떡하고
0: 추억인 것 같아요. 네.
1: 진짜 맛있어요. 잔치 음식 빈대떡이랑 네. 진짜 탕국 뭐 이런 것도 있고
0: 그렇죠. 네. 자 비비아님 부모님 칠순에 한국으로 모시고 잔치했는데 네. 장구도 치고 한복 입고 오신 분 춤도 치고 사라다 잡채 그렇죠. 사라다도 있었죠.
1: 맞아요.
0: 동네 아주머님 봉투에 넣어서 음식 가져가시고 예 그게 바로 맞아요. 이제 와서 도와주시니까
1: 장구 치고 너무 존경네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0: 그랬던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노래방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거보다 네. 이렇게 그 장구 치고 북 치고
1: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0: 네.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1: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부모님이 네. 엄마든 아빠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자식은 또 얼마나 흐뭇해요.
0: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딸기 아빠인데
1: 네네.
0: 딸 하나 기집애 하나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 딸 낳고 한국에서 돌 잔치를 했는데 네, 네. 6일을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1: 6일에 애기 네. 돌을요?
0: 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날은 네. 가수들, 연예인들,
1: 손님들이 많으셔서
0: 어머님 주변에 네. 현미 씨 첫 손녀 났다고 네, 네. 가수들 잔치를 하루 치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
1: 네, 이제 아빠 쪽
0: 네. 네. 제 친구들 동창들 모여서 네. 하루 치렀고 네. 그다음에
1: 엄마 쪽인가요?
0: 아니, 저희 식구들, 친척들
1: 아~
0: 네, 네. 하루 치렀고
1: 애기 힘들었겠어요. 네.
0: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의 방배동이라는 데서 네.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시장 사람들을 내지는 그 아는 사람들 네. 치렀고
1: 네. 주위 사람들 네. 네.
0: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게 동네 사람들
1: 네.
0: 그래서 매일매일
1: 네.
0: 그
1: 어른 잔치네요. 어른 네. 잔치 네. 애기 돌을 핑계로
0: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많이 치렀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1: 애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0: 그러니까
1: 네. 자기 생일인데 힘들고 어른들이 푸짐하게 드시고 네, 먹고 네. 마시고 즐기고
0: 순철님 음식 만드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1: 그쵸.
0: 그렇죠.
1: 네.
0: 비비아님 너무 먼 옛날은 아니라 잔치 끝나고 노래방 가서 사촌들 자매들 모두 모여 부르고
1: 그게 다 정이죠.
0: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돌날은 사실 어른들 잔치예요.
1: 어른들 잔치예요.
0: 따지고 보면
1: 네.
0: 그랬던 기억이
1: 애기 얼마나 힘들어요.
0: 자 그런데 네. 이 미국에서 잔치는 조금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1: 잔치,
0: 어떻게
1: 잔치가
0: 생각하세요?
1: 파티 아니에요, 그러면?
0: 뭐 파티죠. 그쵸, 근데 파티죠. 우리 잔치인데 네. 물론 미국도 주로 보면 이제 생일 모임.
1: 네.
0: 저는 이제 사회를 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팔순 요새는 그 사회를 많이 보게 돼요.
1: 네.
0: 칠순보다는.
1: 네. 저도 저희 아빠 칠순은 안 해드릴 것 같아요.
0: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네. 수년 전에 네. 제가 아는 바디샵 사장님이 김수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 환갑잔치에 김수희 씨를 초청을 한
1: 네.
0: 거예요.
1: 네.
0: 제가 모셔서 옥스퍼드에서 네. 네. 성대하게 전무후무하게 환갑잔치를 그렇게 치렀던 네. 기억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주로 팔순 잔치에 많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
1: 디노 쇼처럼
0: 뭐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1: 네. 축하해 주는 거죠.
0: 네,
1: 같이
0: 그런 추억들이
1: 네.
0: 있고.
1: 네. 네.
0: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 뭐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머님이 네. 노래를 좋아하셔서 네. 현미 노래교실에 아주 그 VIP 회원이세요.
1: 네.
0: 그 팔순잔치에서 제가 갔던 네. 같이
1: 갔던 그런 일화도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0: 있고. 네.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잔치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1: 그렇게 딱히 없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저희 손녀 제가 할머니거든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1: 저희 손녀 돌잔치.
0: 아, 손녀 돌이었어요?
1: 손녀 돌이었는데 그날 아기가 너무 힘든데 얘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막 뭐 반짝반짝반짝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이제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 정신 없이 놀다가 우리 아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몸살났어요.
0: 몸살났구나. 네. 아, 근데 보니까 네. 저도 작년에 이제 그 큰 손자.
1: 네.
0: 돌잔치를 했는데
1: 네.
0: 어떤 이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1: 네.
0: 음식 캐러링 해서
1: 맞아요.
0: 그냥 양쪽 식구들 모여서
1: 네.
0: 차분하게 사진 찍고 담소하는 거지
1: 네.
0: 우리나라 잔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근데 그것도 또 그리고 요새 애들이 하는 거에는 섣불리 간섭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느낀 게
0: 지네들이 알아서
1: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0: 그냥 가서 사진만 그냥 찍는 거예요.
1: 캐시가 우리는. 최고예요. 그냥 이렇게 주고 저 준비하라고.
0: 저도 캐시 줬어요.
1: 너무너무 그 재밌게 코너 코너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저희 이제 딸이 어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 그 베이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네끼리 또 모여서 놀고 진짜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근데 보는 것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 생전에 이제 그 찬양 감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1: 네.
0: 동네 잔치인가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느라고 골목길을 들어서서 찻길로 올라가면 동네 사람이 전부 한복 입고 여기 띠두르고
1: 아~
0: 초청 잔치 그래서
1: 띠는 왜 둘러요?
0: 여기 그 이렇게 미스코리아 같이
1: 네.
0: 무슨 잔치
1: 네.
0: 천국 뭐 초청 잔치
1: 네.
0: 이래서
1: 네.
0: 쭉 안내로 하고 가면 돈 동네가 모여서 음식 같이 하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현미 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산다. 근데
1: 네.
0: 명목은 그렇지만 그냥 동네 잔치예요.
1: 그러니까요.
0: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 미국에서 파티라면은 뭐 우리 뭐 독립기념일 같을 때 모여서
0: 그렇죠.
1: 바베큐하고
0: 그렇죠. 땡스기빙 때 모여서
1: 땡스기빙 때 모이고 또 뭐 크리스마스 모이고.
0: 근데 여기는 보니까 파티할 때 주로 팔락이라고 그래서
1: 팔락. 네.
0: 음식 하나씩 갖고 와서 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요.
0: 그리고 집집마다 네. 손맛이 다르잖아요.
1: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0: 난 그거 코리예요.
1: 네, 너무너무 좋죠.
0: 너무너무
1: 서로 부담도 없고
0: 그러니까요.
1: 진짜 꼭 저 집에는 뭐 먹고 있나?
0: 그 다양하게 와서
1: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벌써 상이 이제 푸심하죠.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자, 우리 로빈 축하드린다고 하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우린 줄 거 주고 빨리 와야 된다고.
1: 빨리 빠져줘야 돼요. 지네끼리
0: 예.
1: 놀게.
0: 예.
1: 네.
0: 그랬던 추억이 나고.
1: 네.
0: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여기서도 뭐 생일 잔치나
1: 네.
0: 파티나 이렇게 가면 뭐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 여성분들이 모여서
1: 네.
0: 서로 준비해주고 가면 음식 날라주고 이게 우리만이 가지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외국 파티하고 조금 다른 게
1: 네.
0: 외국 파티는 그냥 자급자족
1: 네.
0: 내가 알아서 떠먹고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것만
1: 네.
0: 하면
1: 네. 네. 네.
0: 한국 파티는 가는 순간 다 챙겨다 주고.
1: 그리고 이게 저도 보면은
0: 문화의 차이 같아.
1: 네, 저희 큰엄마가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이시잖아요. 생신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메뉴 짜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트 하시고 초대할 손님 짜시고
0: 네.
1: 그걸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또 컨펌 받으시고
0: 네네.
1: 아가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0: 네.
1: 빼서 또 대체 음식을 넣으시고 그런 게 시집살이 같아요. 근데
0: 그렇죠. 그쵸? 그런 게 시집살이지. 네.
1: 네. 지금처럼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잔치는 또 그렇지만 또 제사 음식은 또 달라서
0: 그럼요
1: 네.
0: 다르죠.
1: 애기야 이거는 꼭 집에서 해야 되는
0: 그럼요.
1: 거다 뭐 이런 거.
0: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저도 이제 아버님 제사를 모셨는데
1: 네.
0: 그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뭐 그리고 본인이 각종 좋아하던 음식들
1: 그쵸.
0: 끼고
1: 네.
0: 배 있어야 되고 사과 있어야
1: 네.
0: 되고 생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1: 놓는 자리도 다 다르고
0: 홍동백서라고
1: 그러니까요.
0: 해서 붉은
1: 네.
0: 거는 동쪽으로
1: 왜 그럴까요?
0: 뭐 하얀 거는 그냥 풍습이에요.
1: 있겠죠.
0: 그냥 뭐 뜻보다도 그냥 저거고 네. 그냥 우리나라 풍습에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네. 귀신이 와서 맛있게
1: 오셔서
0: 드신다.
1: 드시고.
0: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릇 국그릇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음식 조금씩 넣어서
1: 네네.
0: 어디 저 먼 데다가 세 먹이로 주면 네. 뭐 그런 그게 일종의 풍습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양쪽으로 갈리는 게
1: 네.
0: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거라고 해서
1: 네.
0: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절 대신에 기도로 대신하고
1: 네.
0: 뭐 우리는 향도 피우고 그게 이제 뭐 문화의 차이지 어떤 좋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1: 네. 네. 저도 보니까 저희도 제사를 자주는 안 지냈는데
0: 네.
1: 이렇게 현관문 열어놓고 이렇게 네. 모신다고 해서 모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사 음식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계시고 네. 또 반면에 우리 비비아님은 동네 아줌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하셨던 기억도 나고 떡도 만들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떡도 만들고
0: 예, 떡도 만들었어요.
1: 진짜 동네 잔치.
0: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집에서는 그 시루떡이라고 그래서
1: 네, 위에 팥고물
0: 있는 거,
1: 네.
0: 그거 만들었고
1: 금방 뜨끈따끈하게 쪄가지고
0: 또 조그맣게 백설기라는 것도
1: 네,
0: 만들었거든요.
1: 맞아요.
0: 흰 쌀떡.
1: 네, 그 최고로 맛있었어요.
0: 예,
1: 달짝지근해가지고
0: 예.
1: 그리고 뭐 시장에서 사오는 건 뭐 무지개떡
0: 그리고
1: 뭐 이런
0: 또 이렇게 가래떡을 뽑아서 쌀 갖다 주고
1: 너무 맛있죠.
0: 그거를 네. 이렇게 후라이팬에 약간 참기름하고 구워가지고
1: 끝장나.
0: 꿀 발라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1: 네,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0: 그랬던 추억이 나요.
1: 기승전 막걸리.
0: 이거 뭐 정말 네. 여담도 아니고 정말.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오늘 마지막 10곡 탑 10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2주 전에는요 30위부터 21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20위부터 11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를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탑10에서는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하고 바로 떠오르는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순위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순위가 아니고요, SBS 음악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가 공개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의 실제 순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차트라고 하니까요 확실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 순위만 생각해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 노래는 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10위가 내 마음속에 1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0위가 인생 최고의 탑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탑10은 노래 순위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장장 멋있게 탑10에 올려져 있는 노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곡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습니다. 탑10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아, 우리 댓글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 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거는요, 아, 2부쯤에 소개를 해드리고 1부에는 제가 탑10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곡은 2부쯤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 당당히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는데요. 와, 이 노래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네 글자. 아,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글자라는 말을 살면서 쉽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연락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자, 오늘은요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보면 좋은 그런 보고 싶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위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국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당당히 9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제목은 거리에서.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0: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4: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에이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스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수 국물의 송갈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댓글도 열심히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빈님 아이고 방송도 하시고 채팅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힘주신 우리 비비아님 그 다음에 우리 착한 맛 던지댄스 통계님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 지금 대구는 아마 일요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라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텔라님 아 역시 아 제가 노래를 살짝 달라 불렀는데요 그냥 좋아서 부른 거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와 제목부터 그냥 장면이 떠오르죠. 거리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었을까요? 학교 앞에 거리도 있었고요 회사 앞에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던 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시경의 이 곡은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그 길 그 거리에서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리에서는 참 많은 기억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은 가끔 한국에 갔을 때 예전 살던 동네에 가보면 그 거리에서가 아주 그냥 인상이 진하게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건물도 바뀌고 뭐 그 앞에 있는 상호도 바뀌고 길도 많이 변했는데 내 머릿속에 또 내 기억 속에 풍경은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나죠. 그때 내가 여기서 걷던 친구들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지라는 기억도 있고 또 여기서 정말 울었었지 많이 내가 왜 울었을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시경의 거리에서는요 우리의 기억과 장소를 함께 소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리에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거리를 떠올리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탑10의 8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탑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8위였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참 많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아, 여러 가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살면서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져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늘 내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요, 꼭 옛날 사랑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할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혹시 부부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갑자기 훅 던지면 배우자분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너무 생뚱맞으니까요. 아, 이럴 때는 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길래 따라해봤어 라고 말하시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노래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와서 배우자나 또 연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입니다. 정말 이 노래는요, 역시 왜 여태까지 안 나왔나, 지금까지 왜 이 곡이 왜 안 불려졌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6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유자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와, 너무나 멋진 노래입니다. 고 유재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7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죠. 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40년이 지난 노래거든요. 하나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좋은 노래는요, 세월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와, 정말 유재하라는 이름은요, 한국 그 발라드 역사상 시작과 중간 딱 정확하게 그 회 긁은 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시대 회 긁은 음악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노래만 자체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랑이란 감정도 너무 빠르죠. 좋으면 바로 연락하고 싫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관계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전화 한 통화에도 설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느린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 느림 속에는 한 가지 진심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진심이라는 게 역시 노래 안에 있구나, 노래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 첫사랑을 떠올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 전화번호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우리 진짜 레전드 발라드 7위에 랭크되어 있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와, 6위 곡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6위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곡도 탑10 안에 있네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제목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들, 아, 우리 TK 포레버님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뵙나요? 우리 앙꼬 부부님도 올라와 계십니다. 그리고 로라님께서 다시 나가셨다 들어왔는지 또 여기에 지금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고, 늘또 우리 비비아님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우리 크리스틴님 또, 아, 멋지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정말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정말 제목만으로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그 안에 그늘,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사람까지 말이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장면쯤 하나 기억나시나요? 여름날 길을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었던 그런 기억 말이죠. 거기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들, 또는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들. 참, 왜그 시절에는요, 모든 것들이 특별하고 기억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목처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말이죠. 아, 저는요, 미국에 왔을 때 특별한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그 처음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좀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운 그때 그 하루가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LA에 참 보면 야자수나 나무들이 많았죠. 가끔 운전하다가 햇빛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햇볕이나 또그 사이사이에 이 비춰지는 길을 보면 가끔 옛날에 내가 미국에 어떻게 왔었고 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상은 여기서 그만 좀 내려놓고요. 자, 드디어 5위로 가보겠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그 우리 대중들이 사랑했던 곡 이제 다섯 곡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정말 진짜 장르를 아우르고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위는 어떤 곡이 랭크되어 있을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제목은 서른 즈음에.

우리 로라님께서 신청곡을 댓글에 올려주셨는데요.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는 제가 우리 1부 첫 곡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5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는데요. 우리 안꼬님께서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어요. 음악은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와, 저는 1000% 공감합니다. 시간 관계상 4위 빨리 가보겠습니다. 4위는요,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제목은 벌써 1년.

지금 들려드린 곡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4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는데요. 아, 벌써 1년.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연한 계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 방송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1년만 해보고 적성에 맞거나 또는 제가 좀 할 용기가 생기면 더 해보고 아니면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희한하게요. 주중에는 제가 원래 본업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토요일에 이렇게 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아 제가 이 주말 방송이지만 DJ 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자, 드디어 탑3입니다. 탑3는요, 미리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인데요. 와, 정말 이 반편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곡이긴 한데 어떻게 탑3까지 올라왔을까. 아, 정말 이게 좋은 발라드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편지는 조용하고 담담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죠.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 하나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다릅니다.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써야 할까 저 말을 써야 할까 하면서 나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적다 보면 편지에는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음속에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5분. 아, 빠듯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기다려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탑3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사고를 잡고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 11시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마지막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참 특별합니다. LA의 8월 뜨거운 토요일 아침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자동차는 뜨거워서 자동차 밖은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노래는 많은 분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가 기억나게 할 겁니다. 어떤 노래는 그냥 노래로 기억이 나고요.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드라마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사람으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나까지 소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음악이 시간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한 장의 순간을 저장하지만 음악은 그때의 감정까지 저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는 마냥마냥 기다려지는 시간, 쭈니와 케빈의 토의 시네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두두두두두 갑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사랑한 대망의 발라드 2위는 어떤 곡일까요? 대망의 2위입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눈의 꽃.

0: 드라이브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케빈과
1: 준이의
0: 토요 시네마.
1: 와, 드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토요 시네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한 5주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1: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뵀지만 네. 기다린 만큼 오늘 아주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거죠?
0: 오디세이입니다.
1: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갑이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이 이름도 논란입니다, 그죠?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0: 영화만은 논란이 되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번 게 정말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 놀란 감독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와. 네. 아, 이게 진짜 7월 17일에 개봉을 했다 그래요.
0: 맞습니다.
1: 근데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0: 네네.
1: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저희 그 토요 시네마 특성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1: 네네.
0: 사실 개봉 시기하고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만.
1: 네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 토요 시네마가 오디세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도.
0: 네.
1: 아직도 열렬히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0: 네네.
1: 무조건 이 오디세이 보셔야 합니다.
0: 네. 일단 구 시네마 그러니까 CGV에서
1: 네.
0: 자막 한국 자막을 볼 수 있고요.
1: LA 뭐 OC 다 볼 수 있죠.
0: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쪽에도 그 IMAX 영화관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세계에 8개밖에 없대요.
0: 네네.
1: 전 세계.
0: 예, 예.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하나 있고
1: 네네.
0: 그리고 얼바인 스펙트럼에 또 IMAX 상영관이 있습니다.
1: 와, 예. 그러니까요.
0: 네네.
1: 그러니까 IMAX가 정말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넓은 와이드 스크린은 2.39 대 1.
1: 그렇죠. 2.39 대 1.
0: 근데 IMAX는 뭐 1.4 대 1인가요?
1: 1.54 대 1입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위아래를 못 보는 셈입니다.
1: 맞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요 축복받은 게
0: 맞습니다.
1: 진짜.
0: 맞습니다.
1: 아니 홀리우드에도 있고요, 얼바인에도 있고.
0: 그렇죠.
1: 예. 한국엔 아예 없어요.
0: 용산
1: 아니야. 예. 그 IMAX를 얘기하는데
0: 네.
1: 진짜 IMAX 필름이 상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한국은 아예 그냥 없대요. 예.
0: 사이즈만 비슷하고요.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시안권에서 보려면 일본을 가야 된다. 일본을 넘어가서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까지 갈 정도로
0: 한국 사람들 영화 좋아합니다.
1: 네. 지금 아직도 한국은요 매진 행렬이래요.
0: 그러니까 용암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주고 웃돈을 주고 본다는 얘기가 또 하더라고요.
1: 야, 진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오디세이를 본 자와 안 본 자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물을
0: 우리는 본 자네요.
1: 본 자. 안 본 자와 본 자. 오늘 제가 들떠 있잖아요. 봤거든요. 봤거든요, 제가. 아, 뭐 흥분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1: 아, 진짜 막 입이 지금 막 떨리고 있는데.
0: 근데 특히 그 얼바인 그 스펙트럼에 있는 IMAX 상영관은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IMAX 사용관 중에서 가장 좋다.
1: 아.
0: 뭐

0: 사운드나 크기나
1: 네네.
0: 특히 제일 뒷좌석 가운데
1: 네네.
0: 거기서 볼 때가 제일 좋다고
1: 그러니까요.
0: 감독이 어디서 보면 제일 좋다고 얘기까지 했으니
1: 그냥 거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매진 매진
0: 거기는,
1: 매진.
0: 거기는 지금 자리 구할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이 IMAX 네. 필름 자체가
0: 네네.
1: 그러니까 그 녹화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예. 이 오디세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0: 네.
1: 그 소음을 없애는 장치까지 만들어서 그
0: 박스를 만들었죠. 예. 카메라 박스를. 예.
1: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0: 그 박스 하나에 20만 불이 나올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요. 실제 나오는 그
0: 예.
1: 그 배 있잖아요.
0: 네네.
1: 배도 다 만들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0: 네네.
1: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외눈박이
0: 네.
1: 거인도
0: 네네.
1: 실제로
0: 네네.
1: 9m짜리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그냥 뭐 비행기도 갓 때려부시고
0: 참 CG 싫어요.
1: 아니 그 CG 싫어요. 와. 근데
0: 네.
1: 보는 사람은 너무 좋죠.
0: 그렇죠.
1: 실제니까.
0: 네네네. 네, 네, 네. 네.
1: 그리고 그 이번에 주인공 맷 데이먼
0: 네.
1: 제가 조금 이렇게 맛만 드리면
0: 네.
1: 수염을 붙이지 말라 그랬대요.
0: 아, 네.
1: 놀란 감독이
0: 네, 네.
1: 이거는 네. 진짜 네가 길러라.
0: 길러라.
1: 왜냐하면 진짜 너의 세월이나
0: 네.
1: 모든 게 녹아나긴 그래서 6개월 넘게
0: 네.
1: 이걸 길렀대요.
0: 네네. 네.
1: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진짜
0: 네, 네.
1: 모든 걸 다 리얼하게 찍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네. 근육부터
0: 네.
1: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그렇게 했대 또 맷 데이먼.
0: 네.
1: 아, 네. 여러 가지 화제가 남아 있는.
0: 그렇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 아, 네. 진짜.
0: 네.
1: 자.
0: 제가 라디오 서울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컬럼을 쓰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오디세이는 제가 두 번을 썼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8월 5일 전에 이제 자막 나오기 전에 이제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오디세이 하고 쓰고
1: 네네.
0: 그 이후에 쓴 만큼 하여튼 오디세이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1: 자, 네. 이제 그냥 앞에다 서두 자르고
0: 네.
1: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네네.
1: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이 영화가?
0: 이 영화가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1: 네네.
0: 일단 뭐 그러니까 그 개봉하고 나서
1: 네네.
0: 사실 첫날 첫 주에만 1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1: 잘하네요.
0: 지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억 달러.
1: 그러니까 뭐 네. 당연히 이제 뭐 네. 본인들 그 네트로 가는 수익은 다 넘어간 거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1: 14억 달러면 대체 얼마인가요? 가늠이 안 됩니다.
0: 그 숫자에 좀 강하시잖아요.
1: 아, 이제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0: 네네.
1: 근데 저는 놀라운 네. 게 뭐냐면 지금 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왜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0: 네, 그것이 이제 크리스퍼 놀란의 감독의 사실 힘이고요.
1: 네네.
0: 그 크리스퍼 놀란 그 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1: 네네.
0: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네.
1: 뭐 메멘토.
0: 그렇죠.
1: 다크 나이트.
0: 그렇죠.
1: 인셉션. 와, 전 인셉션 너무 진짜 기억에 남고요. 인터스텔라.
0: 네.
1: 와, 오펜하이머.
0: 네.
1: 오펜하이머의 그 핵이 터지는 거는
0: 그렇죠.
1: 실사로 찍었다고 할
0: 네,
1: 정도니까.
0: 네, 네. 그저 덩케이트도 빼먹으셨는데
1: 네네.
0: 정말 영화가 많습니다.
1: 네네.
0: 근데,
1: 아.
0: 근데 사실 저는 다크나이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1: 네네.
0: 그 아쉬움은 사실은 그만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커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완전히 뭐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1: 아,
0: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또 오디세이는요.
0: 네.
1: 이 놀란 감독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시켰다
0: 그렇죠.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딴 영화에서는 주연급인데 여기는 조연으로 나오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0: 네.
1: 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0: 네, 네.
1: 3000년 전에 있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0: 그렇죠.
1: 오디세이를 보러 간다.
0: 네, 네.
1: 야, 참 정말 놀란 감독의 얘기한 놀란밖에 없거든요. 야.
0: 근데 방금 얘기하신
1: 네네.
0: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얘기를 하셨지만
1: 네네.
0: 사실 이 재밌는 건 영화마다 장르는 다르지만
1: 네네.
0: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모아져서
1: 네네.
0: 이번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집약을 한 거죠. 네.
1: 어떤 주제나 어떤 질문을 지금 사실 놀란 감독이 우리 대중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뭐 시간이 무엇인지,
1: 아.
0: 뭐 기억은 또 무엇이고,
1: 네네.
0: 인간은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처럼,
1: 네네.
0: 네, 그러니까 그 말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1: 이 네. 오디세이가 영어로 번역하면,
0: 네.
1: 다시 return to home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네요.
0: 그래서 네, 네.
1: 오디세이가 주인공 이름이 아니고
0: 그렇죠.
1: 주인공은 네. 오디세우스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0: 네, 네.
1: 아 그래서 사실 첫 곡을 듣고 가야 되는데 네. 건너뛰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자 이게 시작이 도입 부분이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맞습니다. 트로이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이 트로이의 전쟁. 네. 그러니까 결국 트로이와 오디세이가 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고.
1: 맞습니다. 예, 네네.
0: 그걸 통해서 전쟁이 끝나죠.
1: 네네네.
0: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 돌아가는 그 10년 동안의 얘기가 오디세우스입니다. 아니 네. 오디세이입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네.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0: 그렇죠.
1: 돌아가는 네. 여정이 10년
0: 맞습니다.
1: 토탈 이제 이 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가 네. 20년 동안의
0: 여정을
1: 네. 이제 그린 네.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사실 네. 영화는 근데 네. 맨 마지막 트로이 목마가 나오면서 끝나... 시작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10년이 네. 마지막 네. 끝날 무렵에
0: 맞습니다.
1: 나오는 건데 네. 와 네. 사실 요거를 생각해 보면 또 이 트로이의 나왔던 영화.
0: 네, 2004년.
1: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0: 맞죠.
1: 아킬레우스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0: 사실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1: 네네.
0: 이 그 트로이랑 그 2004년에 나왔던 그 트로이 영화에 감독에 선임될 뻔했었어요.
1: 아,
0: 근데 그걸
1: 그래요?
0: 못하고 다크나이트를 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 트로이를 못했던 아쉬움이 사실 있었죠.
1: 아, 네, 이번에 달았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사실은 네. 아킬레우스는 네. 전쟁의 영웅.
0: 그렇죠.
1: 그다음에 네. 오디세우스는 지략가.
0: 그렇죠.
1: 맞죠?
0: 예예 예, 맞습니다.
1: 그 제가 이제
0: 그 트로이 목마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
1: 그러니까 네. 그렇죠. 트로이 목마 안에다가
0: 네.
1: 병사를 넣어서
0: 네.
1: 그 성원으로 들어가게 만든 지략을 꾸민 건 오디세우스.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네. 그 전쟁을 총괄한 사람은
0: 네.
1: 아킬레우스.
0: 예,
1: 맞죠?
0: 맞습니다. 예.
1: 그 아킬레우스가
0: 네.
1: 전쟁을 너무 잘해서
0: 네.
1: 아무도 아킬레우스 이긴 사람이 없대요.
0: 네, 네, 네.
1: 근데
0: 네.
1: 아킬레우스도 하나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나온 말이 네. 아킬레스 건.
0: 맞습니다.
1: 아, 예, 예, 예. 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모든 사람이
0: 예.
1: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게 본인만의 약점.
0: 예,
1: 그게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내려와서
0: 맞습니다.
1: 아킬레우스 때문에
0: 예.
1: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예, 얘기할 예, 정도로 예, 예. 정말 뭐, 대단한 얘기 같아요.
0: 뭐 지금도 사실 어느 뭐 상대편에 가서 그
1: 네네.
0: 상대편을 교란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트로이 목마가 돼서 그
1: 맞아요,
0: 접근을
1: 맞아요.
0: 그 말도 아직도 쓰고
1: 그러니까요.
0: 있지 않습니까? 그 3000년 전에 그 고전인데
1: 사실 저는 네. 어렸을 때 그 말이 왜 나오나 싶었는데
0: 아, 네.
1: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완벽하게 네네. 이해가 됐고요.
0: 네네.
1: 사실 어떻게 보면 오디세의 주인공
0: 네.
1: 트로이 전쟁의 핵심 인물
0: 네.
1: 오디세우스
0: 네.
1: 여기 다음이 도대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죠.
0: 네네.
1: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전쟁이
1: 네네.
0: 끝났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자기 왕국 왕이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이타카로
1: 예예.
0: 돌아가는.
1: 그러니까 이타카가 그리스의 소도시잖아요.
0: 그렇죠. 예.
1: 소도시의 이 사람이
0: 왕입니다.
1: 네, 왕이죠.
0: 왕이죠.
1: 예예.
0: 예예.
1: 예예.
0: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1: 아니 저는 영화를 네. 볼 때 느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0: 네.
1: 정상적인 길로 가거든요.
0: 네, 네.
1: 왜 본인은 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가는
0: 네.
1: 길을 본인은 10년을 네. 걸리지.
0: 그게 아마 실제 거리상 뭐 일주일 정도 뭐
1: 한 달이 안 걸려
0: 한 달이 안 되는 네.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1: 굉장히 네. 짧은 거리인데
0: 네.
1: 10년이 걸렸다.
0: 네, 10년 걸렸다.
1: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건 아닐까. 일부러 가기 싫어서 한 길로 그건 아니겠죠.
0: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더 수련을 하려고.
1: 아,
0: 예.
1: 그러니까 전쟁 10년, 귀향하는 데 10년,
0: 총 20년.
1: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 이카타 섬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
0: 네, 네.
1: 앤 해서웨이가 네, 주연한.
0: 네.
1: 페넬로페.
0: 네, 페넬로페.
1: 페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0: 그렇죠. 예.
1: 아니, 요즘 같으면 이제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0: 네, 네.
1: 미친 거 아니냐라고.
0: 빨리 와. 지금 몇 시야? 너 어디야?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진짜 네.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0: 네, 네. 네.
1: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네. 이카타 섬에 20년 동안
0: 네, 네.
1: 왕이 없으니까
0: 네.
1: 그 왕을 차지하려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0: 그렇죠.
1: 거기 그 성에서
0: 네.
1: 그 페넬로페를 어떻게든 탐하려고
0: 네.
1: 그냥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아들도
0: 네.
1: 있고
0: 그렇죠.
1: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페넬로페는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0: 실제 고전에서는 페넬로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1: 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많아요.
0: 네네.
1: 너무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고
0: 그렇죠.
1: 그 뭐라 고증을 잘해서 그런가?
0: 네네.
1: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0: 네.
1: 우리 좀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0년 전 고증이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 뭐 전쟁이라든지 뭐 싸우는 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얼마든지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많이 써서 멋지게 싸우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1: 네네.
0: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와이드하게
1: 맞아요.
0: 다 보여줬죠.
1: 네네.
0: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기에 멋있지 않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고전스럽고 그런 연출을 또 했습니다. 아,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의 몸에 네. 땀에 쩌들고
0: 그렇죠.
1: 바다에 막 그 뭐라 짠 기운들이 다 느껴지고
0: 마치 현실처럼
1: 손에서도요 네. 다 그 때국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대로 그냥 실제 그 사람들이 거기 녹아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진짜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0: 네네.
1: 이 영화를 보면 자꾸 부하들이 죽어나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네. 사실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죠?
0: 그렇죠.
1: 돌아오는 과정에서 네. 부하들이 다 죽어요.
0: 네네.
1: 그럼 다 결국 승리를 했는데 본인 남는 그러니까 인간이 남는 건 뭘까요?
0: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1: 네네.
0: 사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승리자입니다.
1: 네네.
0: 그 트로이 목말도 아까 또 생각했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하는 거죠. 그 영웅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과연 몇 명이 죽었는가?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뭐였냐면 그 죽음으로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네. 안타까운 게 자꾸 왜 섬에 가는지 그냥 가면 되는데 네. 궁금증이 너무 많은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네.
1: 섬에 가서 갈 때마다 죽어요, 부하들이.
0: 네, 네, 네,
1: 안 갔으면 덜 죽었을 텐데.
0: 네, 네, 네.
1: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네. 인간의 탐욕,
0: 그렇죠.
1: 욕망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들도 네. 정상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네. 딴짓을 하죠.
0: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기 힘들죠. 가다가 옆에 꽃도 봐야 되고.
1: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0: 맛있는 냄새 나는
1: 헛발짓을 한다 그러죠. 헛발짓을 하고 다니는 네, 거죠. 근데 이게
0: 네, 네.
1: 영화에서 보는 섬에 가는 과정들이
0: 네.
1: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0: 네.
1: 어쩔 수 없이
0: 네.
1: 똑바로 가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0: 그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인간이기
1: 네, 네.
0: 때문에 사실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1: 네,
0: 완벽하지
1: 네.
0: 못하니까.
1: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0: 네, 네.
1: 어떻게 보면 그 괴물들이 조금 우울해 네. 보여요.
0: 우울해.
1: 나쁘게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0: 맞습니다.
1: 네. 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그 나오는 모든 유혹과 뭐 괴물이든 이런 것들 사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은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유혹에 휘둘려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괴물을 통해서
1: 네네.
0: 이 사실 영화나 이 고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아, 전 또 하나 느끼는 게요.
0: 네.
1: 이제 거기 그 7년 동안
0: 네.
1: 그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신 여신을 만나 가지고
0: 네네네.
1: 어떻게 보면 감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 연꽃을 계속 먹이게 하면서
0: 네,
1: 그 칼리스, 기억을 잃어버리고
0: 말씀하신 거죠.
1: 칼리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0: 네,
1: 과연
0: 네.
1: 칼립소 때문에 안 돌아간 걸까?
0: 네, 그 연꽃,
1: 아니면
0: 네 기억이 사실 조금씩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가장 사실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었겠죠.
1: 네네.
0: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안정적이고
1: 그렇죠.
0: 무섭고 뭐 괴물처럼 무서운 게 아니라
1: 네네.
0: 그 안에 사랑도 할 수 있고
1: 네네.
0: 더 중요한 건 또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칼립소가 네. 그렇게 재냈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0: 네.
1: 살게 주겠다.
0: 네.
1: 나와
0: 네.
1: 영원히 네. 영생을 누리며 네. 행복하게 살자.
0: 네. 그런데 그렇죠.
1: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는
0: 네.
1: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0: 그렇죠.
1: 근데 그거는 참 네. 멋있게 놀란 감독이 이렇게 뭔가 좀 그 작품을 잘 해석한 것 같아요.
0: 그 10년 중에 7년이 거기였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가장 힘든
1: 네네.
0: 유혹이었던 거죠.
1: 네.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네. 그 여기까지는 스포를 해도 되겠죠.
0: 네네.
1: 그 외눈박이 괴물을 만나잖아요.
0: 네네네네.
1: 근데 영화에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0: 네네.
1: 우리 책에서는
0: 네.
1: 마지막에
0: 네.
1: 이제 그 이 외눈박이 괴물을 열받게 한
0: 네네.
1: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그게 공개를 안 했으면
0: 예, 예, 예.
1: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돌아왔을 텐데.
0: 그렇죠.
1: 그걸 공개하면서
0: 예, 예. 외눈박이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
1: 아니거든. 포세이돈 아니죠? 바다의 신.
0: 네, 네.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눈박이 그 거인, 그러니까 그 괴물이
0: 네, 네.
1: 이제 아버지한테
0: 네, 네.
1: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 네. 오디세우스를
0: 네.
1: 죽여야 한다. 혼내줘야
0: 네네.
1: 된다.
0: 네네.
1: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0: 그렇죠.
1: 돌아가는 네네. 과정 힘들게 만드는데 네네. 저는 이때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0: 네네.
1: 이건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제가 넘길 건데요.
0: 네네.
1: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괴물도 나오고 여러
0: 네네.
1: 가지 뭐 진짜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 나오고 그렇잖아요.
0: 네네.
1: 혹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독님은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1: 네.
0: 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1: 네네.
0: 근데 사실 그 유혹은 당연히 오는 거고
1: 네네.
0: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1: 네네.
0: 결국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네네. 그 이겨내지 못해더라도 사실 거기서 자기가 반성을 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은
1: 네네.
0: 그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진전을 하는 거지 그렇지 네네.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울해진다거나 아. 아니,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한 거가 아. 되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네. 여기까지 네. 얘기하고 네. 노래 한 곡 들은 이후에 네.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JS가 부릅니다. 종로에서.

0: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0: 토요 시네마 코너에서 지금 우리 이준하 감독님과 우리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쭉 얘기를 지금 해보고 나니까요. 왜 결국 이 영화에서의 주장하는 돌아갈 곳, 집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사실 영화였습니다.
0: 아, 네.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가 아니라, 네.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영화다.
1: 네.
0: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위해서 떠났고 집을 네네. 떠났고 네네.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고요.
0: 네네.
1: 그리고 다시 또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근데 2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사실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고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잃었고
0: 네네.
1: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0: 예.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모든 네. 걸 막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예.
0: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1: 그렇죠. 내가 뭘 잃었나.
0: 그러니까 네네. 생각해보게 되고
1: 네네.
0: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단 말이죠.
1: 그렇죠.
0: 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1: 그렇죠.
0: 내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서 더 지나면 또 그래서 내가 네. 또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칼럼을 보니까
1: 네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교적인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오디세우스는
0: 그러니까
1: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네. 나를 만나는 시간을 사실 가진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종교로 보면은 나를 만나는 시간은 불교에서는 사실 깨달음을 좀 얻는 시간이고요.
0: 네네.
1: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0: 네네.
1: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생각이 더 났던 게 사실 그 인도가 믿고 있는 그 힌두교에서는
0: 네네.
1: 뭐 자기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느 정도 인생이 되면은
0: 네네.
1: 1년 동안 떠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0: 아.
1: 그게 이제 뭐 바나 플라스타와 뭐 샨나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아,
1: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리로 사는 겁니다.
0: 아.
1: 자기 걸 다 내려놓고
0: 그러니까 뭔가를
1: 가족과
0: 채웠다면 네. 다 내려놓는다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1: 1년 동안 자기가 혼자서 네네. 어떻게 보면 거지로 살면서 나를 네네. 다 비우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0: 저는 예. 이 얘기를 하시니까
1: 네, 네.
0: 우리 영화를 떠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좀 네. 같이 쉐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네.
0: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런 교차 오버랩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0: 네, 네.
1: 그냥 처음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0: 네, 네.
1: 뭐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죠.
0: 네, 네. 근데 저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영화의 마지막과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1: 맞습니다.
0: 게
1: 맞습니다.
0: 저 같으면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잖아요.
1: 네.
0: 나라의 왕이잖아요.
1: 네네.
0: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0: 이타카 섬에 있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도
1: 네.
0: 그 왕좌를 차지하지 않고
1: 네.
0: 아들한테 그 왕위를 넘겨주고
1: 바로 물려주고
0: 그 아내하고 떠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걸 보면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걸 다 얻었지만
1: 네.
0: 결국은 다 내려놓고
1: 네.
0: 떠나는구나.
1: 네, 네.
0: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
1: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걸 다 버렸을 때
0: 네.
1: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0: 근데 저는 네. 그때 네. 마지막에 주인공
1: 네.
0: 오디세우스의 얼굴을 봤는데
1: 네.
0: 너무 온화한 표정을 웃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다 내려놨는데
1: 네. 네.
0: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쪽으로
1: 네.
0: 가자.
1: 네, 네,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서쪽이라는 건 우리도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1: 네.
0: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1: 그렇죠.
0: 뭔가를 네. 얘기하는 걸까요?
1: 그게 아마 이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생겼던 여러 군인들을
0: 네네.
1: 빌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0: 아.
1: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얼굴이 온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얻기 위해서 할 때 얼굴과
0: 네네.
1: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0: 네네.
1: 그게 결국 자유를 찾은 거거든요. 그때 얼굴이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0: 처음에는
1: 네.
0: 적과 싸우기 위해서 트로이로 갑니다.
1: 그렇죠.
0: 전쟁이 승리가 된 다음에는
1: 네.
0: 다시 이제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1: 네.
0: 또 이카타로 돌아오죠.
1: 네.
0: 근데 결국은 이카타에서도 다시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렇게 겨우 돌아왔으면
0: 그렇죠.
1: 이제 다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0: 맞아요.
1: 누리면서
0: 네네.
1: 왕에 걷는가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다 버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참 멋지게 네. 연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네네.
0: 저는 사실 맷 데이먼이 네. 사실 옛날에 그 우리가 그 본 시리즈
1: 네네
0: 거기로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어,
0: 싸움도 네. 잘하고 네. 그때의 모습과 네네. 지금의 성숙한 모습은
1: 그렇죠.
0: 완전히 네.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완벽한 영웅을 연기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0: 네네.
1: 그냥 지치고 늙고 막
0: 네네네.
1: 뭐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0: 네네.
1: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꼈습니다.
0: 또 네. 하나 이제 여주.
1: 네네.
0: 우리 이제 앤 해서웨이가 네. 연기한 페넬로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앤 해서웨이 얘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0: 아.
1: 너무 멋지게 연기 너무 잘했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전쟁을 또 치르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이타카에서는.
0: 네네. 네.
1: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 보면 영화에서 보면 배틀에서 옷을 짜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제 그 잠옷이라 그래요.
1: 아, 네네. 네,
0: 왜냐하면 잠옷을 다 짜면
1: 아, 네.
0: 이제 누군가와 맞아요. 동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러면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그
1: 네.
0: 아, 오디세우스를 내려놓고
1: 네,
0: 다른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한 여왕이 되는 절차죠.
1: 네네네. 네,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낮에는 배틀을 짜고
1: 네.
0: 밤에는 계속 그걸 풀고
1: 네. 네.
0: 그걸 반복했다 그래요.
1: 지혜로운 연인이죠. 네.
0: 그리고 정말 네. 놀란 감독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1: 네.
0: 앤 해서웨이에게
1: 네.
0: 배틀 짜는 걸 정말 연습을 해라.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1: 네.
0: 진짜 배틀 짜는 걸 연습을 했다 그래요.
1: 네.
0: 아, 대단한
1: 아마 일반적인 감독이 시켰으면 안 했을 거예요. 놀란 감독이 시키니까
0: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본인한테 극사실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수염도 기르게 하고
1: 실제
0: 여주한테는 배틀 짜는 곡 연습을 시키고
1: 그 말씀이 맞네요.
0: 네.
1: CG도 사용하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냥 뭐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어야 되고
0: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게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영화 속에서
1: 네, 네.
0: 그 어떤 섬에 갔을 때 마녀를 만나잖아요.
1: 네네.
0: 마녀를 만나서
1: 네.
0: 그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이
1: 네.
0: 다 돼지로 변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근데 저는 그거를 책에서 읽었을 때와
1: 네네.
0: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1: 네네네.
0: 와 저는요.
1: 네.
0: 이 사람이 진짜 놀란 감독이 대단하구나.
1: 네, 네.
0: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이 돼지가 되는 과정을
1: 네,
0: 표현을
1: 네.
0: 하잖아요. 막 처음에는 개걸스럽게 먹게 만들어요.
1: 네, 네.
0: 먹다 보면서 입이 네. 벌어지고
1: 네.
0: 입에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1: 네.
0: 자연스럽게 돼지가 변했는데
1: 네, 네.
0: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CG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0: 네, 네.
1: 좀 괴기스러웠죠. 무섭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사실.
0: 아, 그러니까 네. 무서웠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1: 네.
0: 보이니까
1: 네, 네, 네, 네,
0: 우리도
1: 네.
0: 저렇게
1: 네.
0: 마법에 걸리면
1: 네.
0: 저런 식으로 돼지가 되겠구나라는
1: 네.
0: 느낌 저는 확 받았거든요.
1: 네.
0: 와.
1: 그 식타 뭐 탐욕 같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도 어쩔 때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스스로한테 좀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그 여섯 개 머리가 달린 괴물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1: 네.
0: 원래는 원작에서는
1: 네.
0: 그 아녀의
1: 네.
0: 남자친구래요.
1: 아 남자친구.
0: 남자친구인데
1: 네.
0: 이제 하도 이제
1: 네.
0: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얘는
1: 네.
0: 이제
1: 네.
0: 그 섬 벽에다가
1: 네.
0: 돌로 만들어서 정말. 이제 여섯 개 이제
1: 네.
0: 이제 이것도 있고 그리고
1: 네.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이제 거기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서 네. 1년을 살았답니다. 아들도 네. 낳고요.
1: 아, 아들도 낳습니다.
0: 아들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 네.
0: 이제 원작에서는
1: 네.
0: 좀 이렇게 나쁜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영화 자체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오디세우스를
1: 네.
0: 아주 신실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1: 네.
0: 그 여정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1: 거기서 1년 거기서
0: 말하고.
1: 1년이고 칼리스에서 7년이면
0: 네.
1: 10년 중에 8년인데
0: 네.
1: 8년 동안 잘 지냈네요. 우리 세우스가.
0: 그러니까
1: 네.
0: 또 하나는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섬에 갔을 때 그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의
1: 네.
0: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1: 네, 네, 네, 네, 네.
0: 근데 결국은
1: 네.
0: 어느 순간 부하들이 숨어서
1: 네.
0: 먹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아 그런
1: 네,
0: 것들.
1: 네.
0: 그다음에 세이렌 얘기 한번 해주실 거예요. 세이렌 얘기.
1: 세이렌
0: 약간 결국, 스포.
1: 네, 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을 하는 거죠.
0: 네네.
1: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는 듣겠다,
0: 네네.
1: 한번 이겨내 보겠다 해서 그 소리를 또 듣는 장면이 있었죠.
0: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사이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네, 세이렌.
0: 세이렌 이제 네. 어원이 세이렌이다.
1: 아, 그것도 겁니까?
0: 네네, 세이렌이
1: 아,
0: 어원이고요.
1: 네, 네.
0: 그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지금은 사이렌으로 바뀐 건데.
1: 아, 네. 네.
0: 근데 참 이것도 보면서
1: 네.
0: 하, 오디세우스는 진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1: 네.
0: 자기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해요.
1: 네.
0: 근데 본인은
1: 아,
0: 결박을 시켜놓고 그걸 다 듣지 않습니까?
1: 너무 궁금해.
0: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만 듣겠다.
1: 너희들은 노를 지어라. 나는 늦겠다.
0: 아, 근데 참 그런 것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 정도 스포는
1: 네, 네, 네,
0: 사실 뭐
1: 네.
0: 다 원작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숨겨진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1: 네, 네.
0: 진짜 저는 제가 보건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이 영화 나중에 그냥 집에서 보면 안 되나요?
1: 안 됩니다. 네. 일단 저희처럼 시집에 가서
0: 네네.
1: 충분하게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맥스 영화관이 좀 이렇게 쿨 다운 됐을 때 한번 큰 곳에서 한번 큰 사운드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와 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0: 네네.
1: 그 넓은 바다에 사람이 하나 떨어졌을 때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연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0: 네네.
1: 아이맥스로.
0: 네네.
1: 그러니까 큰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그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건지 네네. 그 바다 안에 그런 걸 사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극장 가서 보십시오.
0: 저는요
1: 네.
0: 집에서 봐야 할 영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네.
0: 하지만 집에서 보지 말아야 할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라.
1: 네네.
0: 한번 보셔라.
1: 네네.
0: 좀 밖에 나가서 여가도 즐기시게 그 뭐라고 하나 좀 늘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잖아요. 저
1: 그렇죠.
0: 아시는 분도 극장에 평생 미국에서 가본 적이 없대. 이번에 오디세이 때문에 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1: 네네네.
0: 아 극장이 이래 이런 곳이었구나. 너무 우리 각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한인 분들이 그러니까
1: 네.
0: 이런 기회
1: 네네.
0: 표 비싸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그렇죠. 되게 싸잖아요.
1: 그렇죠. 뭐 한 CGV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한 13불? 아니 11불?
0: 네. 그밖에 네, 안 해요. 네, 너무 싸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요즘에 네. 냉면 한 그릇도 11불이 안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0: 한번 가서 꼭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예.
0: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
0: 네네.
1: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는 이야기.
0: 아...
1: 네.
0: 그러니까 저는
1: 네.
0: 이 영화를 보고 한 줄 평을 말하라면 이렇게
1: 네.
0: 생각 들었어요.
1: 네네.
0: 신을 거스르지 마라.
1: 네.
0: 그냥 네. 그냥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
1: 수긍해라. 예.
0: 왜 그 신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1: 그렇죠?
0: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1: 네.
0: 남들은 한 달 만에 돌아갔는데
1: 네. 네. 네.
0: 네. 10년을 걸립니까?
1: 네.
0: 근데 마지막에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1: 네.
0: 신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지고
1: 네. 네.
0: 알려주잖아요. 절대 그냥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1: 네. 아,
0: 충분하게
1: 네.
0: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그치, 너가 살아남을 수 있지.
1: 그렇죠.
0: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
1: 아, 결국 수긍을 했네요.
0: 마지막에
1: 네.
0: 수긍을 했지.
1: 네.
0: 그러니까 다 부하들을 잃고 그렇게 10년을 허송생을 보낸 후에야 깨달은 네, 것 같아요.
1: 맞아.
0: 이제
1: 맞아요.
0: 말을 네. 들어야 돼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분명히
1: 네.
0: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에 네.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
0: 그분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1: 뭐 20대는 도전한 게 맞습니다.
0: 네, 네.
1: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이제는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0: 네.
1: 그러지 나를 뭐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마지막으로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 5점도 부족합니다. 5점 만점에.
0: 예,
1: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작이었고요.
0: 네네.
1: 이거는 21세기 영화에 뭐 길이 남을 영화입니다.
0: 아,
1: 예.
0: 아무튼 네. 진짜 오늘 얘기를 진짜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1: 그렇죠. 예.
0: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때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1: 네네.
0: 아, 오늘 사실은요.
1: 예.
0: 그 우리 감독님께서
1: 예.
0: 이 오디세우스와 맞는
1: 네.
0: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그린 오디세이와 맞는
1: 네.
0: 그런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1: 네, 네.
0: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신청곡을 주셔가지고
1: 아, 애청자 먼저고요.
0: 예, 예.
1: 제가 고른 노래 너무 지루합니다. 사실. 잘 됐습니다. 아주.
0: 원래는 네. When I'm Home인데
1: 네, 네, 네.
0: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거군요.
1: 네.
0: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님이 신청해 주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1: 아 015B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최애입니다.
0: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우리 사랑이 그리는 고라니님이 신청하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듣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를 잡던 날 모두에게 전화했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은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 갈 것 같은가.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부를 시작으로 2부 오디세이 영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를 제치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한 단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근데 오늘 차트의 1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노래도 아니고요. 한 세대만의 노래도 더더욱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목부터 우리가 나눈 사랑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사랑과 이별,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마음, 좋아하는데 놓아줘야 하는 마음, 그래서 아픈 사랑. 제가 대망의 1위를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한국인이 사랑한 탑 30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길죠. 그런데 그 제목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 이 말이 좀 아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우리는 그냥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사람은 떠났는데 기억은 남아있고 목소리도 남아있고 함께 간 장소도 남아있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모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오늘의 마지막 곡, 이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고마워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좋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애청자 여러분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대망의 1위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드디어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노래 공개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탁 의혹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된 이후 사안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그 문자의 당사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전화로 만나 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4: 예, 서영교입니다.
3: 네, 또 이른 아침에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4: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작 말씀부터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3: 아, 어떤 점인데요? 지적해 주세요.
4: 예,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3: 네.
4: 이승원 간사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를 잘 보면 그 기사를 처음 쓴 기사 안에도 이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3: 네.
4: 자세히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 네.
4: 이것은 뭐 부정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잘 드러나 있고요.
3: 네.
4: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고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와중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네. 근데 예. 후보자가 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4: 그 내용 문자를 보셨습니까?
3: 읽어봤어요. 네.
4: 그렇죠.
3: 네.
4: 그런데 위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3: 네.
4: 그래서 기소유예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송구하다라고 쓰시잖아요.
3: 네.
4: 그럼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턱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3: 네.
4: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3: 네.
4: 그 문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자가 있고 거기에 송구하다는 건 그 김승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겸손합니다.
3: 네.
4: 제가 위원장이고
3: 네.
4: 저희 법사위 간사셨잖아요.
3: 네.
4: 일을 아주 잘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꼼꼼하고 예의 바르고
3: 네.
4: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네.
4: 네.
3: 김승원 후보자가요. 이 사건은
4: 네.
3: 부정청탁이 아니라 민원처리다. 그래서
4: 네.
3: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건이다. 라고 주장을
4: 예.
3: 하지만
4: 예.
3: 지금 각종 문자, 녹취록 보면은요.
4: 네.
3: 여러 가지 이게 청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4: 네.
3: 청탁 문자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후원금 계좌까지 보냈잖아요. 그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4: 앵커님,
3: 네.
4: 정치인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3: 합법적으로 받아야죠, 당연히.
4: 그렇습니다.
3: 네.
4: 그리고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3: 네.
4: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줍니다.
3: 네.
4: 그래서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의정보고를 같이 보내드리죠.
3: 그렇죠.
4: 국민들께 일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깨끗한 정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라에서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대신 이런 정치 후원금으로 국민께 문자도 보내고 의정보고도 하고
3: 네.
4: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 네.
4: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아니 그 문자를 검사가 보낸 게 아니고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보낸 거는 맞잖아요. 돈 후원할게요. 그랬더니 후원 계좌 보내준 거는 돈 받을 의도가 있었고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4: 오늘 김승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봤습니까? 후원한다고 하면 후원 계좌는
3: 네.
4: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3: 그렇죠.
4: 페이스북에도 띄워놓고 다 있는 겁니다.
3: 네.
4: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엔 절차일 뿐이지
3: 네.
4: 그것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라고 이야기해서 계좌를 보냈다. 그럼 그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3: 네.
4: 그것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3: 네.
4: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원금도 다 찼다. 그리고 후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정치인들은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5: 네.
4: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가지고 이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5: 그러니까요.
4: 한동훈 의원이 또 들고 흔들어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아마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겁니다.
5: 네.
4: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어요.
3: 김성원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김성원 의원이 보좌진들과 어떤 검토 없이 본인이 시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 이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4: 빨리 어떻게 처리해 달라 그런 건가요?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5: 네.
4: 순서를 바꿔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안 나는데 뭐를 생략해서 승인 절차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5: 빨리 그런 처리해 내용이 달라고 그런 거죠.
4: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5: 네.
4: 이거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거나
5: 네.
4: 아니면 어떤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5: 그러니까,
4: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원 판결문도 다 제대로 못 보고 수사 내용은 모르니까 마치 수사할 때 지구 흔들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5: 네.
4: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인가 보네. 승인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알아보게 돼서
5: 네.
4: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판결은 무슨 승인 절차를 빼고 무슨 시험 절차를 빼고 아니면 누구보다 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식약처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 걸 다 따져보면서 이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이고 그렇게 무죄가 나고 김승원 의원에게는 아니, 거기가 무죄가 났으면 기소도 안 했으니 무죄가 무혐의가 당연하잖아요.
5: 네.
4: 그런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올감을 씌워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아 살았다 이랬으면 아마 헌법소원 안 했을 겁니다. 헌법소원 김승원 간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3: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박종원 의원이
4: 그래서 3년을 검사가 털었지 않습니까?
5: 네.
4: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5: 네.
4: 3년을 털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5: 네.
4: 그래서 그렇게 다 털고 다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무죄 그리고 여기는 기소유예라는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털면 그때처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한 번 더 제가 체크했더니
5: 네.
4: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3: 박종훈 의원이 어제 이제 본인 SNS에 이제 폭로한 공개한 것을 보면은요.
4: 네.
3: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 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해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닭달 문자를 보냈다. 이것까지 네. 확보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4: 그런 내용이어서
5: 네.
4: 검사가 다 수사했다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 예.
4: 마치 그런 내용을 넣어서
5: 예.
4: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하게 한다든지 순서를 바꿨다든지
5: 예.
4: 아니면 뭔가 시험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그랬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0: 무혐의 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웠었어요. 그건 21년도에 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헌법소원 냈고 저는 그거를 털게 됐습니다.
1: 네.
0: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내서 터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 앵커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더 동네 사람을 다 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위에서 기소하라고 했던 건데 기소유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헌법소원까지 내게 됐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을 11명의 검사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털었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다고 되었으면서도 죄가 있으나 재판에 안 넘기는 것처럼 올가미를 기소유예라고 씌웠지만 그걸 다시 헌법소원 걸어놓은 상태.
1: 네.
0: 그렇다면 이거 다 벌써 우려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걸 제보라고 이야기할 텐데 글쎄요. 그런 것인지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1: 문제다?
0: 수가 없고요. 제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1: 네.
0: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 그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제가 국정조사에서 증거도 조작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온 언론에 다 터뜨리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했으나 그것이 다 조작의 과정이었다라고
1: 알겠습니다.
0: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밝혀낸 사람으로서
1: 알겠습니다.
0: 예.
1: 위원장님, 근데
0: 네.
1: 그 영장 전당 판사와 유착 관계로
0: 네.
1: 같이 뭐 술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좀
0: 네.
1: 공개됐거든요. 그런 과정
0: 네네네.
1: 중에서 제약업체 온호인 강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브로커로
0: 네.
1: 알려진 양모 씨, 김승원 후보자 영장 판사 함께 찍은
0: 네.
1: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니에요?
0: 그 사진들이
1: 예.
0: 봄한 때 찍힌 사진인가요?
1: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1: 왜요?
0: 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1: 네.
0: 그 사진들은
1: 네.
0: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기 훨씬 전에.
1: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1: 그건 확인하신
0: 내
1: 거예요?
0: 땅에 그렇습니다.
1: 네.
0: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때 그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검사인데요. 한동훈, 윤석열, 치하의 검사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1: 근데 그
0: 그러면서
1: 사진은
0: 이런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훨씬 전의 사진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1: 그 사진은 훨씬 전에 2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 하면 수차례 술자리 가질 만큼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높았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도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또 이제 박정원 의원의 얘기거든요.
0: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 능력이죠.
1: 엮은 거다.
0: 박정원 네.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 위증을 앞뒤를 잘라내고 엮어서 제가 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1: 네.
0: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 네.
0: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요. 그게 뭐 과정 속에서 일찌감치 찍었던 사진 그런데 마치 지금처럼 그러면 그 검사들은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1: 네.
0: 뭐 했던 걸까요?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그때 이거 가지고 다 지적하고 수사했을 텐데 왜 지금 그것이 나와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될까요? 그러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네.
0: 3년 동안 탈탈 11명의 검사가 털어서 재판까지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는 기소도 되지 않고
1: 네.
0: 그 재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죄 났을 때 식약처장 등 강모 씨 등 그런 부분으로는 무죄 났을 때 김승원 간사 의원이 뭔가 부탁했다며 부정하다.

0: 모든 내용들이 묻어났을 때 그 이후 8일 이후인가 기소유예를 쳤다는 겁니다.
1: 네.
0: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탈탈 털었고 못 살게 굴었고 모든 자료 다 가져다가 했다면 끝내는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검사들이.
1: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코로나19 치료제
0: 그렇습니다.
1: 관련해서
0: 네.
1: 그것을 이렇게 쉽게 식약청장에게 부탁을 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0: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는
1: 네.
0: 저희가 외국에서 백신이 안 들어오고
1: 네.
0: 아주 긴장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실험 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1: 네.
0: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 안에 누구보다 빠르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엔 무죄가 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유죄라며 탈탈 3년을 털었던 것인데.
1: 알았어요. 위원장님
0: 네.
1: 그렇게 계속하셨고. 그
0: 네.
1: 경기도당 뭐 200만 원씩 뭐 페이백 자금 5억도 있고 또 김성훈 후보자가 성범죄자 가해자를 좀 변호한 이력까지 좀 제기된 상황이고요. 음주운전 뭐 70만 원 벌금 받았다 이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생각은?
0: 예,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1: 네.
0: 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면 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 네.
0: 제가 법사위 위원장이고요. 저희 간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분이면 아주 좋겠다라고 했던 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그리고 장애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이런 단체 등의 분들과 만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안에도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과 겸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인 만큼 그것을 입법과 예산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그분이 잘할 것이다.
1: 아니 근데 위원장님.
0: 네.
1: 우리 민주당은요. 지난
0: 네.
1: 공천에서 성범죄자
0: 네.
1: 가해자를 옹호한 분들 그냥 공천
0: 네.
1: 안 주고 컷오프 시켰어요. 근데 이런 두 번이나 지금 성범죄자 가해자 이분들을 변호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0: 네.
1: 말씀하신 거랑은 좀 괴리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잖아요.
0: 그건 과거 이력이라 그것은 저는 뭐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또 잘 몰라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1: 네.
0: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은 맞을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자신이 표현한
1: 네.
0: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1: 네.
0: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원장님, 김승원
0: 네.
1: 후보자 말고 또 문제되는 후보자는 없을까요?
0: 그 제가 보기에는 살아온 삶도
1: 네.
0: 그리고 또 그 청와대에서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1: 네.
0: 인선했다,
1: 네.
0: 그 후보자로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1: 네.
0: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1: 네.
0: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1: 네.
0: 그 적폐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해서 국민을 위해 그 능력을 쓰는 그런 공직자가 되길 기원하고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1: 김민석 대표가 어제 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상대도 있고
1: 예.
0: 상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를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잘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1: 네.
0: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후보자일 때 맞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국민께서 마음을 열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1: 네.
0: 남은 시간 인사청문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후라도
1: 네.
0: 자신의 그 능력을 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 후보자들이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0: 네.
1: 조국
0: 네.
1: 전 대표가 이재명
0: 네.
1: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
0: 네.
1: 레깃팀한다 이런 얘기를
0: 네.
1: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떤
0: 네.
1: 생각이 드세요?
0: 그 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게 선거법 관련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그것은 제가 저도 선거법 관련해서 엄청나게 검찰로부터 매번 선거할 때마다 수사를 받았고
1: 네.
0: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똘똘 말아서 기소하거든요.
1: 네.
0: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정말 권력을 너무 함부로 휘둘렀다라고 하는 걸 제 사건도 보았지만 많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이재명
1: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0: 저는 좀 더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요.
1: 네.
0: 그 사건이 잘못된 기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1: 네.
0: 그리고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2심 판사께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파기환송했던 내용인데요.
1: 네.
0: 그런 것을 공격하신다면 저는 다시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희대
0: 네.
1: 대법원장이요. 이제 복귀했잖아요. 지난번에는
0: 예.
1: 재청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비판도 많이 하셨고 탄핵 얘기도 좀 꺼내셨는데
0: 예.
1: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0: 우선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는
1: 네.
0: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1: 네.
0: 대법관이 4천여 건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 사건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반년이 훨씬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대법관을 재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다음 절차는 저는 제가 해석한 절차로 법원 조직법의 해석에 의하면 추천된 후보 중에 다시 재청하는 것이
1: 네.
0: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제가 탄핵 이야기를 했던 것은 높은 사람일수록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고 다른 높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1: 그럼요.
0: 법무부 장관은 계엄 때 긴급 회의를 열어서 계엄
1: 네.
0: 윤석열 계엄의 그 주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계엄날 긴급회의를 연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1: 위원장님,
0: 한 곳이
1: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한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1: 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법원에 계류된 재판들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는 긴급회의를 했던 곳이
1: 네.
0: 법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위원장님
0: 네.
1: 오늘
0: 네.
1: 불편한 질문 있으셨을 텐데 설명 잘해주셔서
0: 아,
1: 너무 감사드려요.
0: 네, 고맙습니다.
1: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서용교 법사위원장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윤희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센의 칼럼을 공유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의 천궁2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압박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국경위선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국경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 8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3배 가까이 웃돌면서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국 고용 수치부터 살펴보죠.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6: 네,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만 5천 명이었는데 이 3배 가까이 웃돈 건데요.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전 고용 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해서 2만 1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들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 It's a Labor Day weekend presen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are working. President Trump's economy, his policies have created now over a million jobs.
6: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 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 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예측했습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요?
6: 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 Each point in interest in this country that we pay costs us $650 billion. We should be at 1% or 0.5%. We shouldn't be at 4%. We should be the lowest in the world, as we were 25 and 30 years ago.
6: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나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할 거라면서 금리 인하를 재촉구했는데요.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매우 극단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이어서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4: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10: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9: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 아니 대스바치 이제 아니 예다바라 보다이나 달라이바라 잔는 벌써 많아라 달디레 오라라라기고.
9: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앞서 보신 것처럼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2: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는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활동을 벌였습니다.
4: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3: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14: 랜딩 두 번 했고요. 네. 미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13: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14: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15: 아, 그래요? 예.
14: 아니,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13: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 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5: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4: 베이스캠프에서 50km 남짓,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16: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17: 조심해요.
16: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모 씨와 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해 그들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4: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5: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란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4: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18: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단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9: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5: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4: 당내 투톱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0: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21: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종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2: 하루 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0: 일 잘한다며 정치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 3년여에 걸친 표적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 눈에 까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2: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산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4: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23: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는 변함없습니까?
3: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4: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이젠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3: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25: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이처럼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국회의원으로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2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7: 페이스북에 밝혀진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수하신 건가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 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젠더폭력 피해자들 편인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단 겁니다.
28: 피해자를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평소에는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
26: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 가족이 소관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전문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소감 첫마디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여성과 가족 정책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지만
6: 제가 5년 전에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26: 단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에 큰 변화를 주면서 국정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으로 악화한 여론 흐름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4: 전통 지지층을 염두에 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 내정의 여풍이 거센 탓인데 프랑스 정상 외교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악화한 민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의 세제와 공급을 주도하는 부처를 새 얼굴로 바꾸면서 쇄신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내각 개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틀 뒤엔 김 전 실장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집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8: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7: 나아가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연임 없이 퇴임시켰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는 노동계 현안을 주제로 차담회를 마련했고 하루 뒤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의견 청취에도 나서면서 전통 지지층을 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9: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대의 개혁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7: 하지만 정작 같은 맥락에서 발탁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레 악재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연임도 이례적인데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까지 밝히면서 한 주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맡게 된 겁니다. 실제 개각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인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목소리를 주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EU 핵심국인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옵니다.
10: 문화와 첨단 분야 협력 등 정상 외교 성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다만 용 후보자 논란으로 외교 행보가 묻힐까 우려하는 시선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1: 양산을 든 사람들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요구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2.5% 인상안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12: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지키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이고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 변호사님,
4: 네.
3: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일요일에 개각에는 발표가 안 되고 화요일 날 아침 8시 47분에 갑작스럽게
4: 네.
3: 사표를 받아들인 건지 경질인지 하여튼 애매모호하게 좀 그만둔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4: 네.
3: 이게 왜 그만두셨을까요?
4: 글쎄요. 좀 확인된 것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 네.
4: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미 그 사이에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3: 네.
4: 대통령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실장이.
3: 그럼요.
4: 잘한 부분도 많고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에서 좋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3: 네.
4: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최대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각할 때 그 우리 언론들 방송 꼭지들을 다 돌아보면 왜 김용범 정책실장 안 잘라요?
3: 네.
4: 이 이야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여론을 좀 감지하다가 이제 김용범 실장도 그런 분위기를 또 보고 본인 때문에 개각의 취지가 다 또 흐트러지니까 강하게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도 수국 끝에 사의를 수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3: 너무 의아하지 않아요? 보통 뭐 개각 발표나 저런 사의 경질 뭐 그런 발표는 뭐 10시나 2시나 이렇게 네. 하지 업무 시간 전 8시 47분에 막 갑작스럽게 그냥 화들짝 놀라 표정으로 발표하는 거는 다른 어떤 곡절이 있지 않을까?
4: 글쎄요.
3: 그런 뭐 의심을 좀 해봅니다.
4: 저는 뭐 아는 게 전혀 없어서.
3: 네. 네. 윤희석 대변인님.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이재명 정권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는 다 차관들을 승진시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해명 같아요.
5: 안 맞죠. 그러니까 개각을 했는데 왜 김용범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냐는 것 때문에 바로 경질을 했다 또는
3: 네.
5: 뭐 사의를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3: 네.
5: 권력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직을 잃거나 하는 과정은 굉장히 거칠어요.
3: 맞아요.
5: 저는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다. 공교롭게도 개각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겠으나 상황적으로 아마 김용범 실장은 계속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3: 네.
5: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곁에 두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인데
3: 네.
5: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너무 전격적이어서요.
3: 김종인 기자님 뭐 네. 이렇게 좀 취재되거나 체크된 건 없어요?
6: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이랑 청와대 소식을 잘 아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3: 네.
6: 분명히 청와대랑 당에서 돌리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세게 돌렸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MBS는 1000샘플이잖아요. 근데 당이랑 청와대에서 돌리는 건 기본적으로 3000샘플이니까.
3: 네.
6: 근데 일요일 개각하고 나서 월요일 날 분명히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을 텐데 매우 안 좋게 나왔을 거고 방금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김용범 정책실장 그러면 안 나가는 거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부동산과 증시, 민생과 경제인데 그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되는 정책실장이 가만히 있으면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는 거고 국정쇄신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라는 게 유력한 가설입니다.
3: 그 이틀 만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6: 그래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앞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나온 거 아니냐
3: 네.
6: 생각보다 우려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네.
3: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진영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임 안 시키고 그냥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만뒀어요.
4: 네.
3: 이게 좀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에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신호를 읽힐 수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봐요. 왜 이랬을까요?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석현 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했었잖아요.
3: 맞아요.
4: 근데 그건 아연 실색했거든요.
3: 네.
4: 아니 정권 출범하고 1년 채 안 된 대통령에게 여당을 탈당하라. 근데 그때 보면 마지막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이제 뭐 총선 앞두거나 이런데 대통령이 계속 몸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제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세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야 반등할 수 있다고. 그래야 전륜이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정권 초기 지지율도 좋은데 뭐야? 의아했단 말이에요.
3: 네.
4: 근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효과가 국민통합이나 뭐 보수 외환 확장, 중도 외환 확장이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3: 네.
4: 그 부분이 아마 논란도 됐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이건 그 생산적인 의견을 내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 그래도 작년에 12월에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4: 네.
3: 연임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4: 근데 그 위원장 본인께서 나하고 대통령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 아니 근데 홍준표 수석이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그만둔 거지. 생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4: 아니, 근데 자른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3: 그만두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4: 그리고 저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 청와대에서 그냥 연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만둘게요 이제 이런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다른 얘기하라고 그 자리 갖춰놨는데.
4: 아, 또 다른 얘기하실 분 또 아시면 되죠. 민기 관련인데. 예.
3: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지지율 하락에 좀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인사 문제 특히 적절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가. 원래 있던 분들 나가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좋았는가. 이거 지지율에 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오늘 갤럽, 월요일날 리얼미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5: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르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3: 네.
5: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거나 국정이 맨 처음 취임하셨을 때처럼 좀 넓은 그런 폭을 갖는 운영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렵게 됐다.
3: 네.
5: 대통령이 이석연 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3: 그건 아니죠. 네.
5: 그때 너그러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에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도 그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프리미엄 같은 지지율을 본인 걸로 오해한 측면이 분명히 커요. 1년 동안 좋았죠.
3: 네.
5: 여러 가지로 뭐 주가도 오르고 미국과도 관세 협상이 잘 된 듯 보였으니 그게 워낙 커서 1년을 갔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게 아니고 나의 권력 기반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고하지 않아서 여당 전당대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이분도 사람인데
3: 예.
5: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가 됐을 수밖에 없어서 이석연 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보다 조금 더 센 얘기를 하니까 뭐 탈당 뭐 이런 얘기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옆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세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진영을 돌보셔야 됩니다. 중도고 뭐고 일단 우리가 잘하면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올림픽공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진영의 리더로만 대통령이 남게 되는 거 아니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3: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는 강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시도지사 이제 뭐 회의 끝나고 나서 몇 분들에게 선거 때가 되면 지지층 결집을 한다. 근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할 거다. 그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그들과는 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5: 근데 중도 또는 보수에 몸담았던 분이 그럼 이재명 정부에 참여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3: 네.
5: 그러긴 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3: 윤희석 대변인님. 예? 오라고 같이 일러자고.
5: 어딜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3: 김종일 기자님.
4: 네.
3: 여권이 어수선해 보여요. 지금.
4: 맞아요.
3: 어수선한데 네. 김민석 대표 중심을 좀 잘 잡고 있습니까?
6: 지금 김민석 대표도 이제 말씀은 중도 확장인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당을 전 구성원을 다 동원해서 민주당 TV도 하고 TF 정당으로 꾸려가지고 엄청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권에서 느껴지는 언론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3: 여유가 거죠. 없다. 네. 조급하다.
6: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저도 윤석 전 대변인 말씀에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취재가 많이 됐었는데
3: 네.
6: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좀 불편한 사람은 더 가까이 둬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 줬잖아요. 그게 박지원 의원이 최적의 선택지였을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에 문모닝이라고 계속 문재인 공격하고 공격하고 네. 공격하니까 내가 확 그래서 그게 단수가 높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당시에 네. 좋은 정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안에서도 사실 그 내부 스태프들이랑 좀 꺼끌꺼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보면 저는 여전히 레드팀 내부에 있어야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지금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면 느껴지는 건 지금 계속해서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3: 그 연찬에도 취재하셨잖아요.
6: 네.
3: 그때 연찬회 때 뭐 스티브 잡스 흉내내서 뭐 브리핑도 한 것에 대해서 네. 뭐 호불호가 좀 있던데 전반적으로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연찬회.
6: 그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한테 이제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3: 그래요?
6: 예, 이제 이게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패장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0: 방향을 선호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약간 갸웃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초반 지금 한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평가입니다. 김민석 TV 아니 죄송해요. 민주당 TV에 나가시는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조금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자면
1: 좋습니다.
2: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1: 왜요?
2: 그동안 솔직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년 동안 일하는 패턴이 야 내가 진짜 열심히 민심을 청취해가지고 이런저런 정책도 고안하고 법도 발의하고 진짜 정치를 해보자 그런 의사로 정치한 사람 참 거의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야 정청래 대표 참 부럽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빅 채널에 자꾸 나가서 사람들한테 열광받고 당원들한테 지지받고 야 연임 하겠는 걸
1: 네.
2: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방송 좀 나가가지고 후원금 꽉 채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 대부분 했다고 봐요.
1: 네.
2: 그러니까 진짜 정치가 아니라 인기 끄는 정치.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혹은 다음 총선에 재선 뭐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까지 당원들 지지를 더 인지도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더 강성, 강경하게 그 흐름으로 쭉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평소에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김민석 대표의 이런 드라이브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김민석 대표 입장이라도 확 이걸 틀어잡지 않으면 초반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정치하다가 다 같이 망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1: 네.
2: TF 난 잘 몰랐다. 그럼 TF 하는 거 해달라고 했으면 했을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다들.
1: 친 김민석계 네. 패널 같아요.
2: 좀. 아니 김민석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단 시키는 거 해보고
1: 네.
2: 도저히 이건 저하고 안 맞습니다.
1: 네.
2: 그러면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태도 보이면은 당원들이도 국민들이고 외면받고 중도 외연확장이라는 게 뭐 보수 인사 몇 명이 등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 외연확장이 무슨 양립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저게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건 민생이잖아요.
1: 네.
2: 정치를 잘하면 다 오는 거죠. 지지층도 좋아하고 중도 확장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인기 끄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양립 안 되는 관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 이렇게 열심히 지지층이 원하는 거를 좀 그건 후순위 미루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방송에서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 재미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뭐.
1: 알겠습니다.
2: 네.
1: 그 김민 아 죄송 자 김민석 TV라고 그러네. 민주당 TV 네. 나가셨을 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그냥 짧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재밌다. 어우. 나오고 싶다.
2: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1: 네.
2: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나갈 것 같아요.
1: 네.
2: 화요일마다 나갈 것 같은데 더 재밌게 하려면
1: 네.
2: 제가 네. 현역 의원들에 앉아있고 저 혼자 패널이란 말이죠. 제가 근데 의원님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뭐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뭐 분위기 이게 조성이 돼야 더 재밌을 것 같다.
1: 네.
2: 예, 그냥 그렇군요라고 지나가 버리면
1: 그러니까
2: 갈수록 시청자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1: 기사 인용 같은 게 조금 들대는 것 같아요. 그냥
2: 네.
1: 거기서 그냥 화제성 뭐 몇 가지
2: 네.
1: 그냥 동접자가 몇 명이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2: 네.
1: 김민석 대표가 처음 생각했던 당의 기조 중요한 뭐 노선 이런 것들 국민께 알리겠다. 그거는 잘 기사로 못 본 것 같아요.
2: 기사들을 안 써주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1: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3: 네.
1: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네. 얘기했어요. 네. 자기 당대표 직위 있느나 한동훈 대표 복당 없다.
3: 네.
1: 한동훈 대표 그냥 거의 나쁜 사람 이렇게 X표 쳐놨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3: 이제 장동혁 대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실명 거론하고
1: 확인을 했어 그렇게.
3: 네, 확인을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1: 네.
3: 역으로 생각합니다. 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1: 높아졌어요.
3: 높아져서
1: 네.
3: 이제 언론사도 이제 중앙 언론에 가서 인터뷰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동안은 좀 보수에서도 좀 강경한 쪽 언론
1: 맞습니다.
3: 두 군데만 주로 네. 나가셨는데 뭐 여기 YTN도 나가시고
1: 네.
3: 문화일보하고도 인터뷰하시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당을 장악을 했고 적어도 오른쪽 부분은 뭐 내가 통일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좋아요. 뭐 당을 그렇게 장악할 수도 있겠죠. 당대표니까. 근데 그게 공직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도 확장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했는데
1: 네.
3: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각 책임자는 아니지만 수시로 국민 평가를 받아서 선거를 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0: 이번에 내각 책임제 국가를 잘 보면 가운데로 어떻게
1: 그렇죠.
0: 우리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받는 환호에 어떻게 보면 취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을 위해서는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고 정권을 다시 찾는 과정까지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1: 한동훈 대표께서 좀 발끈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략자산 아니냐, 개인적인 증오로 보수를 뭐 분열시킨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셨어요. 이거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세요?
0: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도 있고 더 세게 해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의 언어로 볼땐 그래도 너무 세게 한건 아닌 듯해요. 많이 톤다운된 느낌은 드는데 개인적인 소외가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본인하고 러닝메이트 격으로 전당대회
1: 그러니까.
0: 참여해서 같이 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 의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1: 그렇겠네요.
0: 것보다
1: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0: 그렇겠죠.
1: 우여곡절이 있을
0: 그게
1: 것 같고.
0: 반영됐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1: 네.
0: 땐.
1: 장동혁 대표 YTN TV에 얼마 전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장동혁 대표 앞에서 한 30분 기다리시면서 장성철의 뉴스 명당도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걸고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 요청 넣고 있는데 아직 답은 없거든요. 나와서 저랑 여러 가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 예.
1: 한동훈 장동혁의 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결국 당이 쪼개지겠구나.
1: 쪼개진다고요?
2: 예.
1: 오.
2: 한당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같은 울타리 안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뭐 진짜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축출된다.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럼 나 이제 정치를 안 해야겠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독자 노선을 갈 것이다. 국민의힘 남을 수도 있고 나가더라도 그 결국 강대 강으로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뭐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있었던 보수적인 뭐 전통 지지층 거기도 있고 윤호계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결집됐던 당원들도 있고 부정선거로 믿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있는데 이게 한 큐에 깨어질 수가 없겠다. 앞으로는 더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 전당대회 때 내년에 또 그게 또 폭발하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되는 것이 그냥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열될 건 분열돼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통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김종일 기자님은 어떻게
3: 네.
1: 보세요?
3: 저는 일단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 그 보수가 들어섰고 과연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혹은 2028년 총선 전에 보수가 대통합을 할수 있을 것이냐 보수의 이해찬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애니띵 밭 한동훈 기조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윤석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래서 오른쪽을 이제 천하통일했다 자신감은 붙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여권에 이렇게 수많은 악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오르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의원님께서 아프게 꼬집는 것 같아요. 우리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3: 네.
1: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그걸
3: 네.
1: 극복을 하고 지도자로 우뚝 설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와
3: 네.
1: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3: 제가 처음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한동훈을 봤을 때와 지금의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정치인 한동훈 이빨 꽉 깨물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1: 권력 의지가 강해졌다.
3: 예, 특히 그래서 부산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의 많은 이제 중진 주류 의원들한테 그전에 전혀 안 그러던 분이 뭐 형님, 형, 선배, 저밥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살갑게 다가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장동혁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우리 총선에서 쉽지 않을 텐데 내 공천은 안전할 것 같아. 근데 한동훈의
1: 그게
3: 얼굴로 총선을
1: 문제지.
3: 치르면 이길 텐데 내 공천이 불안한데 그 부분만 한동훈 의원이
1: 그게
3: 어느 정도
1: 핵심이네.
3: 조정해내면 네. 해내면.
1: 윤인석 대변인님,
4: 네.
1: 우리 김종인 기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유익 있게 생겨
0: 네, 정확한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승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 씨와 영장 전담 판사는 우연히 만났다. 영장 기각을 몰랐다. 음주운전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식약처 승인 절차 생략 요구는 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동료이자 그 명진행자인 박재용 앵커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빨리 조속히 회복해서 그 날카롭고 호탕한 질문, 웃음 우리 같이 또 방송하면서 많은 시청자들,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 빨리 회복하고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무역 적자국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며 연준을 압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미국 8월 고용이 말 그대로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만 5천 명을 3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겁니다. 이전 고용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였는데 2만 1천 명 증가로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서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9: It's a Labor Day weekend presen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are working. President Trump's economy, his policies have created now over a million jobs.
8: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패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상향해 예측했습니다.
7: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적자국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카드까지 내놨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0: Each point in interest in this country that we pay costs us $650 billion. We should be at 1% or a half a percent. We shouldn't be at 4%. We should be the lowest in the world, as we were 25 and 30 years ago.
8: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이게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서 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매우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0.51% 내렸고 S&P 500 지수는 0.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0.29%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7: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언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곡괭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7: 한국이 이른바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의 칼럼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공유했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이어 한국을 또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마크 티센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입니다. 티센은 방공망이 무너진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팔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없다지만 이미 이란과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에 팔고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한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2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파병 지원을 거부한 한국에 트럼프가 화가 나 있다며 관계를 개선할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수위를 높여왔던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4: Now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13: 희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강경 우파 농객으로 트럼프 SNS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최근 트럼프 일기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도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회 제어할 수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15: Thi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to step forward, make those interceptor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to deploy either in the Middle East or here in Ukraine or to European allies.
13: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한 SNS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관련 후속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해왔지만 러시아는 보복을 시사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7: 네, 이어서 네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6: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17: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16: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8: 아니 대수받치 이제 아니 여다보라 못하나 달라이보라 잔는 벌써 만나라 달들에 오라라라기고.
16: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6: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9: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원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네팔군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 부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 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긴급구호대원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6: 험준한 지형은 물론 악천후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릴지도 모를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을 구조대원들이 걸어내려갑니다. V자 협곡의 네팔 산악지형에서는 짐을 지고 걷는 것만으로도 국내 산악지형의 두세 배 힘이 듭니다. 그나마 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팔의 숲은 정글처럼 우거진 풀이 많아서 수색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험로를 헤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다다를 때도 많습니다. 차량 이동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비포장 흙길에 돌이 더 많아 보이는 산길이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21: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20: 하늘에서도 헬기를 타고 샅샅이 훑어보지만 이마저도 하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나섰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22: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20: 그렇다고 수색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3: 연락 두절자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온 이상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팔군 당국과 협조를 통해 수색과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발견하기 위한 우리 구호대의 사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네팔 현지에서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6: 베이스 캠프에서 50km 남짓이어서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곳이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 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24: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25: 조심해요.
24: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 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당시 확인된 구체적인 청탁 통화 내용은 물론 브로커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김 후보자 측은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은 코로나19 유행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해외에서 의존하던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이 커지며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였습니다.
1: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하에서 저희가 국내 백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식약처가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0: 김승원 후보자는 이즈음 김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거로 전해집니다.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 시험 승인 신청을 했다며 잘 챙겨봐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빠르게 처리해달라 국부 유출도 걱정된다는 문자에 의원님 잘 챙기도록 전달했습니다란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의 이런 요청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불렀던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는데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2: 그 임상시험 이상을 조건으로 투자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걸린 문제였죠.
0: 여기에 제넨셀 설립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 씨가 서로 아는 사이란 의혹에 이어 세 명이 나란히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3: 김 후보자가 이 마담 출신인 양모 씨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술자리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0: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건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고 세 명의 사진 역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4: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0: 더불어민주당 역시 답정너식 비난이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야권이 낙마 총공세에 나선 만큼 청문 전국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 네,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약품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어 스태핑에 나선 전날과 달리 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속 정판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정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요청을 전달한 양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판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의 선후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셀카 논란의 불똥은 대법원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넨셀 대표 사건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사실관계 파악 등 대법원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준비단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 의혹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원 전달 전후로 벌어진 관련 회사의 주가 등락을 보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8: 경기 용인시 제넨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문 앞엔 먼지 쌓인 우편물 뿐입니다.
9: 3개월 정도 됐지, 한 2, 3개월 정도 됐어요.
8: 제넨셀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의 주소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입주사 관계자들은 제넨셀이 사무실을 비우기 몇 달 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공교롭게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제넨셀. 당시였던 2021년의 관계사 주가 흐름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등 허위 정보로 승인을 얻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씨 범행 당시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호재로 보인 임상시험 승인이 시기적으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후인 만큼 전후에 벌어진 주가 요동에 관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전달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정치 후원금 등을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7: 네, 그런가 하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 불을 붙였는데요.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11: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는 변함없습니까?
10: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2: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이젠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10: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14: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6: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발생한 일반교통방해 2건과 집시법 위반 2건의 전력이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4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으며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이어서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5: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수하시는 건가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 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젠더폭력 피해자들 편인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단 겁니다.
16: 피해자를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평소에는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
13: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 가족이 소관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전문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소감 첫 마디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여성과 가족 정책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지만
17: 제가 5년 전에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13: 단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의 원인은 안반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인데요. 강 하류에 2천만 톤가량 수심이 급증했지만 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쏟아져 내린 토성류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빙하호나 임시호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8: 지진이다, 폭우였다, 빙하호와 임시호수 때문에 홍수가 났다 등등 네팔 대참사 초기 근본 원인이 뭔지를 두고 온갖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강 하류 수심을 2천만 톤 분량만큼 증가시킬 만한 빙하호나 임시로 만들어진 호수는 위성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물 없이 산사태만으로 범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규모의 안방과 빙하가 한꺼번에 붕괴했는데 낙폭이 1.2km, 무려 롯데월드 타워 두 개를 넘는 높이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부서진 암석과 얼음은 좁은 계곡에 급경사를 내려오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암석과 얼음이 계곡 바닥을 강하게 깎아내고 비탈길의 나무와 바위, 흙까지 끌어들이며 계곡 물과 뒤섞입니다. 물보다 고형물 비중이 대부분인 토성류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이 토성류가 중국 국경 검문소를 덮쳤을 당시 속도는 시속 68km, 반대편 지류로 2km나 역류했을 정도로 충격이 강했습니다. 토성류는 강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물 진흙과 뒤섞여 거대한 콘크리트 반죽처럼 변했다가 점차 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강 상류에 있는 샤프르베시는 축구장 15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성류에 잠식됐고 하류로 갈수록 강물이 범람한 지역이 넓어집니다. 보테코시와 트리슐리 강류역 전체의 홍수 범위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의 홍수 위험 대비는 빙하호가 넘치거나 붕괴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원인이 물 없이 산사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간 만큼 새로운 감시 체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6: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한화가 개최하는 불꽃축제로 한국과 미국, 영국 총 3개 나라의 대표 불꽃팀이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주요 관람 포인트로는 한강 원호대교를 활용해 양쪽에서 불꽃이 대칭으로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과 타워 불꽃 등이 꼽힙니다. 한화는 무한한 색깔, 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올해 행사 주제에 맞춰 다양한 빛이 만드는 이야기를 불꽃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언제였나 싶게 9월에 접어들면서 하늘빛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 서울은 맑고 선선해서 밤하늘 불꽃 축제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하늘. 하얀 구름이 드리운 곳에서도 그 사이 파란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SNS에는 맑고 푸른 하늘을 담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첫날까지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0: 가을 하늘, 아주 높고 푸른 게 산란이 좀 준다고 볼 수 있죠. 공기 중에 여러 물질들이 떠다니면 빛이 여러 각도로 반사되면서 굴절되거나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주니까
19: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 일부에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마저 해제되면서 18일 만에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중부는 30도를 밑돌겠고 남부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21: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타고 이전보다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기온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 습도도 함께 낮아지면서
19: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당분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초가을 정취가 한층 짙어지겠습니다. 주말 서울에서도 맑은 밤하늘 아래 화려한 불꽃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젊은 여성 가운데 얼굴에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나고 원인을 알 수 없게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루플스일 수 있는데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과 뇌 같은 주요 장기가 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연예인 최준희 씨가 올해 투병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던 병이 전신 홍반 루푸스입니다.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대부분 20에서 40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얼굴에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 양쪽 얼굴에 광대뼈 주위에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코하고 광대뼈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게 이제 나비 모양의 발진이고 다만 이 발진은 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거렁뱅이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몇 번 이 말씀을 15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받은 유산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나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도 되고 육적인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의 부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가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인내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후에 8절을 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온 세상은 믿음의 나라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적인 이름을 비밀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지고 계십시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6절에 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심히 번성케 하리니. 왜 이렇게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가난하니까, 내 현재 있는 처지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단계에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에요. 번성케 하리니,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두고 수많은 변방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문화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안 바뀐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6천년, 7천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물론 노아의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번식으로 인하여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지만은,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자녀로 그 일대기를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잡고,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태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판단해 볼 때 사례가 사라 될 때까지 사람의 여자의 잔꾀를 부려서 그 하가를 그 남편에게 붙여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는 그 꾀가 꾀로서 남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약속을 사라도 받아서 이제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의 할 일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할례의 그 언약의 할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거를 할례를 삼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온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의로 내세우려 말고 이제 의지해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언제까지, 몇 대 후손까지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대대 후손이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서 또 아이에게는 생후 8일 된 자, 7날까지는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8일 된 예수님도 생후 8일 만에 가셔서 제사장에게 표피를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8일 이후에 할례를 받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라도 나그네 된 자가 아브라함 집에 오면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여기에 당시의 시대라고 해도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다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올 때는 할 일을 받게 했습니다. 개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은 폐쇄적이 아니에요. 전부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이제는 주님이 저 3천여 종족이 남을 때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할례의 언약의 표시로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생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가 오기까지 모든 역사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택할 입은 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인구가 많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외방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고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종족을

0: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전통을 주장한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에 내 언약은 내년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워주겠다. 이게 마지막에 약속의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 이후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천사도 나타나셨지만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찍었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에, 그러니까 커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대를 이은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 열두 지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그의 나이가 90이 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오늘날의 100세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모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오다가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가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도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삶에 주눅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마찬가지로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연약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매양 매순간에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인 게 아닌 겁니다.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사람 중에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에디슨은 참 건강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84세까지도 살았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수만 가지를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느니라. 예린의 삶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삶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에디슨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디슨은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84세로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100년, 150년 이전의 사람이 84세를 산다는 건요, 장수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누가 발명했어요? 포드가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포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갔었지만 그는 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연구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친구 포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는데 낚시도 함께 가자고 할때몇번안 갔습니다. 오직 그는 노동과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는데 잠잘 때도 전력을 다한다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로를 느끼면 그 일을 중단하고 다른 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면 제3의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력과 끈기로 경주했던 겁니다. 내가 비교적 단시일에 많은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전환하는데 그 까닭이 있었다. 나는 자유자재로 할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결코 은거나 은퇴를 고려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대략 3년 이내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나는 결코 은거하지 않겠네.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면 드디어 이것이 최후로구나 생각할 것이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77살 생일에 친구가 자네의 인생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하라! 자연의 비밀을 탐색해서 그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라! 만물을 그 방향에 놓고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에디슨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길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이루고 주님 앞에 내가 가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약속의 자녀로 사시기를, 할 일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불러 믿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일이 빨리 진행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 되지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자석을 빨리 채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느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습니까? 별로 오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금방 포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빨리 포기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 시간은 그냥 보면은요 인생의 공백기인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안 되니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최악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부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아름답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군사력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민족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있어서 몸만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건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형제담을 또 같이 기도하죠.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건강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건강해진 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예, 이 기도에 응답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이것만 되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되게 해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다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타락의 길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응원하신 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응답 받았을 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넌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요단강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건너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건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당장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되어야만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3절과 4절은 갈릴리 백성에게 원약회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의 제사장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거죠. 그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원약회를 따라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강에 얕은 곳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원약계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상한 명령이죠. 원약계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언약궤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언약궤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로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들이 들어있어요.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은 황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아래쪽 네 구층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껴서 제사장들이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언약궤의 뒤를 따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곧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야지만 2,200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언약궤 사이에 1km, 0.6마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만 했어요. 이것은 200만 명이 되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언약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앞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뒤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따르라고 하셨으니 당연한 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 앞에 간다는 것은 이 진군의 리더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훈련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런 언약궤를 주시면서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구름 기능과 불 기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능이고 밤에는 그것이 불 기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름 기능이 움직이면 다 자기 천막을 거두고 따라가야 하고요. 그런데 구등길이 멈추면 이제 다시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앞서갈 때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원역계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강야생활이 끝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5절에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지만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엉망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자꾸 제 생각에 이르러 가야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생각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단무지가로 즉 단순 무식 가격에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싹 씻어지면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히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기도 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죠.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황은 똑같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생각이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해요. 당연히 믿는 사람 예배할 의무가 있고요. 성경 읽으며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당연히 숨을 쉬어만 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게 무거운 짐입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와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필요에 따라 또는 평소 자기의 영적 습관에 따라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참석하는 의미나 숫자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억지로 무슨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꼭 참석해라. 그거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복잡한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섬기게 하라. 예,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라 말씀합니다. 8절과 12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는 말씀의 명령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요단강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삼킬 듯이 넘실대면서 흐르고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혹시 강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번에 허리케인이 와서 물이 막 넘쳐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날 영상을 보면은 물이 무섭게 밀려드는 그날 모습을 봤어요. 홍수가 났을 때 우리 한국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물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7절과 8절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넘치는 강물을 먼저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에요. 물을 멈춰주신 다음에 자 이제 멈췄으니까 들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을 받고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이 좋게 된 것을 보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뛰어든 것이 아니었고 뛰어들면 좋아질 거라고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확인해보고 아 이게 될 만하구나 라고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들여보고 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듯이 요동치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떡막고 있는 요단강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좀 작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앞이 막혔고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다른 데를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적 좀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자기가 못 보는 것인데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때 기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는 원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을 못 보는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황당한 변명인데 이 변명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이 어려운 명령, 황당한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엄청난 위기상황,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하면서 방법부터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기도 한번 해볼까 하거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 금방 올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놀랍게도 상황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럴 때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칠 때 무엇을 누구를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가 보여져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파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접촉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기 배터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이 충전됐다며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야 가동될 수 있는 기계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다 알려줬다가는 교만할까봐 또는 이해를 못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알고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또 행하고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행한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듣고 행했어요. 한 번에 하나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알려줬어요. 그럼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 또 알려주시면 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건너는 일이 시작됩니다. 200만 명이 되는 백성이 건너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아마 3월과 4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치면 겨울이고 우기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때였어요. 게다가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헬몬산의 눈이 한참 녹아내리는 그때였어요. 갈릴리호수도 가장 많이 불어나고 그 밑으로 요단강도 물이 한참 불어난 그 시기. 그래서 평소 폭이 30m도 안 됐던 요단강이 이때는 1.6km 정도 약 1마일이 더 불어났어요. 수심도 10피트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아주 빨라졌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지금도 우기 때는요 물이 꽤 많고 게다가 지금 시대는 땡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서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이니 오래된 고대사에서 땡 같은 것이 없을 때는 정말로 물이 많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에서 다 밝혀졌던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과 그들이 다 포함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과 짐승까지 다 데리고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의 불가능한 상황, 능력밖에 일이었어요.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엄청난 불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때 기적이 벌어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진짜로 물이 멈춰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무리 엄청난 요단강물이라 하더라도 천지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아느냐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수학 천재가 손을 대면 풀리는 것처럼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데 가장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고백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이게 말이 되나? 할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것은 기적도 아닌 거예요. 우주의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그런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게 이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자연적 현상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읽으면서 에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3세기, 16세기, 19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이틀씩 물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이러한 자연현상이 예 하필 그곳에서 그 시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까? 마른 땅이란 말을 보면은 이것은 아주 바짝 말라버린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연적 현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담그는 그 순간 물이 쫙 갈라지고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제 사람들은 강 한가운데서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거죠. 백성들이 지나갈 때 경이로운 표정으로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난 세기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정해봤어요. 아문센이나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어네스트 세클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실패한 탐험가였습니다.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대륙횡단에 나섰다가 배가 좌초되어 얼음덩이를 타고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간신히 구조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10명의 탐험가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배 이름인 인투런스라는 말처럼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부하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려서 함께 귀환했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얼음산을 넘었을 때 분명히 3명이 넘었는데 이상하게 4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바라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느껴졌대요. 세컨터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불에 던졌을 때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4명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기적이 이 세컨터에도 일어났던 거죠. 지금 내 앞에 놓인 요단강이나 얼음산 같은 장벽이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느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실천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기한적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520 웨스트 제임스 우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지역 272-603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영성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벽 묵상 에스더서 4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부르짖음에서 결단으로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의 말살령이 각 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은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구원의 위기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퍼졌죠.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배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죠. 이때 모르드개가 입은 옷이 베옷이잖아요. 사크라고 합니다. 사크. 베옷을 사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슬플 때, 상이 났을 때,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권리, 자존심,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는 상징이 바로 베옷입니다. 철저한 자기를 비움, 내려놓음의 상징이 바로 베옷이거든요. 3장에서 하만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면 4장에서는 그 오만한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정말 대조적이죠.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업앤다운이 심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전가를 보내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를 만나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 왕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옷을 예비해서 모르드개에게 보내잖아요. 내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 상황을 빨리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모르드개는 그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모르드개의 도전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왕비 안락함의 자리에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나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으로 결단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적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사명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픈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재확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주는 메시지 단어가 있거든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죽음을 뜻했지만 그 결단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존재를 페르시아 왕비라고 하는 일시적인 지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가치로 격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됐죠. 네, 바로 그런 의미의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가 있다, 존귀하게 여겨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그냥 자기 혼자 왕의 왕비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원한 가치로 옮겨져가는 존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야카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사, 피난처로 삼다, 신뢰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궁궐의 보호막, 왕후라고 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나의 하사, 피난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사, 신뢰할 분으로 선택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보호를 의지하고

바뀌는 거라는 것이죠. 안정을 취했는데 더 불안해요. 불안정을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것이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역설입니다. 정반대를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안전장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고 던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왕비의 자리에 두신 이유 혹은 고난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핫사 피난처로 삼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건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도 건강의 문제로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혹시 신분의 불안정함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을 압박하는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 아니면 평안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가정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말의 음모처럼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고통을 이기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안락함을 사크 배옷이라고 했잖아요. 배옷처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핫사 피난처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약하르의 존재, 존귀한 존재, 사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거든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에 두신 이유, 나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6절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왕비의 결단처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위협과 파도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만 살고 지키려는 안락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약할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죽음 같은 두려움에 엄습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 핫사로 삼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0: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여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요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유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해질수록 그 부요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에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제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 때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러한 마약 조직이라든지 범죄 단체 이런 데에 스며들어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언더커버라고 해요. 경찰관이 경찰로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마약범이 되고 경찰관이 조직 폭력배가 돼서 그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루트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더커버예요. 근데 경찰이 마약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침투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 조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행해야 돼요. 마약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자기의 동료인 경찰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아야만이 이 위장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장 침투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마약 조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주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죄 조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료애를. 같이 매일같이 행동하고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동료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그 범죄 조직의 한 명 그 은신처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그 조직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호형 호재로 지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고민에 빠져요. 경찰인데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친해지니까 그 정보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경찰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을 가지게 돼요. 내가 경찰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는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경찰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참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곳에 같이 동네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반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

그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라든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심히 고생스러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에 그이 호수의 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파도가 뒤에서 치는 그 앞에 서시고 백성들은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게 만들어요. 앉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소리가 이 음성을 더 멀리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파도 소리에 그 퍼지는 그 증폭시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에 서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니까 저기 배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배두척 있는 데 가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배 주인에게 어부에게 야, 좀 호숫가로 나아가자.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배 주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호숫가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어떻게 하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건지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실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는 상황, 배도 고픈 상황, 모든 것이 귀찮아서 빨리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대로 가라.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자기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의 경험상 예수님의 요구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일을 실패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내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추구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면 권면하잖아요. 아이, 그거 효과가 없더라. 그 약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행동해야 얻는 거 없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경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상충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0: 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깊은 데 고기를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깊은 데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서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쳐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행했던 베풀어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지금 베풀어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먼저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모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시몬 듣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거 가서 보고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4개월 후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을 해야 됐구나. 이제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멈춰요. 또 그만을 두게 돼요. 온전히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옛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2개월 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쯤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네가 한 가지 정말 결단할 것이 있다. 네 생각, 네 경험, 네 생업 그런 거 다 내려놔라. 내 말, 내가 정말 주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때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볼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 약함, 악함, 자랑,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신문사와 비전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 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힘도 올마이티, 전능하신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컨셉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that's it.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안톨로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 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e of the religion의 그 God,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이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펠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뭐 그냥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로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은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물론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 the God of in the Bible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 신, 아데미우스 신, 또 뭐 다이애나 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제단을 그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알터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 신, 또 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to unknown God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신학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unknown God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 서적과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abstract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티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예. 상상력을 벗어나는 예.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하세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그 기적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예, 1000명 이상의 그 우간다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우리 지저스 힐링 교회가 하는 치유 사역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예.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얘 아프니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이 강단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티 갓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을 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righteous tool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0: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된 거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 씨는 담당자들의 연락은 오지만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자 캐비닛 정치라 비판했고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5: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또 김 후보자 행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두문불출한 건 가족의 건강 사정 때문이었다고 먼저 해명에 나서며 엄호 태세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 특혜성 청탁이 있었던 거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의 가족과 얽힌 사회적 협동조합 혈세 낭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6: 식약처 청탁 논란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간다면 저는 도저히 국민이 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며 용 후보자의 해명과 향후 거취를 지켜보는 등 김 후보자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7: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날선 공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사흘간 두문분출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출근길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휴일에도 잇따라 해명 자료를 내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흘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때 이른바 식약처 청탁 기소유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침묵해왔습니다.
9: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 김 후보자 측은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나흘 만에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휴일에도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잇따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연루된 청탁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검찰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 부탁 자체가 위법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청탁은 있었지만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점도 기소유예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권에서 공개한 양 씨와의 녹취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양 씨의 말에 대답한 부분만 부각했고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 기다려보라고 답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씨, 영장판사와 찍은 셀카 논란 등과 관련해 이들이 만난 시점과 김 후보자 해명이 어긋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청탁 의혹 고발을 여러 건 추가로 접수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경우 기소유예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침묵을 깨는 김 후보자가 의혹을 가라앉힐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민간 시장의 확대로 국가의 돌봄 책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고려했던 표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복무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노리고 고의로 위장 전입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강 후보자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로구청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같은 주소 이전에 따라 지난 2012년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원대에 분양받았고 현재는 17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소지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며 지난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고 본인과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의 직업 특성상 수시로 격오지 순환 근무를 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들을 찾는 한국긴급구호대가 생존자를 발견한 상류터널 쪽에 인력을 더 투입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 파워하우스 근처에서는 정밀 드론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김철희 특파원입니다.
10: 아침 8시도 안 된 이른 시각,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안으로 차량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국 구호대원들이 헬멧 등 장비를 들고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짧은 면담 뒤 이곳 헬기 이착륙장으로 건너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통해 사고 지역으로 이동한 구호대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10명이 하루 전 생존자가 발견된 위어댐 부근 터널로 다시 향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대원이 합류했고 물이 찬 곳에 배까지 띄웠지만 생존자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11: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고 어저께 수습한 시체 한 구를 가져 나왔습니다. 저희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0: 한국인들이 실종된 거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 근처에도 대원들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구호대는 이제 터널 안으로 통하는 또 다른 입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2: 내일은 아마 이쪽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좀 물이 차 있어서 어저께 네팔군이 거기 양수 펌프로 좀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10: 한국 구호대가 최초로 생존자를 발견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자 네팔 측도 깊은 고마움과 함께 든든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13: Very fantastic. We are working as a team, as one team.
10: 구호대는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팔 당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철입니다.
3: 정부가 급한 긴급 구호대의 도보 수색이 제한된 가운데 남동발전 측은 셰르파 등 인력을 40명 이상으로 늘리며 육상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드론과 헬기를 활용해 수색 범위를 강 하류까지 넓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4: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대에서 잠시 목을 축이는 사람들. 연락이 끊긴 우리 기업 직원들을 찾고 있는 네팔 셰르파들의 모습입니다. 남동발전은 이들을 현지에서 섭외했는데 기존 25명이었던 인원이 40명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급파한 긴급 구호대는 네팔 당국 불허로 발전소 메인 캠프 인근 지역 도보 수색이 막힌 상황. 현지인을 중심으로 일대를 살펴온 남동발전 측 육상수색팀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수경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와 사무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를 고루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고지대로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는 상부댐 쪽 산악지대에도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수색견 4마리도 연일 동원해 직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육상보다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숙소 등은 물론 강하류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숨진 사람이 1,300여 명, 실종자는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흙탕물에 휩쓸려 폐허가 된 곳에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복구 재건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15: 흙탕물강이 흐르는 마을, 중장비가 구조물을 들어올립니다. 임시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거대한 흙탕물에 몸통이 휩쓸려간 기존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군 병력이 대거 동원돼 구슬땀을 흘리며 볼트를 조이고 다리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갑니다. 망연자실했던 주민들도 도구를 챙겨 힘을 보탭니다. 앞서 이 마을은 대홍수로 진흙 더미에 모든 게 잠기거나 떠내려가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밤낮 없이 계속되면서 이번 참사 인명 재산 피해 집계는 곳곳에서 늘어만 가는 상황.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참담함 속에서도 재건을 위한 안간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 속에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촛불이 네팔의 수도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6: 남은 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자 어둑하던 거리가 어느새 환해집니다. 여기에 희생자를 기억하는

0: 못하는 이들입니다.
1: 몇 명 실종된 것 같아요. 뭐 몇 명 사망하는지 지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지금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0: 네팔 정부는 현지 날짜로 7일을 국가 애도일로 지정해 홍수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참사 발생 13일이 되는 날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 검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전담기구가 이번 주 출범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동안 지휘부 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3: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대응 논란 등으로 경찰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대행은 취임 직후 공식 석상에서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4: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잔치에 거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실천을 위한 첫 조치로 경찰 조직 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무관급 간부가 단장을 맡습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릴 예정인데 업무 방식부터 지휘체계,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대행은 취임 첫 주말에도 이례적으로 경찰청 간부들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달라지는 절차를 모든 직원과 공유하고 이달 안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지게 될 경찰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수빈입니다.
2: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예인선 TNS 캐처호 전복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김종호 기자입니다.
5: 예인선 TNS 캐처호가 부산 5·6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건 지난 2일 오후입니다. 31명은 배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바로 옆 상선 사다리로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해경이 예인선 침몰 전 선내에서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6명은 유류품조차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없는 이유는 총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 탓이 큽니다. 사고 당시부터 조류와 파도가 강했는데 지난 4일 새벽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겁니다. 초기에는 함정 20여 척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높은 파도를 버틸 수 있는 1000톤급 이상 6척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바람 역시 강해 야간에는 항공기를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 흐름을 예측한 수색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상황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수중 수색 또한 조류와 파도 영향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시 바삐 실종자를 만나고 싶은 가족들은 거친 바다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재 수색 범위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여당 지도부와 정부 측 환송을 받은 뒤 수행단 등과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오는 8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한 뒤 정상회담을 열어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했던 프랑스와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은 뜨거운 청문 전국 속에 열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현안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의

0: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말과 휴일 공개 일정 대신 내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정 비전을 담는 준비 작업에 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조준할 예정인데 여야의 정기국회 힘겨루기는 수요일에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질의 첫날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문제 등을 따지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새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캐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2: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입니다. 애초에 설계입니다.
1: 대정부 질문이 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법사위 중진 의원 등을 배치해 반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3: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탄탄하게 준비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1: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가 실기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와 더불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기현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4: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올리면서 전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한다며 뒤늦게 여론을 간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와 통상 분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지금에서야 이 대통령이 고민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권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살피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향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초강경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작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침해 행위에는 앞으로 더욱 빠르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 민생고를 견뎌내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전선이라며 내부 결속과 자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자연휴양림과 도심 유원지 등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뭇 선선해진 공기를 마시며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휴일 모습 김기수 기자입니다.
5: 발 아래 펼쳐진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흔들거리는 다리를 걸으며 산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부쩍 달라진 공기를 만끽합니다. 이른 가을을 느끼려는 방문객들로 충북 증평 좌구산 휴양림의 출렁다리는 활기를 띄었습니다.
6: 날씨가 너무 또 화창하고 또 시원하네요. 너무 아침이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사서 너무 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5: 선선한 날씨 속 동물원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동물들을 눈앞에서 만난 아이들, 샘솟는 호기심에 눈망울이 빛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모습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연신 휴대전화의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7: 저희가 아기가 동물원에 동물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집도 너무 가까워서 놀러 왔는데 금액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들 산책하는 겸해서 나왔어요.
5: 원판을 던지자 낙하 지점을 향해 순살같이 달려간 강아지가 잽싸게 잡아냅니다. 탁 트인 잔디밭에선 반려견과의 여유로운 산책이 한창입니다. 다 같이 들어간 수영장에선 늦더위를 식히며 색다른 가을맞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8: 저희는 강아지가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매 주말마다 여기 오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잘 놀고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5: 가을이 짙어지는 주말 시민들은 휴양림과 도심 유원지 등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에너지를 얻어갔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9월이 되면서 무더위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바다 수온은 27도 안팎으로 유지돼 해양 레저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비 미착용과 갑작스러운 바다 환경 변화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바람의 힘을 빌려 보드를 타고 물살을 가릅니다. 한순간 몰아치는 돌풍에 몸을 실으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물속에 빠져들기 일쑤지만 오히려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지며 더위의 기세가 꺾였지만 수온은 27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 자료를 보면 남해안 수온은 28도를 웃돌기도 하는데 해양 레저를 만끽하기엔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10: 온도도 딱 좋습니다. 지금 빠지면 이제 진짜 시원하고 이제 즐기기 좋아하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주말마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9: 하지만 이맘때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러운 강풍이나 너울성 파도 같은 위험이 언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해안가나 계곡에는 물놀이 안전요원도 대부분 철수해 구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주말 하루 사이 울진 해안가에선 구명조끼 없이 수영하던 5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인천과 충남 당진에선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안전장비를 잘 갖춘 상태에서 여가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1: 가을철 날씨, 바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기상상황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비상용품들 잘 챙겨야 되고
9: 잇따르는 사고에 해경은 이번 달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과 구조장비를 위험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시운전 과정에서 자동 정지됐던 울산 울주군 세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재가동 이틀 만에 또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후 3시쯤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 응축수를 배수하는 배관에서 새는 것이 확인돼 세울 3호기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발전소 역시 안정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셜 픽처스는 오디세이가 오늘 오후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두 번째로 1,000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외국 작품 가운데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건 2023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3년 8개월 만이고 역대 외화 가운데 10번째 기록입니다. 이렇듯 오디세이가 1,000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한국의 남다른 놀런 사랑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우리 관객들은 왜 유독 놀런 감독 영화에 빠져든 걸까요? 이어서 김승관 기자입니다.
12: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억을 뒤섞은 인셉션, 상대성 이론을 끌어들인 인터스텔라, 3,000년 가까이 된 고전인 오디세이 등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상영 시간에 쉽게 풀어내기 힘든 이야기와 개념을 빼곡히 담아냅니다. 하지만 이 난해함이 놀런 영화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인터스텔라 때는 자연과학 서적이, 이번 오디세이 때는 원작과 그리스 신화 관련 책들이 덩달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관객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스크린 밖으로까지 끌어낸 겁니다.
13: You're going to have your own experience, an individual experience. And when you leave, hopefully it starts conversation. And that's how I enjoy movies. It's...
12: 이야기는 거대한 세계를 펼쳐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한 인간의 지극히 보편적인 감정이 놓여 있다는 점도 놀란 영화의 힘으로 꼽힙니다. 인터스텔라는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부녀의 사랑을, 오디세이는 긴 모험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한 인간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14: The discussions are always so interesting and much like the original poem, depending on where you are in your life, it resonates in different ways for you.
12: 여기에 놀란 영화는 극장에서 그것도 IMAX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의 특별관 문화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디세이는 국내 개봉작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IMAX 관객을 모았고 좋은 좌석을 구하려는 경쟁이 암표 문제로 번질 만큼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14: We're really trying in the way we've made the film to bring the audience on Odysseus's journey. So we want the audience to feel that they're on the deck of the ship with him.
12: 쉽지 않은 영화를 기꺼이 해석하며 즐기는 관객과 극장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고집해온 감독. 그렇게 쌓아온 믿음이 인터스텔라에 이어 오디세이까지 다시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북한이 지난 2월 바꾼 노동당 규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명문화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딸 주혜로의 권력 세습 준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혜는 명실상부한 후계자 위치를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5: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북한 노동당 규약입니다. 헌법보다 앞서는 최고 규범으로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일부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특히 당 총비서의 역할을 구체화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당의 수반은 당비서라는 포괄적인 규정 밑에 주요 회의 소집과 간부 임면, 당 조직 해산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현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듯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6: 미래 권력, 즉 후계자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서 이 최고 지도자의 권능을 상당히 구체화시켜 통치 규범에 반영한 게 아닌가.
15: 새 규약이 염두에 둔 후계자로는 딸 주혜가 우선 거론됩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다정한 부녀샷을 연출하던 주혜는 최근 광복절 참배 등 국가 주요 행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 아버지를 밀착 마크하고 있습니다. 적장자가 아니었기에 2011년 권력 승계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야 했던 김 위원장이 일찌감치 적통인 주혜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며 논란의 여지 없는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7: 김주혜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15: 물론 보수적인 북한 엘리트 집단에서 여성 지도자가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8: 여전히 북한은 군사주의 국가이자 남성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여성이 그런 빨치산 투쟁의 서사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
15: 김정은 일가도 이런 반발을 염두에 두고 지난 4년 동안 주혜를 거듭 노출하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지난 광복절 때 멀리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린 것이 드러나며 비난을 샀는데요. 도쿄대 교수가 다카이치의 이런 원격 참배가 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9: 총리 취임 이후 첫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다카이치 내각 핵심 관료인 고이즈미 방위상 등 강료 4명은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 본인은 사비로 공물만 바치고 신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 我が国は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家として歩みを進め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ため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19: 그런데 그날 야스쿠니 신사에서 5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원격 참배를 한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전몰자 추도식에 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신사 쪽을 바라보며 두 번 절하고 손뼉을 치는 이른바 요배를 했습니다. 몸만 안 갔을 뿐 간단한 묵념이 아닌 일반적인 신사 참배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다카이치 데스야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다카이치의 이런 행동은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과 한국 등 주변국 반발 사이에서 선택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단순 외교 문제를 떠나 일본 헌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베는 과거 전사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 임시 대제 때 일왕 참배 시간에 맞춰 군 주도로 행해지던 의식 중 하나인데 일본 헌법이 정한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는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 등을 점령한 뒤 식민지 국민들에게 일왕이 있는 궁성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하게 하는 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보지 못한 참배 형식이라 총리 관저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도대체 요배가 뭐냐는 질문도 나왔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84년 이후 총리 동정에 요배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익단체는 다카이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요배에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어정쩡한 대응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평생 모은 돈으로 강원도에 있는 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개발은커녕 손 한 번 대지 않더니 오히려 국가에 이 숲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숲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홍성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 노란 몸통에 검은색 긴 꼬리, 야생동물 담비한 쌍이 뛰어놉니다. 들고양이 같지만 머리 위 검은 줄무늬가 뚜렷한 삭부터 계곡과 강을 좋아하는 수달, 귀여운 하늘다람쥐까지 모두 천연기념물이거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인데 강원도 평창 한 사유림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인근 과거 화전민이 밭을 가꾸고 목장까지 운영하던 곳. 하지만 30년 가까이 사람 손길이 닿지 않으며 생태계가 회복됐습니다. 일대 100만 제곱미터 규모 숲을 소유한 사람은 심정진 대표. 울창한 숲에 반해 지난 2019년 평생 모은 수십억 원을 들여 농업법인을 세우고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봤습니다.
21: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많은 생명체들이 인간이 자연에서 누리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 건강한 숲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내린 결정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었습니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을 개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으로 묶는 겁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숲을 이룬 이곳, 최근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축구장 70개가 넘는 거대한 면적인데요. 민간인 산주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요청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민단체인 녹색연합도 힘을 보탰습니다. 숲의 식생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여부를 조사했고 산림청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화답했습니다. 덕분에 오대산 국립공원과 이어지는 산림생태축이 더 넓게 보호받게 됐습니다.
22: 환경단체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의미를 확장하고 국가가 이에 호응을 하면서 구규림 확대, 구규림의 산림보호구역 확대까지 이어졌다는 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산림훼손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한 상황. 민간이 먼저 보전을 선택하고 정부가 응답한 이번 사례가 산림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석입니다.
0: 가수 겸 기타리스트인 가수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가 신경계 기능 저하로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 안타라는 오늘 SNS에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이 씨가 라디오 진행을 잠시 쉬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오후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이 씨는 사전 녹음분을 제외하고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 씨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은 이 씨의 회복 상태를 고려해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있는 아나 크라카타우 화산이 강력하게 분화하며 뿜어낸 화산재가 최대 15,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인근 지역을 덮치면서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6곳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만 항공편 209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며 2만 2천 명의 발이 묶이자 공항 측은 대기 승객들에게 숙식과 이동수단을 긴급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터널은 공간이 좁아 소방차 같은 큰 차량은 그 안에서 앞뒤로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뒤 양쪽으로 운전이 가능한 소방차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1: 고속도로 터널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터널 안으로 진입합니다. 불이 난 차량으로 담아온 물을 뿜어냅니다. 불을 끈 소방대원들은 소방차 뒤편에 마련된 운전석에서 왔던 길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차량 앞뒤에 운전석이 있는 양반향 소방차의 훈련 모습입니다. 앞쪽 운전석을 사용하기 어려워도 뒤쪽 운전석에서 운전할 수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현장 접근과 철수도 가능합니다.
3: 기존 차량보다 터널 내부에서 이동과 현장 이탈이 훨씬 신속해졌고 대원의 안전성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양반향 소방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 도입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장애물 감지 장비를 갖춰 짙은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안전한 진입을 돕습니다. 또 산소통을 탑재해 유해가스 때문에 터널 안에 산소가 부족해져도 30분 동안 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산소 공급도 희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방향 소방차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도 되고 하니까 이 터널 화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양반향 소방차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내일은 15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사이 기운이 내려가면서 이슬이 맺힌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절기답게 내일은 온화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 영향으로 내륙에서는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문제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까지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항공기 운항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이 19도, 대구 18도, 부산은 2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9도, 창원 30도, 울산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가을에 한층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 씨는 담당자들의 연락은 오지만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자 캐비닛 정치라 비판했고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25: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또 김 후보자 행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두문불출한 건 가족의 건강 사정 때문이었다고 먼저 해명에 나서며 엄호 태세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 특혜성 청탁이 있었던 거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의 가족과 얽힌 사회적 협동조합 혈세 낭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6: 식약처 청탁 논란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간다면 저는 도저히 국민이 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며 용 후보자의 해명과 향후 거취를 지켜보는 등 김 후보자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5: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날선 공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3: 이런 가운데 사흘간 두문불출했던 김승원 후보자가 내일 출근길에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휴일에도 잇따라 해명 자료를 내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흘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때 이른바 식약처 청탁 기소유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침묵해왔습니다.
7: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김 후보자 측은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나흘 만에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휴일에도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잇따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연루된 청탁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검찰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 부탁 자체가 위법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청탁은 있었지만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점도 기소유예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권에서 공개한 양 씨와의 녹취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양 씨의 말에 대답한 부분만 부각했고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 기다려보라고 답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씨, 영장판사와 찍은 셀카 논란 등과 관련해 이들이 만난 시점과 김 후보자 해명이 어긋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청탁 의혹 고발을 여러 건 추가로 접수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경우 기소유예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침묵을 깨는 김 후보자가 의혹을 가라앉힐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3: 이번 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현안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0: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말과 휴일 공개 일정 대신 내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정 비전을 담는 준비 작업에 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조준할 예정인데 여야의 정기국회 힘겨루기는 수요일에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질의 첫날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문제 등을 따지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새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캐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8: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입니다. 애초에 설계입니다.
0: 대정부 질문이 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법사위 중진 의원 등을 배치해 반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9: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탄탄하게 준비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10: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가 실기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와 더불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기현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0: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올리면서 전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3: 성큼 다가온 가을, 자연휴양림과 도심 유원지 등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선선해진 공기를 마시며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휴일 모습 김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발 아래 펼쳐진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흔들거리는 다리를 걸으며 산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부쩍 달라진 공기를 만끽합니다. 이른 가을을 느끼려는 방문객들로 충북 증평 좌구산 휴양림의 출렁다리는 활기를 띄었습니다.
12: 날씨가 너무 또 활짝 또 시원하네요. 너무 아침이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사서 너무 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11: 선선한 날씨 속 동물원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동물들을 눈앞에서 만난 아이들, 샘솟는 호기심에 눈망울이 빛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모습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연신 휴대전화의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13: 저희가 아기가 동물원에 동물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집도 너무 가까워서 놀러 왔는데 금액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들 산책하는 겸해서 나왔어요.
11: 원판을 던지자 낙하 지점을 향해 순살같이 달려간 강아지가 잽싸게 잡아냅니다. 탁 트인 잔디밭에선 반려견과의 여유로운 산책이 한창입니다. 다 같이 들어간 수영장에선 늦더위를 식히며 색다른 가을맞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14: 저희는 강아지가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매 주말마다 여기 오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잘 놀고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11: 가을이 짙어지는 주말 시민들은 휴양림과 도심 유원지 등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에너지를 얻어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23: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뒤 침몰한 예인선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가로 31km, 세로 63km를 수색 구역으로 정하고 해상 수색에 1000톤급 이상 함선 6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도 함선 6척이 수색 구역에 그대로 투입되고 군 열상 감시 장비 10대와 해경 등 60여 명이 해안과 연안을 계속 수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선착장에서 차량이 갯벌로 추락해 낚시하러 갔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산불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6: 선착장 갯벌에 추락한 차량 옆에서 구급대원과 해경이 들것으로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함께 낚시하러 온 70대 아버지의 자동차가 갯벌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해경은 차량이 선착장 4m 아래 갯벌에 추락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도로에서는 1톤 화물차가 2m 아래 도랑으로 떨어져 7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주 무안에서는 대나무 밭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어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남 광주 북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입원 환자 등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벽걸이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반쯤에는 전북 정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과 창고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불이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대암이동 다세대주택 4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3: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는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첨단 분야 협력과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위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합니다.
17: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상 영화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컨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5: 8일부터 이틀 동안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한 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인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관련 다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8: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15: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SNS를 통해 네팔 참사 실종자 수색 상황을 현지에서도 계속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을 위한 외교적 소임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3: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한다며 뒤늦게 여론을 간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와 통상 분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지금에서야 이 대통령이 고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권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살피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팔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어제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홍수 발생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남성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네팔 카투만두에서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을 출발합니다. 수심을 예측 못할 물웅덩이에 둥둥 뜬 장애물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225m를 나아간 구호대는 마침내 구조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20: 아, 오케이. 생존자.
19: 먼저 한국 구호대라고 밝히고 생존자 국적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있는지도 묻습니다.
20: 코리아. Where are you from? 네팔? 네팔?
19: 고립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간 고립됐는데도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구호대는 터널 내부 옆으로 넘어진 레미콘 차량 뒤에서 신원 확인이 아직 안 된 시신 한 구도 수습했습니다.
20: 빨리.
21: 아, 여기까지.
19: 네팔 현지 언론은 네팔군과 우리 구호대가 함께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조된 중국인은 이곳 카트만두의 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 상황은 열악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3: 이렇게 네팔 대홍수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현지 시간 5일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구조한 생존자로부터 주변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그러나 이 사람의 생사는 알 수 없다고 구호대에 말했습니다. 구호대는 이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이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추가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팔 당국이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지상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직접 네팔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인 수색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긴급구호대가 선발대에 해당하는 신속대응팀에 합류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은 활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구호대의 도보 이동을 통한 육상 정밀 수색은 이틀째 중단 상태입니다. 너무 위험하다며 네팔 당국이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기나 드론만으로 공중에서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우리 국민 연락 두절자의 발견 가능성을 저희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네팔 당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팔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네팔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인 수색 작업에 대한 네팔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상 수색을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우리 정부도 고민이 큽니다. 현지 산악 지형이 V자 협곡이어서 네팔 측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 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맨 앞부분을 보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미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선교적 삶이다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이 선교 이야기는 반드시 이 단어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단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만약에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이 무너져버렸다, 이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데 하나님과는 껄끄러운 가정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는 너무 재미있고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교인들과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얘기는 흥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 같이 앉아 있어도 신앙의 연조나 직분에 상관없이 아직도 선교가 필요한 개척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척지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가? 이 질문을 오늘의 결론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도 그곳 원주민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켓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내 가족이 이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 화평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화평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다 맡겨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봐주신다. 내가 사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소개하게 돼요. 먹어보니까 그게 너무 나에게 좋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만난 주님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내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인생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근심과 염려의 짐을 안고 교회 바닥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도 다 경험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얘기일 것입니다. 사느라고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잠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민은 왜 와가지고 저렇게 파닥을 키고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는 너무 캄캄했어요. 꽁꽁 갇혀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와 집사람이 결정한 게 있어요. 차피라고 사는 거 교회 나가자. 저녁마다 그냥 교회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제가 옮겨져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하나님이 경험시킨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에이 또 당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 맡기세요. 맡기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다. 두 번째, 성도는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집으로 가자. 선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오늘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통치도 있고 주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권을 향해서 가요. 그 통치의 자리를 향해서 가요. 그 명예의 자리를 향해서 가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얻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유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돌아갈 집인 거예요. 다른 곳은 돌아갈 집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똑같이 다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명예 떨어집니다. 대통령의 자리 올라가면 다들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 주권들이나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는 평안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자꾸 집으로 가자요. 근데 무슨 집을 얘기한 것입니까? 바로 이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로 가는 곳, 바로 그 집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선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아니라 좋은 호텔 스위트룸으로 안내를 해줘요. 크루즈 여객선으로 안내를 해줘요. 빅베어 호수가에 있는 별장으로 안내해줘요. 바쁜 이 민생활 속에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르쳐줘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아버지 집,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집을 알려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크루즈를 알려줘요. 이렇게 좋다고. 세상의 종교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선교는 진짜 아버지 집, 세상에서 다 망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 앉아서 돼지가 먹는 거 쥐엄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던 탕자, 그 탕자가 이제는 더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 하인처럼 먹는 건 잘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렸던 이 탕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침에 아버지는 그날도 동네 어귀에 나가서 먼 길 저 곳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터벅터벅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희미한 모습 보고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버지 나 냄새가 나요.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네 아버지야. 신발을 신겨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아버지지. 그곳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선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연결된 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부터 누리고 올라서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 중에 포함된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낮아지는 곳이, 다 엎드리는 곳이, 다 섬기는 곳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낮아지는 곳이, 그리고 섬기는 거야. 약속된 사랑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의 마인드를 가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삶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그 장소, 사망. 사망을 통과해야 그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후 문제를 선교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드려야 되는, 노후 문제는 알아서들 하세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에게 사후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선교는 의료, 교육,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의 발전을 도와줍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살려냈어요. 교육재단, 그래서 미션스쿨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선교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지 가서 미용을 해주든 한의사로 이 병을 고쳐주든 아주 무엇을 하든지 선교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해결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진짜 선교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1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오세요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계단 아니에요? 오늘 선교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후 문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후는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시어머니도 모르는데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는데 정말 천국이 있나? 그리고 먼저 간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 아 천국 가면 얼굴 본다고 그랬지 돌아가신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 지금 나를 보고 응원해주고 계실 거야 그러나 정말 지금 돌아가신 분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나? 근데 성경은요 죽으면 잠잔다고 그랬는데 자고 있는 분이 어떻게 나를 보나? 성경은 의문투성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확실한 믿음들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저를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단어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매장을 하면 흙이 됩니다. 화장을 하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흙이 되는 거죠. 다를 바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 분리됩니다. 육은 흙으로 영은 하늘로.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된다면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누구나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흙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도 그 단어로 우리 한글도 번역이 됐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국에서 죽으면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죽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신학적으로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옮겨진다. 이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성경은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여러 곳에 있어요. 아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바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이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난다. 헬라적인 사고방식 안에 어떤 뭐가 그래도 있어야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화장을 하게 되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 한 줌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활할 때 내 육신을 새로운 걸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똑같은 육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 혹은 영생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두니까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곁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았을 때의 기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육신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영으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순간 이동으로 옮겨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이 강도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를 사함받았을지라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죽은 후에 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은 성도에게 그래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사후에 안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새로운 어떤 부활체 영생체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사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또 아니면 가까운 분들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떤 분은 괜히 남의 걱정 많이 하더라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던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그분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붙잡을 줄이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술이나 처마시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 그래 지옥 갔으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세요. 해를 끼쳤던 힘들게 했던 그런 가족들일지라도 고린도전서는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 복음을 받은 내가 부활한다는 나의 부활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7절까지 길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다. 계속 설명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58절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몰라요. 성경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전체 스토리 안에서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선교적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주제가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적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 맡겨버리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으로 올 자가 하늘나라를 누릴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나라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어딥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예배자의 길, 전도자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버지 집에 다 도착해서 파티를 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도민들이 직접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이 공개됐고요. 또 최근에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마주한 제주의 여러 현안들, 위성곤 제주도지사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2: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처음 만나는 곳 제주로 이끌고 있는 제주도지사 위성곤입니다. 제주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방문과 여행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2: 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60일 정도 지났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이 누리집에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예. 네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3: 이제 100일 동안에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100일 동안에 도민들께 체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00일 이내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지정했고요. 또 그 지정된 결과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민선 9기가 힘 있게 출발하고 있구나, 또 제주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건데, 그 공약 추진 뭐 이행률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3: 예, 그렇죠.
2: 지금은 전체 추진률이 한 23% 정도 맞나요?
3: 예, 예. 예.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요.
2: 그렇죠.
3: 최근에 이제 이 과제들을 확정지었고, 분야별로 보면 경제나 1차 산업인 경우는 38%, 문화관광인 경우는 23%, 좀 추진률이 이제 복지안전은 33%, 좀 추진률이 낮은 거는 건설교통 분야가 13%인데요. 그 건설교통 분야가 낮은 이유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입찰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2: 아, 분야별로 추진률을 볼 수 있고 또 전체 네. 공약 이행 추진률도 함께 볼 수 있고.
3: 예.
2: 아, 그렇군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도민들이 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면 일하시는
3: 예.
2: 분들은 정말 긴장되시겠어요.
3: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점검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이제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죠. 또 피곤한 일이고.
2: 네.
3: 그렇지만 이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경제, 1차 산업부터 문화, 관광, 기후, 혁신, 보건, 복지, 안전까지 모두 6개 분야, 50개 과제에 선정하셨는데 이것 중에 도민 일상을 가장 먼저 좀 변화시켜야 하는 좀 대표적인 과제 어떤 것들로 보고 계세요?
3: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금리 대안 대출을 하고 위기업종 특별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농어민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비료 판매 이제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경영비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제주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뭐 어떤 경우는 두 배에서 어떤 경우는 20배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네. 이 상황판을 보면은요. 이렇게 과제 추진 뭐 이행률이라든가 여부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 책임, 목표, 도민 체감 지표 예산 집행 상황까지 함께 공개가 되고 있네요.
3: 예.
2: 이것도 그만큼 뭐 구체적인 숫자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책임 100일 됐을 때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좀 평가를 하시게 될까요?
3: 예, 100일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핵심적 가치는 저희들은 이제 도민 먼저라는 맥락에서 도달률이겠죠. 결국은 100%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도달률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민들께 체감이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이것이 100일 실행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100일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도달률 100% 지금 목표로 잡으시는 거예요?
3: 그렇죠. 그 도달률 100%를 이제 잡고 있는데 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춰지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100일 안에 우리가 달성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예.
3: 그런 사업들로 좀 사업을 모았습니다.
2: 네네. 네. 이제 한 한 30여일, 40일 가까이 남았는데
3: 예,
2: 좀 바쁘게 뛰어셔야 되겠어요.
3: 예, 바빠야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뭐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2: 네.
3: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제주 만들기 해서 실내 친환경 놀이터 조성 사업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률이 한 50% 정도 돼요. 구체적 사업은 이제 서귀포시의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몇 가지 좀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된 거는 이제 그 관련 사업이 이제 발주가 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정말 네. 전 분야 취임 100일 그때 봤을 때 100% 목표 달성하시기를 저도 좀 응원해드리고 싶고 앞서 제가 이제 여쭤볼 때 경제 1차 산업 분야부터 해서 쭉 뭐 6개 분야 50개 과제 선정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개 예. 분야 96개 과제네요.
3: 예. 예, 96개 과제입니다. 예. 6개 분야.
2: 그렇습니다.
3: 경제 1차 산업, 기후혁신, 보건복지 안전, 자치행정, 건설교통, 문화관광 이렇게 6개 분야고요. 6개 분야에 96개의 이제 그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2: 네, 제주도민분들도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될까요? 도 홈페이지에?
3: 예, 예 도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편에 빨간 이제 분홍색으로 해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 100일 실행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네, 제주도민분들도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 도민분들의 의견도 뭐 쓰거나 그러실 수 있는 난이 준비되어 있나요?
3: 의견을 개진하는 난은 여기는 없고요. 도민에게 바란다 이제 개진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주셨으니까
2: 네.
3: 저희도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도민들 네.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2: 네, 그렇죠, 그렇죠.
3: 원래 이제 그럴 목적으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2: 맞습니다.
3: 결국은 저희들의 이야기보다 도민들의 이야기가 먼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민분들이 거기에 이제 의견도 쓰시겠지만 아마도 네. 응원의 그런 글들도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3: 아 고맙습니다.
2: 예. 제주도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도지사님과 이야기 나눌 부분은 좀 무거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도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치안 문제가 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는 특히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3: 네.
2: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3: 예, 그 저희 제주는 그 여행을 그 편안히 올 만큼 안전하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련의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 제주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는 2007년부터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안전도시에 가입해서 국가로서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2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았던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가 모두 그 이번 사건으로 그 제주 전체가 위험한 것으로 그 인식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관광객과 도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도정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범죄율과 관련되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주는 66만이 거주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포함하면 생활인구가 한 82만 명 정도 되고요. 범죄율도 특별히 뭐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에서 벗어난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성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통계가 인용되어져서 마치 제주가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가 그 그동안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꾸준히 안전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말씀을 드리고 그 제주가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 근데 도지사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함께 다니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안전 확보의 책임을 행정이 아니라 개인한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해서 당시 그 말씀하신 내용의 좀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예, 그 당시 이제 인터뷰한 말에 이제 앞뒤 맥락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 저 문구만 이제 특별히 부각돼서 생긴 오해인데. 제주는 이제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고 인구는 66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번화 지역 이에 해안가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중산간 등 인적이 드문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을 갈 때 함께 가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 수칙이 있는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는 것이 이제 그런 지역을 다닐 때는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안전 수칙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제 그 제주 전역을 혼자서도 안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올레인 경우는 1인 여행객에게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더욱더 여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도록 안심정보, 안전정보도 제공하고 또 신고 대응 체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안전수칙 차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제주도는요, 그 어느 곳보다 이제 둘레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우려가 컸던 것 같고 실제로 온라인 중심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떠돌고 막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이고 사실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요즘에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주를 이제 찾으시려다가 조금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던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혹시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소상공인 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3: 예. 전체적으로 뭐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숫자로 줄진 않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제주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치안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여타의 다른 곳보다 더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그 앞으로 이제 제주가 더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여행객을 보호하는 서비스들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뭐 제주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 있죠.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해안가라든가 해안가에 가면 해안의 특성을 이해 못해서 뭐 실족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안류에 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라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국제 안전도시로서 계속 그 안전 기준을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2: 사실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지사가 지휘하는 제주 자치 경찰단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느끼실 수 있고 확실히 그 안전이 확보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3: 예. 그 이제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수색하고 그걸 수사하는 업무는 국가 경찰의 업무입니다. 이제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지휘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법에서도 국가경찰로 위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자치경찰이 그것을 실수한 것처럼 자꾸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의 민생현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장 대응체계라든가 유관기관의 대응체계 그리고 관광객 안전 그리고 선제적 예방체계 AI 기반 스마트 안심망 이제 CCTV를 영상 기록물을 30일을 60일을 확대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마다 지역의 이제 주민자치 경찰대라든가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등이 있는데 그런 이제 시민사회들과 함께 안전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제주만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실종신고 접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지만 그런 이제 사전 예방 작업 그리고 그런 신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지사님 최근에 CCTV 관제센터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3: 예. 예,
2: 가서 뭔가 더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챙기신 게 있을까요?
3: 예, 그 이제 CCTV 이제 현실적으로 CCTV를 AI 기능을 탑재해서 움직임을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은 55%인데 거의 75%로 확장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 보존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뭐 공직자 모두와 제주도민 모두가 이 안전 문제에 좀 더 민감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월간 정책 회의를 제주 안전 대책 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예. 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쭉 짚어봤잖아요. 경제, 관광, 복지 정말 여러 현안과 여러 과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데 특히 이번 치안 문제를 통해서 안전이 그 무엇보다 제주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분들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제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는 그 제주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을 안전을 위해서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높여나가고 안전분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됐는데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도민 모두가 함께 관광객과 여행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쉬고 그리고 그 힐링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마음의 충전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 와주십시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예, 지금까지 위성곤 제주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4: 네, 밤사이 미국장 어떤 신호를 남겼을까요? 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떤 전략과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경제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앞서도 일본 국채금리 올리라고 미국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이런 얘기까지 잘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말씀해 주시죠.
5: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S&P가 0.7%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가 0.8%, 나스닥은 1%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주 그리고 제약주가 상승을 했고 애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은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4: 예.
5: 반면에 이제 기술주 또 반도체 이쪽은 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기술주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뭐 크게는 뭐 유가 국채 금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가장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5: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올라서 $90를 넘어섰고요.
4: 네.
5: 브렌트 같은 경우는 $9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됐던 미국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16년 같은 4.8%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좀 크게 컸고요. 또 우리랑 이제 관련이 높은 반도체 지수도 2.1%,
4: 네.
5: DRAM ETF 3.2% 하락을 했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희가 또 금리랑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4: 네.
5: 오라클 같은 경우는 5.2% 하락을 했고. 위브나 이제 네오클라우드 업체도 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 예.
5: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4: 예, 유가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국채나 장기 채권 금리 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악영향이 있을 텐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거시적인 얘기부터 볼게요. 정유사 불러서 압박하고 줄여라.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위다라는 말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대쪽에서는 또 이란 때리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빨간 불도 파란 불도 아니고 보라색 불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위협, 불확실성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5: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은 모순된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유사들한테는 유가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란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긴장 고조가 되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4: 네.
5: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래도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근데 정말 이제 지금 오락가락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게 또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4: 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러면 정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가장 안 좋은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오늘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전쟁 상황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금리 인상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확률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으로 돌아설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5: 네, 그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뭐 좋은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제4의 생산성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의 금융 상황은 긴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을 어떤 염두에 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잭슨홀 전에는 그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40%가 됐었는데 연설이 끝나고 이게 57%로 올랐고요.
4: 예.
5: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68%까지. 그래서 정말 9월 16일 날 있어요. FOMC에서 근데 어떤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특별한 찬양 집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FIA Worship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FIA Worship의 FIA는 Faith in Action,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FIA Worship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번 찬양 집회도 단순히 찬양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찬양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LA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리는 FIA Worship 찬양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요즘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권해드립니다. FIA Worship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Faith in Action,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LA 주님의 영광교회 FIA Worship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2: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1: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2: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1: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시작.
2: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1: 아멘.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2: 준비.
1: 무슨 준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2: 아멘.
1: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2: 생각하지
1: 않은 때에 절지에 오시는 것.
2: 아멘.
1: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나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근데 오셔도 만나는데 가도 만나.
2: 아멘.
1: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만나고 우리가 가도 만나는데 언제 가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오시면 만나고 가면 만나요.
2: 아멘.
1: 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시고 우리 생각지도 못할 때에 가는 거예요.
2: 아멘.
1: 만날 준비하는 게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다 같이 때를 따라
2: 양식을
1: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준비하는 거래요.
2: 아멘.
1: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뭘까? 아침에는 아침 주고 점심에는 점심 주고 저녁에는 저녁 주고 이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린 죄인인데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영적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2: 아멘.
1: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은 뭘 잘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뭘 잘 몰라. 이런 사람에게는 젖을 주고 이유식을 먹고 먹이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먹고 소화를 해요. 어려운 음식을 주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거기 맞춰서 영적 양식을 주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그런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 어른은 거기 맞춰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그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46절 시작.
2: 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1: 이제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다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가르치고 또 성숙한 사람들도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복이래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게 복인데 이 사람은 왜 복이냐?

0: 주인이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이 33평짜리 아파트에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르답니다.
1: 다르답니다.
0: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달라. 일한 공력 따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다 금메달 줘. 그런 게 어딨어. 1등 해야지 금메달 주는 거예요. 꼴등은 안 줘. 근데 올림픽 나가는 게 어디야. 그게 대단한 건데 하여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은 일한 공력 따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일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1: 아멘.
0: 어떤 사람은 한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섯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열 거울을 다스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고 하늘나라의 집이 다르고 하늘나라의 권세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하늘나라는 다 다르답니다.
1: 하늘나라는 다 다르답니다.
0: 무조건 똑같이 평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달라요.
1: 아멘.
0: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 다 모든 거를 맡겨주신대요.
1: 아멘.
0: 상급이 있고 더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다 다르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4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1: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0: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영적 양식을 나누어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은 거기 맞춰서 돌봐주고 또 성숙한 사람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반대가 악한 종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 반대로 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람은 하나님 뜻 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오시긴 못 오셔. 오신다 그러고 2000년 됐어. 무슨 오시기는 어이가 오실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뭐 평균 나이보다 아직 20년 남았다. 이러고 이제 평균 나이 계산해가지고 아직 살, 난 그리고 내가 보니까 건강해. 우리 집안은 오래 살아서 내가 평균 나이보다 10년은 더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평균 나이대로 살아요? 잘 몰라요. 평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갈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1: 아멘.
0: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 주인이 예수님 늦게 오시겠지? 아니면 나는 뭐 금방 갈 것 같지가 않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 금방 갈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안 갈 것 같아. 예수님 천천히 오실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동무들을 때린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말을 해. 되는 대로 행동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시험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가. 나 저 꼴보기 싫어서 안 가. 나한테 말을 막 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그 막 사람들을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술 친구들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날,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우리가 가도 만나요. 다 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1: 예수님이 오셔도
0: 내가
1: 만나고
0: 가도 만나고
1: 내가 가도 만나고
0: 졸지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어미 때리고 예수님이 때리신대요. 예수님이 때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리신대. 근데 영어로 보면 더 끔찍해요. 밑에서 둘째 줄 중간에 보면 He will cut him to pieces. 쪼개버리신대. 그 끔찍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교회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너는 너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영혼을 망겼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네가 망겼어. 그래가지고 엄하게 때리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도 천국을 안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지옥인데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미치고 환장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치는 거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충성된 종은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권세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1: 아멘.
0: 악한 종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게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해요. 나도 솔직히 술은 먹는데나 예수님 믿는데, 맥주는 내가 가끔 마시지만 나 예수님 믿는데 나도 지옥 가나? 오잉? 여기 술 취들과 술 마시고 오잉?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해.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지옥 가나?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나?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추가 설명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예요. 시작.
1: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0: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상급받고 칭찬받고 권세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고 천국 들어갈 그때에, 심판받을 그때에, 악한 자들은 지옥 가는 그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대요.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열이야. 그딴 결혼식이 어딨어? 그런 거 봤어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나는 못 봤어요. 그런 결혼식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 숫자예요. 모든 성도를 다 얘기하는 것,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다섯 사람은 미련하고 다섯 사람은 슬기로웠다는 얘기는 지혜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져서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왜냐하면은 그 등에, 옛날 등은 그렇게 막 등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그릇이에요. 옛날엔 그게 조그매서 거기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게 좀 켜면 조금 있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그릇에서 기름을 자꾸 부어야 계속 타는 거예요. 등은 불이 들어와야 등이지 불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오늘날로 바꿔서 전화기가 배터리가 충전돼야지 전화기지, 배터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배터리 죽으면 아, 똑같아. 등은 다시
1: 등은
0: 기름이 있어야 한다.
1: 기름이 있어야 한다.
0: 등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름이 그래야지 아, 불을 붙여야 불이 나야 그게 기름이지 아, 불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름이. 우리도 똑같아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만날 준비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10명의 처녀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1: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0: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면서 잤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 말이야. 그 이제 뭐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졸고 자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그 시간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8절 시작.
1: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0: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얼마 안 되니까 등불이 꺼져가는데 다른 엑스트라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가져온 사람에게 야 기름 좀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어. 그래 같이 쓰자. 아, 그래 되잖아요. 안 줘. 너 줬다가 나도 부족해. 나 안 줘. 안 준다는 거예요. 야박하게. 가서 쓸 거 사. 사면 되잖아. 왜 우리 보고 달라고 그래? 안 줘. 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때요 치마 붙잡고 갈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어디 치마 붙잡고 어딜 가. 그렇게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기 상담하는데 목사님 제 친구가 목사입니다. So what? 근데 친구가 목사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요? 엄마가 권사면 뭐해? 내가 믿어야지. 아무 아멘.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1: 아멘.
0: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기도해. 그럼 성령충만 받을 수 있어. 달라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야 여기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 친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나누어 줄 수가 없어. 너네 건 너네가 사. 이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쓸 걸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1: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0: 사러 갔어요. 사러 갈 때 야 가긴 어딜 가냐 우리 못 가 좀 줘. 그렇게 안 했어요. 사러 갈 수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를 알았어.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를 알았어. 그러니까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문 닫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섭섭한 소리예요. 난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나 신랑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럼 나는 성령 받았나?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나는 성령 받은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좀 긴가민가 해요. 나 성령 받았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더해 주세요. 그 얘기까지 다 들어야지 얘기가 종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1: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0: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네가 언제 갈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연결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언젠가 다시 오시는 거죠. 타국 가실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누구 소유라고요? 자기 소유. 어떤 사람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기셨는데 나 같이 재능대로.
1: 재능대로.
0: 재능대로.
1: 재능대로.
0: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은 금 다섯 달란트. 뭐 재능이 일반적인 사람은 두 달란트. 재능이 좀 없는 사람은 한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6천 데나리온은 20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천 불 받는다 그러면 20년이면 이게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습게 보는 사람은 내가 그거 필요하니까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다. 아주 재능대로.
1: 재능대로.
0: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재능대로 그냥 주신 거예요.
1: 아멘.
0: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그냥 맡긴 거예요.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1: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0: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대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대요. 이건 장사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하면 내가 투자한 게 500만 불이면 딱 500만 불 봅니까? 장사 안 해봤어요? 내가 투자한 대로 버는 게 아니에요. 200만 불 투자하면 200만 불 딱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한 거하고 상관없이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건데 이 장사는 희한하게 한 대로 그대로 남은 거예요. 투자한 대로. 그냥 투자한 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냥 투자한 대로 다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대.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잘 숨겨놨대. 한참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해요. 저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 아멘.
0: 다섯 달란트는 500만 불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 할렐루야.
2: 아멘.
0: 500만 불이 적은 돈이래. 와,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500만 불이 적은 돈이래. 할렐루야. 적은 일이래. 적은 일. 천국 가면 그게 뭐예요? 끈값이야. 아, 여기서는 큰 건데 그냥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너에게 맡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 저도 두 달란트 남겼는데요. 아, 그랬더니 동일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 같이 잘하였도다.
1: 잘하였도다.
0: 착하고,
1: 착하고
0: 충성된 종아.
1: 충성된 종아.
0: 내가 적은 일에
1: 적은 일에
0: 충성하였음에
1: 충성하였음에
0: 내가 많은 것을
1: 많은 것을
0: 내게 맡기리니
1: 내게 맡기리니
0: 내 주인의
1: 즐거움에
0: 참여할지어다.
1: 참여할지어다.
0: 아멘.
1: 아멘.
0: 다 이 칭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문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 같이 읽죠. 시작.
1: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0: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영어로 보니까 hard man,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고도 거두고, 해친다는 말은 씨앗을 뿌릴 때는 해쳐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씨앗은 이렇게 해쳐서 뿌리는데 해쳐서 뿌리지 않고서 모으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조금 주고 많이 거둬가려고 하는 인색한 분. 나는 당신을 인색한 분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장사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이건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봐라, 여기 그대로 다 있다. 여기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당신 것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26절 시작.
1: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0: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 거고 너는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다. 너는 게으르다.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다 죄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해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랑 원금을 같이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보관만 한 게 문제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쉽게 얘기 없게요. 사람들이 밖에서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나는 집에 음식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 밑에 있는 음식은 쥐들이 먹고 썩어서 나가 버리고 그런데도 가득 쌓여 있는데 음식을 안 나눠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음식만 나눠주면 살 수 있는데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데 나는 썩어지는데도 안 나눠주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우리 집에 코로나 약이 있어요. 코로나 약이 있어 이것만 먹으면 사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내가 그 약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 안 나눠주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28절 시작.
1: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0: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용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이유가 뭐냐? 없는 사람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여기는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을 안 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냐?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네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재능이 있잖아. 재능 가지고 봉사를 하나도 안 해. 시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물질 맡겨주셨는데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도 한 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받은 재능을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령 충만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 아멘.
0: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령 충만해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 아멘.
0: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1: 아멘.
0: 영적인 양식이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왜? 지옥 가는데, 영원히 지옥에 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도 하고 예수님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어린아이는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 양적 양식을 주고, 성숙한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주님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아이를, 어린 양을 좀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좀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는 다 받은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재능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율동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도 주셨어요. 우리 그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1: 아멘.
0: 재능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간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를 주셨는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언제 갈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1: 아멘.
0: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99까지만 살지 뭐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그냥 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야.
1: 아멘.
0: 그게 뭐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1: 아멘.
0: 재능도. 나는 뭐 이런 재능은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난 이런 거나 받지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1: 아멘.
0: 내가 이름은 신승훈이지만 노래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재능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 아멘.
0: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1: 아멘.
0: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 아멘.
0: 아멘. 그런데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혀 사용을 안 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저 사람 율동을 되게 잘하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할렐루야.
1: 아멘.
0: 저 사람은 잘 가르치네. 야, 잘 가르치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1: 아멘.
0: 아멘.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1: 아멘.
0: 하나님이 다른 재능을 다른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 받은 시간, 받은 물질을 충성되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용하는 거예요.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 아멘.
0: 보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1: 아멘.
0: 칭찬 받고,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한 거울 다스리고 열 거울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특별한 찬양 집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FIA Worship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FIA Worship의 FIA는 Faith in Action,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FIA Worship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번 찬양 집회도 단순히 찬양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찬양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LA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리는 Fear Worship 찬양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요즘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권해드립니다. Fear Worship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Faith in Action,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LA 주님의 영광교회 Fear Worship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으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뤄두었던 안부 전화 한 통, 고마웠던 사람에게 전하는 짧은 인사처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에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반가운 만남과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9월의 첫 소망의 시간,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어서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주혜미님이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어떤 만남과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0: 그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망소사이어티를 창립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남편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립 예배는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호기심을 달래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PPT 영상 준비에 차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허연 빛이 단상 위에 걸린 화면 위를 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며 컴퓨터를 만지는 30여 분이 흘러갈 동안 참석자들은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이 청중들을 위해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요나 간단한 노래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위하여 준비하리라. 홀로 가는 여행 위해 준비된 이별 맞으리. 남기고 가는 사랑 우리 해야 할 소명. 사랑 나눔 소망 소사이어티. 아름다운 삶 위하여 기도하리라. 준비된 이별 맞으며 위로를 서로 나누리. 그리던 주님 뵐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주님 뜻 가꾸는 소망의 동산.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아노를 두드리며 가사에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삶 위하여라는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밤에 저는 남편을 보낸 사별의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제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중 남기고 가는 사랑은 시신이나 장기 기증을 의미했습니다. 재능 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를 생각했고 준비된 이별 맞으며 위로를 서로 나누리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준비된 이별을 맞으며 가족이 서로 위로를 나누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소망의 동산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사별 가족들이 들으며 밀려오는 그리움을 달래고 회복을 위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어디에서 그런 착상이 생겼고 어디에서 그런 선율과 가사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밤새워가며 고치고 또 고치는 산소뜻한 열정이 쏟아져 나왔는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한 작업은 새벽 4시를 가리킬 때에야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악보를 들고 소망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낯선 방문객도 놀라운데 들고 온 노래는 더욱 뜻밖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며 부르는 제 노래를 들은 유분자 이사장님과 또 다른 이사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이를 위해 준비를 한다면 죽음은 결코 슬픔이나 고통만으로 매듭을 짓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 마무리의 중요성을 간단한 노랫말로 알려 교육 현장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소망의 식구가 되어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제가 선택할 수 없지만 소망 식구들은 제가 선택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망에서 하는 봉사는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와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삶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한 직업의식이나 얕은 봉사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올인했습니다. 매 순간 어떤 프로젝트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며 제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공부한 노인학과 미주감리 신학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한 것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소망에서 보내는 시간 중 가장 뿌듯했던 사역은 제가 그러했듯이 낯선 땅에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별 가족이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곁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해 줄 줄 알았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잃고 슬픔에 젖어 지내던 그들은 똑같은 이유로 슬퍼하는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의 색깔이 같고 무게가 같았기에 서로는 눈빛만 마주쳐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6주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던 떠나보낸 가족과의 기억을 나누는 중에 이별의 아픔은 어느새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동질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고 피할 수 없다면 치매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고령 사회를 사는 현명한 답이라는 것을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회원들은 노래가 좋아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불렀고 1주년을 기념하면서는 애창곡 200개를 선정하여 로즈메리 노래곡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는 절망의 매듭을 풀고 희망으로 연결하는 따뜻한 손길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게 상처를 준 사건과 사람을 통해 고통을 볼 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고통에 책임을 느끼며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역이 뿌듯했습니다. 지나간 사역 중 가장 생각나는 분은 뇌암으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환자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실컷 듣고 싶다고 하셔서 찬양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그 댁을 직접 방문하여 피아노 연주를 해드리니 CD로 듣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있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남편과 딸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천국잔치를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이 사역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을 찾아 독거노인을 뵈면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해요? 나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시며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노여움이 된 마음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넋두리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저 자신이 더욱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돈은 없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고 돈은 많으나 가까운 이의 마음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캥거루 케어처럼 엄마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면 슬픔이나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그것을 잘 견뎌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포용하는 그릇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 오늘 주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이 이어집니다. 주혜미님이 지나온 삶의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1: 그냥 넘기기 쉬운 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아니거나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하고 변이 딱딱하거나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진통제, 철분제처럼 복용하는 약의 영향으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일부러 적게 마신다 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더욱 딱딱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것은 치질입니다. 딱딱한 변을 보기 위해 계속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 혈관이 늘어나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이 장을 막는 분변 매복이 생겨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없다면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고구마, 콩류, 기리와 같은 통곡물은 장운동을 돕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식이섬유만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함께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변 습관입니다. 변이를 느꼈는데도 참고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면 장이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장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이므로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비가 몇 주 이상 계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졌거나 피가 섞인 변이 나오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자주 보내줍니다. 변비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는 물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더 걷고 채소를 한 접시 더 드시는 작은 실천으로 장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장은 편안한 하루를 만들고 편안한 하루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부르심에 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은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남기려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목적에 대한 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살거나 혹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남길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소모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이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에서 소개된 미국 갑부 한 분에 대한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척 핀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분들에 비하면 지명도가 낮은 사람이고 또 그들과 비교하면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아니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He is my hero. 그는 나의 영웅입니다. He should be everybody's hero. 그분은 모든 자들의 영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척 핀니는 1931년도에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고생을 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넬 대학을 나오고 그의 동창과 함께 1960년에 공학 면세점 그룹을 창시했습니다. 우리 DFS 그룹이라고 그러죠. 공학을 떠나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보급 상품을 파는 면세점인데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3억 불씩 벌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15불짜리 전자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고 비행기는 항상 이코노미 클래스를 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도 흐름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경제지는 그를 돈만 아는 억만장자라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RS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중에 DFS의 지분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몰래 지불한 막대한 액수의 돈이 사실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건금 절약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가 15년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기부한 금액이 $8 billion, 8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Education, Poverty, Hospital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라고 전 세계 그 기부금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Giving as a participation in God's character. 주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Giving in secret.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익명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희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토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Giving while living. 살아있는 있는 동안에 주는 삶을 살자. 죽고 나면 베풀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척 핀니처럼 살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주어진 역량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몫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삶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job 직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없이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되면 열매가 있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인식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내

0: 방송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과학 이슈 시간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일상인 시대가 됐죠.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과학. 우리에겐 과학이 IT다. 과학이 있다. 과학 이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예, 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2: 오랜만에 네. 또 오셨으니까요. 인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3: 제가 딱 오면서 달력을 펴봤는데요. 작년 정확하게 9월 3일에 출연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입니다. 1년 365일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1년 네. 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1년이 정말 훌쩍 지나가네요.
3: 네. 제가 작년 여기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네. 제가 역대 최대의 정부 R&D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었는데요. 네. 같은 멘트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마련해서 왔습니다.
2: 그때보다 경신했습니까?
3: 네, 당연히. 와. 예. 대충 숫자 말씀드리면
2: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3: 네네네. 감사합니다.
2: 역대 최대입니다.
3: 작년 R&D 예산이 네. 35.5조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다시 4조 원을 더 보탠 올해는 39.5조 원의 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2: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R&D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쓰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딱 1년 만에 오셨으니까 사실 1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의 변화 혹은 이제 성과 짧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거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희 혁신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나 세제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인 반면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연구자들, 개발자들에 관련된 것 하다 보니 국민들한테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는 어떤 궁금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흥한 나라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학기술을 중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면, 그다음 정책면, 예산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했고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가져가야 되느냐. 저희가 뭐 향후 5년간 200조 원의 투자를 과감하게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연구 현장에서 어떤 식의 것들이 불편한 연구 개발에 불편한가 그런 것들 다 규제들 풀고 하는 일들을 쭉 해와서 정말 1년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2: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앞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3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사실 30조, 40조 이러면 전 사실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은 사실 R&D는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R&D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좀 쉽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먼저 큰 그림부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올해 아마 820조 정도 됩니다.
2: 맞습니다.
3: 그래서 저희 820조 정도 되는 예산에서 지금 39조 5천억 원이니까 거의 40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 5%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예산의 한 20분의 1 정도가 연구개발에 쓰인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어떻게 보면 국가도 비슷합니다. 국가도 우리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산업을 키우는 데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거든요.
2: 네.
3: 예, 아마 저 정부 대비로 따지면 세계 2등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R&D를 많이 하는 국가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존 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소위 아이디어를 팔고 산업을 팔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을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39조 5천억 원이 지금에 있는 반도체나 AI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다음 10년,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신기술에도 투자를 합니다.
2: 아, 네. 그렇습니다. 39조 5천억 원입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본부장님과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실 수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R&D 예산 관련한 그림, 그 그래프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종종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그래프도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3: 네, 그 사실은 역대 최대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증가율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까?
3: 근데 사실은 작년에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 그 전에 우리가 R&D 예산 삭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을 복원하다 보니 작년에 아마 제가 숫자를 19%가 넘는 즉 20%에 육박하는 증가인데요. 그건 사실은 이제 삭감됐던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에 가까운 증가가 있었고요. 올해는 11.2%, 여전히 굉장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39.5조 원이라는 돈 자체가 사실은 큰 예산이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번에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름을 좀 더 강하게 붙였습니다.
2: 네.
3: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모두의 성장,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다면 이번엔 누구든지 기억하기 쉽게 3대 메가 프로젝트,
2: 아하.
3: 7대 시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3대 메가 뭔가 큰 일이 3개가 벌어지고 7대 시드 뭔지 모르지만 씨앗을 7개를 심는구나 라는 포장을 좀 했습니다.
2: 포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3: 그럴까요?
2: 안에도 네. 얼마나 내실 있고 알찬지 궁금한데요.
3: 네네.
2: 그러고 보니 사실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7대 시드 프로젝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나왔고.
3: 많이 나왔죠.
2: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뭐지? 라고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3: 네네.
2: 각각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먼저 3대 메가 프로젝트 뭡니까?
3: 3대 메가는 당연히 넘버원 모든 국민이 알죠. 반도체. 예, 두 번째는 우리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AI지만 피지컬 AI라 그래서 우리 이제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또 휴머노이드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메가는 반도체, 피지컬 AI,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뭡니까?
3: 7대 시드는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가 10년 뒤, 즉 2035년, 그다음에 2045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을 미리 지금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SMR,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규모로 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굉장히 네. 소규모 저 원전을 개발합니다.
2: 아.
3: 그 SMR이 첫 번째 주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즉 뭐 재생에너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솔라셀, 태양광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요즘 각광을 저기 여러 가지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중국이 나서고 있는 핵융합
2: 아하,
3: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당연히 양자 아모니, 양자 컴퓨팅이니 다들 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주 항공. 제가 마침 어제 그 한국 우주 항공인가요? 카이.
2: 네.
3: 예, 사천에 갔다 왔거든요.
2: 네.
3: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구나. 우리가 지금 항공 산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항공 우주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2: 네.
3: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첨단 바이오.
2: 예.
3: 우리 신약 같은 것 블록
2: 아, 네네.
3: 그런 얘기 하죠. 빅파마.
2: 그렇죠. 네네.
3: 그 유명한 뭐 위고비나 이런 것들 보면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2: 네.
3: 그런 식으로 이제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핵심 첨단 공급망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2: 아.
3: 과거에는 우리 소부장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2: 네.
3: 핵심 소재, 부품 이런 것들하는 첨단 공급망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2: 그렇군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반도체와 AI이고요.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씨앗을
3: 살릴
2: 씨앗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심는 과정인 거네요.
3: 그래서
2: 열매를 이제 키워내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라는 건데요.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3: 네네.
2: 예. 이번 예산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지금 하나씩 살펴보죠. AI는 정말 거의 가장 먼저 첫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AI 관련 예산이 한 70%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AI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유 뭐 당연하겠지만 한번 짚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겁니까?
3: AI는 지금 알다시피 지금 산업혁명에 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산업혁명 우리 인류 역사상
2: 그렇죠.
3: 처음으로 벌어지는 혁명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우리의 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 그냥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2: 네.
3: AI에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게을리해서 AI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면 사실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메가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우리가 모든 국민이 쓸 수 있는 AI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있고요.
2: 네.
3: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지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AI 수요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고 마침 또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연결이 되거든요.
2: 네, 네, 네.
3: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70% 정도 늘어난 4조 원 정도가 또 R&D에 투자되는데요. 그다음 피지컬 AI는 당연히 우리 생활을 바꿀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2: 그렇죠.
3: 대한민국 공장의 산업에서 가장 로봇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휴머노이드
2: 네, 네.
3: 그러면 이제 중국 것만 생각하시는데
2: 네.
3: 산업 로봇 1등 국가는 대한민국이고요.
2: 그렇군요.
3: 예, 우리가 제대로 곧 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해서 1등 국가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고 우리의 산업을 총두리째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에 대한민국이 투자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2: 그렇군요. 네. AI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IT도 그렇고 강공이지 않습니까? AI 우리나라의 AI 수준 솔직히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냉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있다고 보세요?
3: 저는 냉정하게 지금 3대 강국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2: 그런가요?
3: 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탑 2인 건 확실하고요. 우리가 탑3 그러니까 소위 3대 강국이라는 말을 특정한 나라를 쓰지 않고 여러 명을 묶어서 3대 강국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탑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쪽에서는 확실히 3대 강국의 위치를 점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아마 반도체가 밑받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3대 강국의 입지는 거의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예. 네. 저 기사에서 이거 본 거 정말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모두의 AI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3: 네네.
2: 모두의 AI면 뭡니까?
3: 모드AI는 사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 네.
3: 첫 번째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모드AI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우리 제일 일상생활에 이게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챗GPT 있지 않습니까?
2: 네.
3: 모든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달리 외산 사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정,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 경제 모든 것들이 AI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는 거죠.
2: 네.
3: 그게 모두 AI입니다.
2: 아.
3: 두 번째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프론티어급 AI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 이번에 들어간 AI인데 이거는 전에 한번 미토스라 그래서
2: 아, 네네 들은 기억납니다.
3: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소위 말해서 슈퍼 지능을 만드는 건데요. 그 프론티어급 AI도 대한민국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프론티어급 AI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의 안보이기도 하고 안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AI까지 해서 크게 두 축인데 가장 첨단에 달리는 AI에도 투자를 하고 국민 모두가 쓸 수 있는 AI에도 투자를 합니다.
2: 예, 그래서 AI 관련 예산이 한 70% 정도 늘어났습니다.
3: 네.
2: 그리고 이번에 R&D 예산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형 R&D이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기존과는 어떻게 방식이 다른 겁니까?
3: 우리가 R&D의 3대 축을 국가연구소, 출연연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다음에 세 번째를 기업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태까지는 이 그 소위 말해서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출연 방식이라고 합니다.
2: 네.
3: 즉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면 그 연구에 대한 과제 내용을 보고 사업 내용을 보고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얻어졌을 때 그 성과에 대한 기술료 같은 것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투자형 R&D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정부가 출연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료를 받는 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예를 들면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고 기업이
2: 아.
3: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2: 아, 정부가요?
3: 예, 정부가 예산을 주면서 지분 참여를 해서 나중에 그 사업체가 커지거나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정부의 지분이 다시 또 돈이 되고요. 그 돈을 다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2: 아.
3: 물론 꼭 SPC에서 특수목적 법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고 거기에 어떤 투자가 들어갈 때 정부가 지분 참여로 펀드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투자형 R&D입니다.
2: 아하.
3: 가급적이면 기업 R&D는 투자형 R&D 방향으로 가자. 이게 이번 정부의 기조입니다.
2: 그렇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발생하면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3: 맞습니다.
2: 예, 그 네. 개념이 투자형 R&D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고요. 첨단 기술 외에도 기초과학, 청년 세대 또 지역의 현장 연구자를 위한 지원 예산도 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 기초 연구는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대 시드 저기 3대 메가 7대 시드는 정부가 타픽을 딱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돼. 반면에 기초 연구는 그 반대입니다. 소위 우리가 바텀업이라 그래서
2: 예.
3: 밑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이것도 해봐야 됩니다. 저것도 해봐야 됩니다.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뿌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골라서 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있다면 밑에서부터 연구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정부가 역시 최대 규모고요. 3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달라진 게 뭐였냐면 풀뿌리 연구. 소위 말해서 정말 그 가장 이제 연구의 어떻게 보면 초급자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두 배로 올렸습니다.
2: 예.
3: 과제 수로 따지면 우리가 작년에 한 3천여 개였는데 5천여 개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하는 기본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과제도 2만 2천 개였거든요. 올해. 근데 올해 2만 5천 그러니까 내년도는 2만 5천 개로 대폭 증백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사실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취임 이후 계속 본부장님 강조해 오셨잖아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을 못하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즉 연구 행정이 굉장히 많다. 아. 대표적인 예로 연구 행정 제가 들여다 보니까 서식만 네. 채워야 될 서식만 한 2천여 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서식을 가진 게 2천여 개 되고요.
2: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3: 그걸 저희 그 제도과에서 다 통폐합해서 15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2: 많이 줄이셨네요.
3: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150개 네. 안에서 가급적이면 연구자들을 괴롭혀라.
2: 더 줄일 수는 없나요?
3: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만들고 네, 예. 네. 형식은 다 통폐합해서 그 공통적인 형식 만들고요. 또한 그 작년과 달리 이제 연구 혁신비라는 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연구자들이 받은 연구비에서 직접비에서 한 10% 정도는 정말 승인이나 사전 승인 이런 것 절차 없이 먼저 선 집행하고 네네. 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아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참 기초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초과학 특히 연구자분들 마음 편히 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3: 네.
2: 사실 R&D 특성상 이게 처음부터 바로 성공하거나 바로 막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좀 환경 조성은 점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3: 네, 맞습니다. 그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은 연구를 수행했을 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아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아무래도 선정하게 되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게 네.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우수한지 아니면 보통인지 그다음에 뭐 미흡한지 이렇게 평가했는데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질문이 얼만큼 중요하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온가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소위 실패는 아니죠. 잘못 길을 들어서서 다른 결과를 유도했을 때 그 자체를 또 인정을 해서 소위 우리가 실패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요.
2: 네네.
3: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른 결과가 얻어졌던 것마저도 우리가 자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와 같이 성공 실패로 나누지 않고 과감하게 평가 등급 다 없애버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소위 목적과 다른 목적을 바꾸는 것도 허용을 하고 다른 것들을 얻어냈을 때 그 성과를 다시 자산화하는 것까지 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기초과학 연구자분들이 좀 마음 편히 연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8616번님이 R&D, AI 두 단어가 굉장히 뿌듯하고 든든하게 들리네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멋진 것 같아요. 현장에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모든 연구자분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미래 먹거리 냠냠 이렇게
3: 감사합니다.
2: 아니 정말 우리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이게 들으니까 굉장히 그 미래가 뭔가 밝은 미래가 약간 기대가 되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3: 그럼요. 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나라입니다.
2: 네. 우리나라 진짜 멋진 것 같아요.
3: 네.
2: 본부장님. 예. 네. 사실 오랜 기간 교수로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교육 현장에 직접 계셨다가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 모두 다 지금 다 녹아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본부장님의 그 역할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뤄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세요.
3: 가장 큰 것은 결국 우리가 연구는 우리 지적 호기심
2: 네.
3: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과학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에 연결된 산업에 연결된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거든요.
2: 네.
3: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할 것인가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를 잘 구별해서 어느 하나 소홀이 없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청취자분이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국민 여러분, R&D라는 것은 사실 한 가정으로 보면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아이가 커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큰 좋은 직장도 얻고 그다음에 크게 잘 살 수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똑같이 R&D에 투자를 해서 그 R&D의 성과가 10년, 20년 뒤 우리 대한민국의 윤택한 삶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 같다라고요. 예, 따져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쪽집게 1타 강사들이 늘 함께해 주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도와주시는 이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도 만나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최창규 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간밤 뉴욕 증시를 좀 볼게요. 뭐 국채라든지 유가, 전쟁 상황,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도 소폭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또 어제는 좀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시황 분석해 주시죠.
5: 예, 맞습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리도 걱정, 유가도 걱정, 전쟁도 걱정,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까지 동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악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4: 네.
5: 그렇지만 그 악재가 추가 악화가 멈췄다라는 것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 예.
5: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바탕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델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AI 예. 서버 주문이 거의 600억 달러, 그리고 수주 잔고가 95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4: 예.
5: 엔비디아 플러스 3%, 마이크론 플러스 2%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도 나스닥 플러스 0.45%, S&P 500 플러스 0.46%, 그리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무려 플러스 1.13%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4: 예, 어떤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좀 해소되면 시장은 또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트워크랑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우리 기업들과도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적은 웃돌았는데 전망이 별로였나 봐요. 이 상황 좀 알려주시죠. 시간의 주가는 지금 좀 급락했네요.
5: 네, 맞습니다. 요즘 바라보실 때, 실적을 바라보실 때 보통 매출액이 얼마야, 영업이익이 얼마야 이런 것만 보시는데요.
4: 네.
5: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이 뭐 3분기 정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나라랑 분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AI 반도체 매출은 1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1%, 전분기 대비 54% 급증을 했습니다.
4: 네.
5: 그런데다가 4분기 AI 매출 가이던스도 217억 달러 제시하면서 무려 236%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 예.
5: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 3%에서 4%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뭘 보셔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4: 네.
5: 다음 분기 때 얼마나 더 잘할 겁니까? 내년에 얼마나 더 성장할 겁니까? 여기에 투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4: 예.
5: 전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48억 달러로 제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3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4: 예.
5: 불과 2억 달러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 내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예, 아니 이제 이 회사가 돈 잘 벌었나요? 내지는 지금 좋나요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계속 잘 벌어서 성장할 겁니까? 이거 더 어려워졌어요. 저희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
5: 네. 근데 뭐 시간 내에서 브로드컴이 막 빠졌다고 해서 한국 증시도 빠질 거냐? 이거랑은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기 본문의 1절께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에는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가 좋아서 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같이 함께 입 벌려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영혼아 한 걸 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한 걸 보면은 입으로 부르는 찬송, 몸으로 나와서 하는 것 더하기예요. 그게 부족,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실 때도 그렇고 이 예배 자체가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몸, 마음, 생각, 의지, 내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영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송축하는 사람들의 그 송축의 내용이 뭐냐 할 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즉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억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게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그리고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신 많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지나기도 하고 이미 지났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때 이거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1절로 가서 내려가서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아까 기억을 하라 했는데 막 기억을 안 하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또 무슨 생이냐면은 주님의 명령, 법도, 규례, 말씀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갑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못 살아도 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내 집이 아닌 아파트라도 에어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시면 저랑 같이 인도 좀 갑시다. 파키스탄도 가고요. 저랑 같이 선교지 좀 다녀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기본 자체가 다 풍부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식사 못해가지고 끼를 굶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요. 뭐 제가 돕기 이전에 벌써 정부에서 월페어로 푸드스탬프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에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19절로 갑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축하며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쓸 것이고 감사보다는 불평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때에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뭐 부르짖고 하다가는 집에만 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축하는 것이나 이게 없이 교회에서 집에 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 얘기하고 이거 보면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자라면서부터 사춘기 돼서부터는 스스로가 그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판단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진지하게 중요하게 진짜로 여기지 않고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망받고 시험 들고 목사라는 분들이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냥 이름만 아무개 없인 여기는 것 하잖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뭐 우리 그 장로님이라까지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불러대면서 어떤 사람은 성도 안 되고 그냥 막 이름만 대대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을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문제라고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돌아봐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주님이 받은 은택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차 있고 감사로 차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보며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죽은 혼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시달리며 살았던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해방을 얻는가 했더니만은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해방받고 5년 만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나라 다 빼앗길 뻔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고 우리 힘으로 6.25를 이겼는가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엔의 힘을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고 6.25 전쟁을 견뎌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 선교사들이 왔었기 때문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그들이 유학을 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가요? 이번에도 한국 가서 느낀 게 한국이 우리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더 깨끗하고요. 제가 그렇게 다녔는데도 노숙자를 한 명을 못 봤어요. 길거리에 건물에 페인트가 칠해지고 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밤에 나가도 어른들, 애들, 여자들 걱정 없이 다녀요. 가는 곳마다 에어컨 있고 다 세차고 다 새것이고 식당을 가나 어디 가나 다 우리보다 더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돼 있고 로봇이 다 있어요. 더 잘 살아요. 근데 한국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고 교회는 비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주일 학교가 저는 한 절반까지는 들었는데 어떤 분 얘기로는 70%의 한국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다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쉬는 날이 오면은 가족들이 다 여행 가야 돼요. 그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서 스스로 교회 올까요? 안 와요. 이 지금 우리 1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이 귀하고 주님 없인 살 수 없다는 이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실패했어요. 미국이 250주년입니다. 미국 지난 2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나요?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얻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에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대로 깨끗하고 바르게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 퓨리탄스 이 퓨리탄 청교도 이 사람들을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그들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덕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온 세상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기독교 국가를 꿈꾸며 이 땅에 기초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미국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감히 어느 나라도 나라들이 동맹을 해도 넘겨보지 못할 세계 최강의 국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미국이 젊은 세대가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절서부터 5절에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 2절부터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구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가 임박한 시점에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은 그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잊질 않았어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나서도 잊지를 않았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뭐 중요한 걸 맡고 뭐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잊어버린 사람이 아닐까. 다윗도 이렇게 오는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기까지는 그도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네. 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남의 여자를 빼앗았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여기 우리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서나 제가 아는 한 그런 끔찍한 일까지 한 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할 죄인인 것을 알 때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해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야지만은 작은 촛불도 그것이 밝은 것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내가 똑똑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송축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보세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생명을 고쳐주시고 지켜준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은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사고로 죽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에서 죽임 당하지도 않았고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다 있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 암세포에게 져서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지금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병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에서 기적적으로든지 하나님이 모든 병과 사고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때가 되면 그때는 안 고쳐줄 거예요. 그러면 그 병으로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산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고쳐주셔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깨우쳐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고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 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물이 썼습니다.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마 그 물이 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쓸 뿐 아니라 병들게 했어요. 이 사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히브리의 성경에 보이면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돌아보시면 크고 작은 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심장에 그 부정맥이 생겼었어요. 심방세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번 시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좀 알려지게 되어서 교인들도 걱정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할 때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말이 빠져서 새나갔어요. 근데 두 번 다 며칠 후에 다시 부정맥이 돌아왔어요. 그만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한 번만 더 하자고 해서 또 우리 집사람은 그거 뭐 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하냐고 또 그러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자 했는데 지금 한 지가 한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세 번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지금 정상되면서 제가 나마다 생각되는 게 아 이게 시술만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여길까 봐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 고쳐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즉 건강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심지어는 고침받는다는 것 뭐 좋은 병원에 가면은 뭐 시를 사인하게 가게 되면은 다 낫는 거로 생각해서 거기만 가려고 하시는데 거기 가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병원에 안 가시고도 오래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면 내가 병이 드는 것도 거기서 고침받는 것도 병원에 안 간데도

0: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송축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에서 고치시는 도다. 또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가 세 번째,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파멸은 뭐냐면은 이거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속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위험한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 위험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기 스크린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 김희수 목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비행기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는 거 그건 아닌가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처음 와가지고 동생하고 카누 타본 적도 없는데 탔다가 카누가 뒤집혀가지고 수영도 못하면서 아주 죽을 뻔 물 먹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2년 전에 허리 수술한 것 지나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2, 3일만 더 제가 미련하게 모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수술이 늦었다면 아마 마비가 심하게 왔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못 알든 못 그것을 느끼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요. 4절 하반절도 보세요. 또 하나 있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더라. 이거는 인자와 긍휼로 관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혹은 어떤 것을 이루는 성공, 많은 사람들에 대해 높임받는 이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인자로서 긍휼로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곳까지 간 거예요. 에스더서 보게 되면은 우리 에스더 여자를 얘기하지만은 저는 에스더가 있기까지는 그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개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 보면은 에스더라기보다는 모르드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모르드개로서 에스더가 끝납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고 불의한 자인데 그 앞에 겁나서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모르드개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같은 유대인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 그리고 마지막에 구절들이 이렇게 끝납니다. 2절에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모르드개에 대한 그 내용이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대라는 이 나라의 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넘버 2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당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요셉만 넘버 2가 된 거 아니에요. 모르드개도 넘버 2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저희들을 이렇게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어려운 이민생활 와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성공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다니고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은혜로서 만족하게 관을 씌워주셨나요? 5절에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만족이에요. 무슨 만족입니까? 5절 보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해 줬어요. 우리의 몸, 건강, 생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파멸하는 인생의 위험에서 주님이 저희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뿐인가 하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는 영광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것을 가졌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심지어는 아름다움도 있는 사람들인데 행복하지가 못해요. 마약을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고 자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혼합니다. 또 사랑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합니다. 또 사랑하고 재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마치 남들이 못하는 그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는 걸로 착각하며 그것을 반복하다가 그들도 죽더라고요. 인생의 이 참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천국에 있을 것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과연 이 만족,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함은 우리에게 의미로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살며 누리며 여기에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의미를 주는 삶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마음을 높이게 될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다가 재물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래서 폐인이 된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들의 의미는 바로 재물에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는 거 만족 하시고 누리세요? 보니까 정부에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노인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전기 쓰고 물 쓰고 메디칼이 있어가지고 돈 걱정 없이 조금만 아파도 의사 찾아가고 병원에 가도 일불도 안 들어가는 것 누리신 분들 많이 있죠? 만족하시죠? 내 집이 없어서 속상하세요? 한번 집 좋은 집 100만 불짜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몰개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고 보험료 감당하실 것이고 수리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거 사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그거 감당하느라고 골치가 아플 거예요. 우리 감사하면은 다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넉넉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18절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더 나가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즉 나이가 많은데도 우리가 청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청춘 같은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모든 그 쇠사슬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저절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신,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향옥합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그 발에, 머리에 향유를 보여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 창녀인데, 저 더러운 여자인데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녀의 그 죄책감, 수치심, 그 고통의 죄의 사슬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들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그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소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만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착취한 것,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참된 자유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마음의 자유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됐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장로님 집안에 아들이 이게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노숙자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 가자고 그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폐인이 돼 있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중독이 심해졌겠죠. 얼마나 울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마약을 더 심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약을 심하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와. 놀라운 일을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같이 그렇게 노숙했던 곳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귀한 아기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를 죄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절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꼭 다른 조건을 더해요. 다른 조건을 더해서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위에 또 다른 전통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곱 성례를 지켜야 되고 교황의 권위를 따라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파수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 복종하고 전도 실적을 쌓고 수혈을 거부하는 등 이런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증인들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족 단위로 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불과하고 최종 구원과 이 육체의 영생은 바로 이만희 교리를 배우고 열두 지파에 등록해서 전도와 봉사 등의 조건을 채워야 바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뭔가 조건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피를 믿을 때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와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죄의 눌림과 유혹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죄가 자신을 붙잡는 현실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의 습관이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 이 죄의 습관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분노가 자꾸 생겨지고 음란, 거짓, 탐욕, 시기, 교만, 중독,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으로, 세상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죄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의 자유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 이 자유를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집회를 하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 다운타운 완전히 한복판에 54년 전에 저렇게 귀한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도시가 그곳에 한인들이 거의 살질 않죠. 점점 외곽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와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런 잘못된 죄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사명이 있구나.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그 능력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법을, 좋은 선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 사명이 있다.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까 장로님 그 아들이 변화받은 그런 한 좋은 예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귀한 교회는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성취화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00일 기도, 매일 밤 100일 기도. 그래서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는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죄악으로 관영한 샌프란시스코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4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도시를 거룩하게,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줘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뮤직 지게 뮤직 디제이 훈이훈이 하늘입니다. 레이벌 데이 하루 남긴 9월 6일 일요일이에요. 글쎄요, 이번에 월요일 레이벌 데이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여행을 떠나서 지금 좀 한참 여행 중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월요일 그때를 끼어서 여행을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평온한 주말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분들과 오늘 또 함께 해보는 그런 훈훈한 카페 여러분과 함께 오픈할게요. 자, 오늘의 첫 시간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두 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코너입니다. 명탐정 훈이의 인물 수사대, 요 코너 기억하시나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명탐정 훈이의 인물수사대 세 번째 시간, 이집트의 여왕 절세 미녀. 로마 최고의 남자들을 사로잡은 바로 그 여자. 그녀의 이름 클레오파트라.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진짜 클레오파트라일까요? 그는 전혀 정말 미모 하나로 남자를 움직였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복잡하고 영리한 정치가였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토착 이집트계 왕족이 아니다. 아니죠.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한 뒤 세운 왕조였고, 기본적으로는요, 마케도니아계 그리스 혈통입니다. 즉,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긴 하지만 왕실 문화는 그리스계였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에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많은 통치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여러분, 이집트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대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계 왕족이지만 이집트의 여왕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는 조금 낯선 전통이 있었긴 해요. 왕실 내부에서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죠? 그런 게 있고, 왜 왕가의 혈통을 또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인데, 이건 좀 진짜 안 좋은 거죠, 근친들. 근데 클레오파트라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둘은 형식적으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부이자 공동 군주였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누가 실제 권력을 가지느냐, 세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점점 정치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이집트 여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보통이면 거기서 끝, 그렇게 끝이 나야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다 포기하지 마, 그때 바로 세계 최강 로마에서 한 남자가 이집트에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자, 카이사르와의 첫 만남, 여러분, 로마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카이사르와 폼페우스가 싸웠고 폼페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을 옵니다. 이집트 쪽은 카이사르의 눈치를 보며 폼페우스를 살해하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해서 그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바로 누구? 클레오파트라. 만약에 카이사르의 지원을 받으면 왕좌를 되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만나느냐. 클레오파트라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죠, 쫓겨났으니까. 그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러다가 천이나 침구 자루 같은 것에 몸을 숨겨 카이사르 앞까지 들어갔다는 얘기. 후대에는 카페트에 말려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만 뭐 그거는 많이 각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클레오파트라는 목숨을 걸고 카이사르와 직접 만나러 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승부죠. 마지막 결단. 자, 여기서 클레오파트라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요, 클레오파트라가 딱 등장하면 빰빠바밤 하면서 카이사르가 한눈에 뿅 하고 변하죠. 반하죠. 그리고는 그녀가 왕좌에 복귀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죠. 즉 로마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안정되어 있던 이집트의 막대한 자원, 곡물, 재정이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둘이 서로 찰떡이 맞은 거죠. 서로 필요한 이해관계가 착착 맞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 관계에 실제 연인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훗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 리틀 시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 그를 후계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카이사르와 프롤레마이오스 13세, 그 클레오파트라를 내쫓은 동생은 충돌하죠.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이 패배를 하고 도망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왕좌에 빠바밤 오르죠. 그리고 또 다른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공동 통치하게 됩니다만 실제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클레오파트라에게 있었겠죠. 왕좌에서 밀려나 쫓겨났는데 로마 최강의 남자와 직접 협상을 하고 다시 이집트의 영왕으로 돌아온 그녀. 단순히 아름다운 미녀다? 라는 말로만은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녀는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이후 로마를 방문하고요, 카이사르의 보호 아래 상당 기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녀를 과연 좋아만 했을까요? 외국에서 온 여왕,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또 카이사르와 뭔가 관계가 있는 여자. 불편해. 불편해. 그죠? 그러다가 기원전 44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카이사르 암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원로원 회의장에 카이사르 여러 사람의 칼을 축축축축 맞고 죽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자신의 가장 큰 동맹 협상 동맹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는 이집트로 그녀는 돌아가고요, 새로운 로마 권력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클레오파트라는 과연 우리가 들어왔고 생각해왔던 정말 역사상 최고의 미녀였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와이프, 여자친구, 사모님, 어머님, 여동생 또는 본인 스스로 거울을 보시는 여러분 그 모습, 그분들보다 정말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역사상 현존 최고의 미녀였을까? 요거는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그 동전이나 조각에 남은 얼굴을 이렇게 파악해보면 당연히 요즘 현대에서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녀하고는 좀 다르죠. 그쵸? 근데 그 고대 저술가들이 그녀의 매력은 그냥 정말 아름다운 얼굴, 외모 이거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의 화려한 언변술, 말솜씨, 그리고 그녀의 정말 구르는 듯한 목소리, 대화 능력, 상대를 끌어당기는 묘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뛰어났던 지성,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영화나 어디 나왔던 것처럼 그저 예뻐서, 얼굴 하나 이뻐서 미모로만 남자를 유혹하고 지배했다? 그렇게 단순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는 보다 굉장히 미녀는 미녀였을 것 같아. 그렇죠? 미녀가 아니었고서는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미녀는 맞으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굴, 뭐 몸매 이런 미녀가 아니라 미모와 미성, 뭐라고 저거? 미와 지성을 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언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말그말 주변에 어마어마했다고. 말그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말솜씨, 그러니까 말빨이라고 그러죠. 언변이 어마어마하고 상대를 그렇게 그 자기 편으로 끌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 목소리, 톤, 대화 능력, 그 사람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쾌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유머러스한 사람도 있고. 근데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재밌는데 불편해. 잘생기고 이쁜데 불편해. 뭔가 따뜻하게 나한테 해주는데도 불편해. 근데 반대로 뭐 별거 없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뭔가 의지가 되고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 사람 만나면 뭔가 내가 좀더 나의 스스로가 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는 분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정말 특출났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 명탐정 훈이 끊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인데, 자, 왕좌를 일단 빼앗겼어요. 그죠? 자기 동생한테 뺏겼습니다. 13세한테. 그런데 목숨을 걸고 카이사르 시저 앞에 나타납니다. 뭐 카페에 들어갔든 못에 들어갔든 어쨌든. 그래서 1대1로 자기가 탁 내골을 하죠. 물론 말도 잘하고 이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겠지. 그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저 카이사르 앞에 저 같은 우락부락한 남자가 탁 카페단에 들어갔다고 쳐봐. 제말 드러나 봤겠습니까? 침입자다. 제가 그게 아니고요 하기 전에 이미 제 목을 내리쳤겠지. 병사들이 아니면 뭐 뭐든 뭐 누군가 제 목을 내리쳤겠지. 말도 말 한마디 깜빡하기 전에. 그러나 이쁘고 큰 응? 클레오파트라가 딱 있으니까 그래 일단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그죠? 근데 또 그녀가 말을 잘해. 예, 근데 또 이뻐. 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기회도 안 준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은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살려서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저 카이사로에게 그 막강한 힘을 그녀가 이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왕좌를 되찾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됐다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카이사르, 즉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칼을 확뭐 브루투스랑 뭐.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또 어떻게? 아, 또 다른 뭔가의 파워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또 다른 로마 최고 권력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아, 그가 나타납니다. 이 만남은 결국 사랑과 전쟁, 그리고 한 왕조의 종말로까지 이어집니다. 재밌죠? 자,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얘기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여기서 쉬면서 잠깐 저희 목도 가다듬고 전할 말씀 듣고 노래도 듣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노래입니다. 서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서쪽으로 갑시다. 펫샵 보이즈의 무슨 노래? Go West.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0: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역사와 현재가 살아있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일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 마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제가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의 탐정훈이의 인물탐구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2부 연결을 할게요. 일단 클레오파트라가 우리 카이사르 시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집트 왕자를 되찾는 과정까지 넘어갔죠. 근데 암살당했죠. 그 시저가 그랬을 때 클레오파트라 앞에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자, 기원전 41년입니다. 안토니우스는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기 위해서 타르수스로 그녀를 부릅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평범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요,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장식된, 이 화려한 게 그냥 뭐 크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보랏빛 돛, 어? 보랏빛 돛이면은 저거 아닌가요? 그 BTS 아미가 보라색인데 이번 주가 그 BTS 위크 해가지고 이번 주 아주 그냥 LA 인근 잉글로드에서 BMO 스테디움인가요? 네, 거기서 BTS가 공연이 아주 성황리에 아주 그냥 큰 난리였습니다. 보랏빛 향기가 떠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녀의 배에는 금빛 장식, 음악이 연주되고 그냥 코를 찌르는 향기가 은하게 나오는, 그냥 시종들까지 쫙 마치 신화 속의 장면처럼 쫙 나타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안토니우스에게 본인의 힘을 보여주러 왔다고 합니다. 나는, 아 이거 여자분이니까 클레오파트라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이봐요, 난 당신이 불러서 온 작은 왕국의 여왕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집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나는 당신이 불러서 온 작은 왕국의 여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집트다. 왔다, 제가 이집트다. 이거를 그냥 보여준 거죠. 길을 확 주기 위해서. 어쨌든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과연 둘이 사랑했을까?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둘이 가까운 거 맞아요. 실제 연인 관계가 됐다고 하는데, 자녀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 사이 자녀들 태어납니다. 그럼 뭐 사랑한 거지. 후대에 이 관계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 중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탐정훈이 인물 수사대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과연 둘이 순수한 사랑만 있었을까요? 과연 정말 남녀가 만나서 사랑만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서로에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요, 원정을 하기 위해, 동방으로 원정을 가기 위한 돈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둘은 분명 사랑한 연인이었지만 순수한 사랑만으로 말하긴 복잡하다. 연인이자 동맹자, 정치적으로의 연인.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네, 그냥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말 권력과 힘 있는 남자, 그리고 절세의 미녀이자 권력을 갖고 있지만 뭔가 그녀의 그 왕좌를 잡고 휘둘 수 있는 그런 또 힘, 그런 국가적인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던 여인, 둘이서 뭐 서로 좋으면 됐지 뭐.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수사 파일 넘어가 볼게요. 로마에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그죠? 그의 강력한 경쟁자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자이죠. 양자이자 후계자로 등장한 젊은 정치가 이분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이분 나중에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이 바로 로마 최초의 황제 누구? 아우구스투스. 이분이 바로 최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그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처음에는 서로 협력하지만 나중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둘이 서로 갈라졌을 때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군대 같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여론의 힘을 이용합니다. 노련하죠.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버렸다. 이집트 여왕에게 홀려버렸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치마폭에 뒤쌓여서 어쩔 줄 모른다. 그것 때문에 그 외국 여자 여왕이 우리 로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위험한 외국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우리는 로마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라 로마를 위협하는 클레오파트라와의 전쟁이다 라고 명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쪽 악티움 근처의 바다, 드디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세력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세력, 두 세력이 맞붙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측의 핵심 지휘관은 아그리파였습니다. 아그리파 아주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었다고 하네요. 안토니우스 쪽에는 함성 큰 건 많았는데 조금 애매했다고 그래요. 보급도 좀 어렵고 병력들이 자꾸 이탈을 하고 지휘 체계가 혼란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전투 도중에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전장을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당연히 안토니우스도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장면을 후대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들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전쟁까지 벌인 남자 라고 낭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냥 철수하는 계획, 전쟁에서 철수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팩트는 악티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두 사람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래서 패했죠. 도망갔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계속 그들을 추격하죠. 동맹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군사적인 상황도 안 좋아집니다. 이때 이제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르에 접근을 합니다. 거의 뭐 끝이 났죠. 그리고 안토니우스에게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답니다. 안토니우스는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줄 아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즉시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 클레오파트라 곁에서 죽습니다. 요게 많은 이제 연극이라든가 특히 뭐 섹스피어의 작품에서 아주 유명하게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더 이상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선택할 선택지가 없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클레오파트라는 어때요? 똑똑하죠. 말도 잘하죠. 아주 그냥 머리가 예상치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정치가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협상을 시도합니다. 최소한 자녀들의 미래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왕조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을지 그녀는 협상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근데 상황은 이미 끝났죠. 기울어 갔죠.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로마의 개선식. 이게 뭘까요? 개선식. 왜 우리 이틀에 로마 가면 개선문이라고 있잖아요. 개선분은 있는 개선신, 아 죄송합니다, 개선식, 패배한 왕이나 지휘관을 포로로 끌고 가서 로마 시민들 앞에 전리품처럼 보여주는 그런 행진, 그게 바로 로마의 개선식이었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완전 졌는데 이거 잘못하고 내가 잡혀 들어가면, 내가 만약 살아서 로마로 끌려간다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냥 나는 정말 끌려다니는 전리품이 되겠구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개선식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죠? 쇠사슬을 차고, 자기는 이집트 여왕인데 쇠사슬을 차고 로마 거리를 끌려다니고 그 로마 그 수천만 되는 시민들 앞에서, 그죠? 놀림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고 막 침도 맞고 막 돌도 맞겠죠. 도저히 우리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이죠.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는 죽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요, 독사를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관련된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고전 영화 되게 많죠. 영화에서는 작은 코브라가 바구니 속에 나와서 클레오파트라를 깡 깨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탐정훈이가 하는 인물 수사대,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결과는 어떻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정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전해진다고 해요. 독약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코브라에게 물려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영화나 여러 연극이나 뭐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뱀, 독뱀에 물려서 자살했다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유명한 전설이지만 사실 결정적인 확실한 팩트로서의 증거는 아직 없다가 현재까지 찾아온 뭐 근거입니다. 뭐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나 팩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녀가 죽으면서 무엇이 끝이 났느냐? 클레오파트라에 죽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녀의 아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카이사리온, 리틀 시절 카이사리온도 옥타비누스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완전하게 끝이 나죠. 이집트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고 약 300년 가까이 이어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훗날 우리가 부르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즉 클레오파트라의 패배와 죽음은 곧 로마 제국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레오파트라 누구나 아죠? 클레오파트라는 흔히 우리가 기억하는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들어왔던 보아왔던 쉽게 생각하는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는 카이사르, 시저, 여러분 카이사르로 표현해도 다 이해하시죠? 시저, 카이사르를 유혹했던 여자, 여인,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던 여인, 사랑 때문에 나라를 망친 여왕, 미모가 뛰어나 뭐든지 본인의 미모로 해결했던 여인. 근데 오늘 제가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쭉쭉 팩트를 따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녀가 해왔던 그 인생, 그녀의 그 선택에는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카이사르 시저와 손잡은 것도 본인이 빼앗겼던 왕좌를 되찾기 위해서였고요, 안토니우스와 손잡은 거, 그와의 연인이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생존을 위했던 거죠. 당시 어느 나라든 어느 세계든 로마를 피해서 살아남는 건 사실 어려웠죠. 너무나 강력했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한 게 싫으니 로마의 가장 강한 권력자와 동맹을 맺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근데 그냥 동맹이 아니죠. 본인이 워낙에 미녀이고 본인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동맹의 전략의 가장 큰 카드가 된 거죠. 첫 번째 시저 카이스와의 선택은 성공했죠. 그래서 왕좌를 탈환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안토니우스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된 겁니다. 역사를 바꾼 차이는 그 정도일지 모르죠. 첫 번째 선택은 성공, 두 번째 안토니우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실패. 그렇죠? 자, 이쯤에서 제가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로 남자를 조종한 여왕이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로 남자를 조종한 여자였다. 탐정 후니의 판정은 요건 좀 과장된 얘기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왕국을 지키려 했던 정치가였다. 판정은 이거는 저는 맞다. 그렇다. 유죄. 어쨌든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왕족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희생자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녀는 아주 위험했던 그런 시대에 진짜 큰 정치판이죠. 그냥 조그만 어떤 나라에서 서로 치고받고 이게 아니라 정말 큰 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꿰뚫어서 본인이 스스로 파헤쳐 나갔던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요렇게 오늘 클레오파트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사랑 때문에 역사에 남은 여왕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로 기억된 여성 정치가. 다시요. 사랑 때문에 역사에 남은 여왕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로 기억된 여성 정치가.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옥타비아누스죠. 그리고 승자가 남긴 로마의 역사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위험한 여자, 그냥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그리고는 어떻게 남자를 망친 여왕으로 남아버린 게 된 거죠.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클레오파트라의 미스테리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뱀이었든 독이었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좀 비슷했나요?
0: 네. 아무튼 진짜 이 역사는 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한 인물 또는 한 그런 시대의 어떤 문명이 됐든 전쟁이 됐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살아 숨쉰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정말 미스터리가 뭐 마지막 그 본인이 자결하는 그 모습이 워낙 또 유명하고 많은 작품이나 뭐 영화나 그죠 연극이나 이런 너무 많이 작품에도 그림 작품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자꾸 기억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죽었느냐 뭐 이거는 뭐 큰 미스터리 뭐 보통 미스터리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점에서 누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 후니와 함께하는 인물 탐험 미스테리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0: 저희가 클레오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뭐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클레오파트라랑 이름이 비슷한 클레오라 골랐고, 개인적으로 클레오라는 이 가수의 외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저도 웃음이 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파스칼 프랑스 철학자죠. 블레이스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죠? 한 여인의 사소한 미모가 거대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만약에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뭐죠?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남자들을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서 할수 있을까? 근데 저는 외모도 외모지만 그 뛰어난 정치력과 머리, 뭐 지혜, 그다음에 거의 뭐 9개, 9개 외국을 했다고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인 건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 스스로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결했을 때 나이가 39살이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네,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우리 곁을 떠내고 역사의 하나의 큰 획을 그는 클레오파트라.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 잠시 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잠시 인사를 전하고,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2부에서는 또 여러분 후니와 함께하는, 아시죠? 한웅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딴데 가지 마시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더 재밌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조금은 무섭지만 아름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아니라 저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이 나 대신에 늙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작품,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어우, 라스네임 성이 와일드요.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상남자네요. 자,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다고 해요. 작가이면서 시인이자 극작가이고 일단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예술, 쾌락, 위선적인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 도발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혹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아하게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의 인생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라는 작품처럼 화려함과 추락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작가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사교계의 스타가 되긴 했지만 훗날 동성관계를 둘러싼 재판 끝에 영국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출소한다면 건강, 명예, 재산을 뭐 다 잃고 1900년도 파리에서 향년 4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인생 자체가 화려한 겉모습, 그런 사회의 시선, 숨겨야 하는 욕망, 파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189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당시 독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퇴폐적인 거 아니야? 너무 비도덕적인데? 비난을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하고 일부를 보강해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그의 작품 가운데 유명하게 살아남은 작품은 바로 이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죠, 바질 홀월드의 작업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질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델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 그레이 자식아, 도리언 그레이. 네, 젊고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요새 막 아이돌 막 한운 이런 느낌의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인데 바질은 도리언에게 거의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본인의 예술의 세계가 달라졌다. 그래서 막 그분을 이제 닮은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바질의 친구가 이름이 헨리 워튼 경입니다. 이 친구가 작업실을 오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 헨리 워튼 경. 이 헨리는요 굉장히 이분도 매력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철학은 조금 위험해요. 왜? 인생은 짧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즐겨라. 도덕 때문에 너의 욕망을 억누르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 헨리란 분이 존경합니다. 근데 자, 헨리는 도리언을 처음 보는 순간 그의 순수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언에게 말하죠. 이봐, 젊음은 아주 짧아. 지금은 굉장히 당신은 아름답고 젊지만 언젠가는 너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도 흐려지고 젊음은 사라질 거야. 그러니 지금 너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누리라고.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두리안은 한 번도 자기가 늙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팍 자기 마음에 큰 씨앗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언젠간 늙겠구나. 자, 바질이 드디어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도리언은 그림을 쫙 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자기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남아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헨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는 언젠간 너도 늙어. 그 생각이 막 나는데 근데 그림 속의 나는 그대로잖아요. 가만 있어봐. 그림의 나는 영원히 젊어있는데 나는 늙어갈 수밖에 없네. 그림을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안은 야 잠깐만, 왜 나는 늙어야 되지? 억울하잖아. 저 그림이 늙고 내가 지금 계속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다면 정말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텐데 라고 무심코 내뱉은 소원. 자,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소원이 앞으로 모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재밌죠? 자, 얼마 뒤에 도리언은 런던의 한 허름한 극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여배우를 만나요. 그녀의 이름은 시빌 베인.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시빌 베인 발음 점 하나 붙이면 큰일 납니다. 시빌. 근데 이 시빌은요 부유한 이렇게 잘나가는 배우가 아니에요. 스타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극장에서 색스피어의 작품을 연기하는 젊은 여배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도리언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줄리엔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이모젠도 하고 그냥 도리언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 빠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빌도 죄송합니다. 시빌입니다. 시빌. 시빌도 잘생기고 돈 많은 도리언 남자에게 빠지죠. 시빌은 그를 이름 대신에 프린스 차밍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배우도 이 남자에게 푹 빠졌죠. 근데 도리언이 이제 그 여자를 만나면서 여배우를 만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헨리와 바질한테 떠벌립니다. 나 이제 결혼할 거예요. 나 이제 결혼해. 그 시빌의 연기를 보면 너희도 놀랄 거야. 가서 봐봐. 도리언과 바질, 헨리가 모두 함께 연기를 보러 갔습니다. 시빌이 무대에 딱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연기를 너무 못해. 감정도 없고 목소리 톤도 이상하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관중들이 재미없고 야유를 붓다가 끝이 나버려요. 도리언은 충격을 받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시빌을 만났죠. 이런 시빌, 이런 시빌, 너 오늘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농담하고 싶었습니다. 시빌은 그 도리언을 아주 사랑에 가득 담긴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당신을 통해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가짜 사랑을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도리언 당신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나니 모든 배우 역할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 가짜고 다 가짜예요. 저에게는 당신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시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도리언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도리언은 시빌의 그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빌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연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죽였어. 나는 네가 위대한 배우라서 사랑했단 말이야. 지금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시빌, 이런 시빌 가. 시빌은 울면서 제발 시빌 팔려주세요. 제발 돌아주세요. 하지만 도리언은 그녀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도리언이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 초상화를 싹 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림 속의 입가가 뭔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림 속 도리언의 입가에 잔인한 표정이 생겨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은 그대로인데 그림 속에 얼굴이 잔인한 얼굴로 변해 있는 거야. 그때 도리언은 깨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죄가 나의 얼굴이 아니라 초상화에 나타나는구나. 그때 도리언은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내가 시빌한테 내일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리고는
그녀와 결혼해서 책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도리언에게 양심이 최소한에 남아있던 거죠. 다음 날 헨리 워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하, 시빌 베인이 죽었지. 시빌 베인이 죽었단 게? 이런 시빌 죽었단 게? 시빌은 도리언에게 버림받은 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극장에서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도리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근데 헨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거 봐. 그냥 비극적인 연극처럼 생각해. 아름다운 여배우가 사랑 때문에 죽었다. 이게 얼마나 예술적인 결말이냐. 이거 이 예술 아니야? 그녀는 예술가답게 배우답게 예술처럼 죽은 거야. 도리언이 조금씩 그 논리에 빠져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이 시빌의 죽음을 아름다운 비극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바라봤을 때 초상화는 조금 더 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얼굴은 완벽하죠. 아직까지 도리안은 결정합니다.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나의 아름다운 젊음을 누릴 거야. 그리고 나의 늙어가는 나의 모습과 죄는 저 그림이 대신 가져가면 되잖아. 그때부터 도리안은 선을 넘어버린 게 되죠. 자, 도리언은 그림을, 그 초상화를 집 위층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오래된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을 잠궈버리고 열쇠를 숨겨버리죠.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도리언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요거쯤에서 제가 잠깐 끊고 갈게요, 여러분. 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단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삶의 그런 풍파가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인의 관상은 과하다 막 이럴 정도로 얼굴에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행동과 얼굴에 남잖아요. 어떤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 남들의 시선도 좀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의 얼굴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속 나를, 아, 쟤는 참 잘생겼어, 참 멋진 얼굴이야,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야, 하, 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정말 잘생기고 조각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도리언은 본인 판단에 완벽한 하지만 위험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여성분도 그렇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중년의 남성,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그 영포티라는 표현을 쓰죠. 영포리, 그 젊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40대를 영포티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죠. 좀 이렇게 비하하고 40 나이값 못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젊은 척하고 어린 척하고 어리게 입고 막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걸 좀 비하 조롱해서 영포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이 촥 그게 얼굴에 또는 주름에, 그죠, 눈가에, 그 다음에 눈 속에, 입가에, 코, 인중, 이게 사실 좀 나타나거든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관상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착 보면 착 알아,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면접을 저도 많이 봤지만 제가 또 면접을 많이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뽑을 때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약간 촉이라는 것도 있고, 얼굴을 이렇게 싹 뜯어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눈동자, 그죠, 눈빛, 얼굴 형태, 뭐 입술 형태, 말할 때 입술 모양, 그다음 눈 그 떨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제가 갖고 다 판단할 수만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 몫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평생 정말 바뀌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남자입니다. 여성분들이랑 뭐 아름다운 분 많지만 남자인데 정말 조각 같고 아름다운 얼굴이다. 연예인분들 중에 공감할 수 있는 얼굴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저 빼고, 한훈 빼고, 네, 너무 공감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빼고, 뭐 누가 있을까? 뭐 정우성, 장동건, 원빈 이런 느낌일까요? 뭐 차은우, 아니면 뭐 신성우 씨, 아니면 옛날에 신성일 씨,
뭐 옛날에 그 누구야, 하여튼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뭐 탐 크루즈,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얼굴일까요? 그런 얼굴을 가졌는데 평생 그 얼굴이야. 와, 늙지도 않고 얼굴이 항상 그 온화한 표정 그대로다.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준비해서 노래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겠죠? 뭐 마냥 좋기만 하겠지만. 자, 알파빌이 부릅니다. Forever Young 들으시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연이어서 우리 문학 가볼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0: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들과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공이 조금씩 선을 넘고 무서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이제는 무슨 짓 해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본인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모든 거는 어디로 간다? 나의 초상화. 그것도 숨겨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1년, 5년, 10년. 그 도리원의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죠.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도리원은 그대로입니다. 20대 초반의 그 아름다웠던 얼굴. 처음 만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도리원과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사라지고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중독과 타락에 빠집니다. 하지만 도리원은 늘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그런 나쁜 짓들을 하겠어? 자, 도리원은 가끔 본인이 잠궈놨던 그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그 본인의 초상화를 보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가에 작은 잔인함이 보였죠.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초상화 속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도 타락하고 입술도 비열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저지른 나쁜 행동 한다 하나가 그림에 새겨져 있는 거죠. 도리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괜찮아.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젊잖아. 거울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그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 바질 호월드가 도리원을 찾아옵니다. 바질은 도리원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 도리원,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 알고 있어? 도리원은 그 남들이 뭐라든 난 상관 안 해. 그지? 바질은 나는 그 소문들을 믿고 싶지 않네. 바질이 처음 도리원을 만나서 그의 초상화를 그릴 때만 해도 도리원의 얼굴과 눈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바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말이야, 응? 자네의 그 순수한 영혼을 볼 수만 있다면 자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도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당신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무섭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도리원이 바지를 위층으로 데려갑니다. 오랫동안 잠겨있고 아무도 오지 않았던 방. 그 안에 천으로 덮여있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도리원이 천을 쫙 걷어들이고 바질이 그림을 보자 그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건데. 근데 그 그림 속에 있는 남자는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처음 보고 그 순수함에 너무나 황홀했던 그 아름다운 도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초상화 안의 얼굴은 늙었고요, 추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그런 얼굴의 도리안의 초상화입니다. 바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떻게 아이고야 와, 이 뒷골. 그리고는 그때 알아차린 거죠. 이 그림이 진짜 도리원의 영혼이었구나. 이게 진짜의 도리원의 모습이구나. 근데 바질은요, 도리원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도리원, 아직 늦지 않았어. 자, 우리 기도하자. 응? 자네는 다시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도리원에게 그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근데 도리원은 그림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야, 이 그림을 만든 처음에 그린 사람이 누구야? 이 그림 당신이 그렸잖아. 자기가 타락해서 그림이 변한 건데 그림을 그렸던 바지를 욕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리고 그 도리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리언은 옆에 있던 바지를, 화가 바지를 공격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꼬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칼에 찔린 바지는 죽습니다. 꼬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도리언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고 그의 아름다움을 알아채고 그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남긴 사람, 그 사람 화가 바지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자, 도리언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옛 친구들을 협박을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다시 봅니다. 초상화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상화 속에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제는 초상화 속의 얼굴이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살인자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녀 기억하십니까? 이 시빌, 이런 시빌 베인, 그 여배우, 안타까운 죽음을 했던 시빌 베인, 그에게는요, 그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설에 오빠가 나와야죠. 이름은 제임스 베인. 제임스는 예전부터 동생을 버리고 죽음으로 만들었던 남자를 찾아서 복수하겠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빌이 도리언을 도리언, 내 사랑 도리언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프린스 차밍, 마이 프린스 차밍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는 도리언의 이름을 몰라요.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도리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가. 그리고는 총을 겨눕니다. 내 동생을 죽인 놈이 바로 너지! 도리언은 순간 기지를 발휘합니다. 잠깐만요. 당신 동생이 죽은 게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 18년이야. 18년 전에 죽었어. 도리언이 얼굴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자, 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아름다운 정말 잘생긴 20대 초반의 얼굴이죠. 제임스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리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당신이 말하는 그 살인자라는 남자가 나야라면 이렇게 젊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젊은 20대 얼굴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젊은데?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18년 전에 당신 여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말이 돼요? 제임스는 어?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왜? 이렇게 젊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젊음이 도리안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제임스에게 알려줍니다.
1: 저 사람 맞다 몇 년 지나도 안 늙는다 카이. 저마저 얼굴 그대로 간다 저. 20년 전에도 저 얼굴 그대로 간다잉. 좀마 맞다. 니 놓친 기다.
0: 그래서 제임스는 아이씨 날 속였구나. 다시 도리언을 추적합니다. 자, 그때부터 도리언은 무서워진다. 왜? 제임스가 자기를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자꾸 쫓아오는 것 같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죠? 이제 자기가 그런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냥을 나갔는데 우연한 총격사고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제임스 베인. 야, 이게 웬일이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혼자 그냥 죽었네? 이게 웬일? 아싸! 아싸 가오리! 나이스! 그는 또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도리언은 어느 순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못되게 살았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에서 만난 순진한 여성을 유혹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 난 착한 일을 했어. 나 이제 그림이 좋아졌겠지? 초상화가 다시 얼굴이 좀 좋아졌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초상화를 딱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상화의 얼굴이 더욱더 위선적인 표정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리언이 그 순수한 시골 여성을 놓아준 이유가 정말 도리언이 착하고 순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순수한 선의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자기 만족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초상화는
1: 그 선한 행동 결과죠. 선한 결과에 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크, 초상화 똑똑해. 도리어는 점점 초상화를 증오하게 됩니다. 야, 이 그림만 없으면, 요것만 없으면 나의 그 추악한 과거도 없어지지 않을까? 바질의 죽음도, 시빌의 죽음도,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죄 다 이 초상화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그림이 나의 양심이다. 그렇다면 양심을 없애면 되겠지. 그리고 바지를 죽였던 그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향해 그 칼을 찌릅니다. 슉슉슉슉슉슉. 깍! 끔찍한 비명이 들립니다. 하인들이 위층으로 뛰어올라갑니다. 문은 잠겨있죠. 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놀랍게도 그림 속 도리안은 다시 젊고 아름다운 원래의 초상화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 노인이 죽어 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 흉측하고 타락하고 끔찍하게 늙어있는 남자. 사람들은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손에 낀 좋은 반지, 멋진 반지를 보고서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 자, 도리언은요 평생 그림이 자기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 그림은 죄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라 도리언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봐,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도리언은 그것을 보면서 반성하기보다는 그냥 숨기고 부인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천을 덮고 세상 사람들에게 숨긴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본인의 양심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죽이려고 칼을 찌르는 순간 결국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도리언 그레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젊음을 원했다? 영원히 아름답고 싶었다? 뭐 사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거는 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악, 나쁜 악은 아니죠. 누구나 늙기 싫고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누구나 좋은 모습을 평생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 행동에 대가가 없어야 한다. 자기 행동에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왜? 즐거움은 내가 갖지만 그에 대한 결과 또는 행동에 대한 대가, 책임은 내가 아닌 그림이 가져가라. 난 모르겠다. 욕망은 내가 누리고 죄책감은 그림이 가져가라. 글쎄요, 현실에서 이런 생각들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뭐 나 하나 한다고 누가 알겠어? 아니 뭐 보는 사람 없잖아. 경찰 없잖아.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슬쩍 하는 거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미지는 상관없잖아. 자, 여러분, 도리언에게는 초상화가 있었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혼자 있을 때 얼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헨리 워튼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 인물이 처음에 도리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고 젊어도 너도 언젠간 늙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리언에게 얘기를 했죠. 젊음을 즐겨라. 욕망을 억누르지 마라. 왜? 그는 그런 모토를 갖고 살았으니까. 인생은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도리언에게 했으니까 사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한 사람은 도리언 자신이었습니다. 여배우 시비를 벌인 것도 도리언, 바지를 죽인 것도 도리언, 타락을 선택한 것도 본인 도리언.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쁜 영향을 준 사람과 실제 행동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큰 것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아, 자녀분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마라. 그리고 항상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게임들 아이들 많이 하는 게임들의 폭력성, TV에서 나오는 그런 폭력성이라든가 선전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말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영향을 준 나쁜 영향을 준 사람 또는 미디어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잘못한 게 더 책임이 큰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큰 것이냐 저는 어쨌든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미디어든 어떠한 뭐 주변 사람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후천적인 거겠죠. 선천적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실제 어떤 행동 액션을 한다는 건 본인이잖아요 어쨌든. 왜 주식하는 것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주식 고수네 뭐 주식 귀신이네 뭐 어쩌네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너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만 아는 건데 이러면서 뭐 주식 정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줬어. 내가 거기다가 뭐 100이라는 걸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막 올라서 만, 10만, 100만, 1000만이라는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준 사람에게 야, 너 덕분에 내가 100에서 1000만을 얻었으니 500만 가져가시게.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반토막 나서 50밖에 안 남았어. 너 내가 인마 너 때문에 막 반토막 나서 50 물어내 자식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책임을 자꾸 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주식 방송을 보든 누가 옆에 하든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주식을 구매했던 뭐 했던 하신 행동에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이 뭐가 됐든 당연히 그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봐야 되고 생각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냥 굳이 흑백을 고르라면 행동한 사람이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크게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해볼게요. 바질, 헨리, 도리언. 바질 요 세 명이 도리언 안에 있는 세 가지 양심,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질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죠. 마지막까지 그에서 선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자고까지도 했죠. 헨리, 헨리는 유혹입니다. 뭘 그렇게 살아? 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쾌락이야. 뭐 평생 젊을 줄 알아? 젊었을 때 즐겨. 이런 게 헨리였죠. 그 가운데가 도리언. 양심과 유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이 바로 도리언이었죠. 처음에는 양심에 가까웠겠지만 점점 헨리의 말을 따라 타락하고 결국에는 자기 양심마저 칼로 찌르게 됐던 그런 도리언. 처음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말은 도덕적이죠. 도리언은 결국 죄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었고 어딘가의 흔적은 남아있었고 어디에? 초상화에 결국 그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쵸. 그 그레이의 초상,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여기에는 분명히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 도리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을 피어가고 늙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의 위층에 잠긴 방에는 하루하루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괴물처럼 변하는 초상화가 있다는 것을. 요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다. 그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초상화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초상화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그림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리언처럼 천으로 가리고 문을 잠궈서 숨겨야만 할까요? 지금 나의 모습을 남긴서 그대로 초상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한 문학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었습니다.

네, 이승철의 말리꽃 들으셨습니다. 왠지 저는 이 초상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승철 씨 말리꽃 음악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오늘 하루에 듣는 문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소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문학 한 번쯤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고품격 음악 방송 훈이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시고 아주 행복하시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종대왕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네, 세금 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600년 전 조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를 운영해야 하고요. 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휼할 곡식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걷어야 공정한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전세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좋고 흙이 비옥합니다. 조금만 잘 관리해도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밭은 돌이 많고 척박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해마다 농사 상황도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풍년이었지만 올해는 가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관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의 농사 상황을 평가해서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원칙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 됐으면 적게 걷고 잘 됐으면 좀 더 걷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논을 보고도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좋습니다. 다른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관리와 친한 사람은 유리한 평가를 받고 힘없는 농민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이 관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세종은 좀 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법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만든 뒤 곧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430년 세종 12년 공법 시행 여부를 두고 대규모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여 인원은 17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조정의 전현직 관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수령과 아전,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층까지 의견을 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오늘날의 국민투표나 여론조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사회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현대의 비밀투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왕조국가가 중요한 세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조사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이 더 많으니 내일부터 시행하라. 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봤습니다.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새 제도가 더 유리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고민합니다. 수정하고 시험합니다. 다시 논의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1430년 대규모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 체계가 정비되는 것은 1444년 세종 26년입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여러분, 정책 하나를 가지고 14년 동안 논의하고 시험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종의 진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종을 너무 완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이든 생각하면 정답이 나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고민했습니다. 처음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살피고 더 나은 답을 찾을 때까지 고치는 사람. 그것이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비된 제도에서는 토지의 생산력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는 전분 6등법과 그의 농사의 풍용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연분 9등법을 결합해 세의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등급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역마다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이 공정한 세금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객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종의 정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측정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시계를 만듭니다. 우리 농사에 맞는 농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농민의 경험을 조사해 책으로 만듭니다. 세금이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료를 모읍니다. 기준을 만들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합니다. 세종의 정치는 선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제대로 만드는 정치였습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 그 말만으로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농사법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억울한 재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종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세종 혼자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종에게는 함께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때로는 왕의 의견에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집현전. 하지만 집현전을 단순히 한글을 만든 학자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질문을 국가의 정책으로 바꾸는 지식조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궁궐 안에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고 똑똑한 학자들이 책에 파묻혀 있던 곳. 때로는 왕과 밤늦게까지 논쟁했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조선의 법과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던 곳. 세종시대의 최고의 띵크탱크. 집현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의 정치를 따라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종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문제라면 농민들의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세금이 문제라면 관리와 백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천문학이 필요하다면 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면 여러 사람에게 묻고 시험하고 다시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고 왕과 토론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시편전.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편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을 떠올립니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정인지 이런 이름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편전을 이렇게만 기억하면 상당히 아깝습니다. 지편전은 단순히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처음부터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지편전을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지편전은 그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뒤인 1420년, 세종은 궁궐안에 지편전을 실질적인 학술기관으로 정비합니다. 지편전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종 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비슷한 기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지편전은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역할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건물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넣었습니다. 젊고 뛰어난 문신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줍니다. 공부하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를 연구하게 합니다. 왜 세종은 그렇게 했을까요? 세종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가 났다고 홍수만 막고, 내일 세금 문제가 생겼다고 세금만 고치고, 모레 외교 문제가 생겼다고 외교 문서만 만드는 식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에는 축적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제도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 연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일종의 국가연구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지편전은 대통령이나 정부 옆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띵크탱크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책연구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경전을 강론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편찬하고 왕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하면 국가의 제도와 의례까지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지편전의 연구 영역은 유교 경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역사, 문학, 언어, 지리, 군사, 의학, 농업, 천문 등 매우 넓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조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모으고 정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여기에서 한 가지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이미 이름난 원로 대신들만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종은 이들을 당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보다 오랫동안 공부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면서 미래의 인재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지편전 관원들은 경영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왕이 선생이고 신하가 학생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하만 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책을 읽습니다. 같이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제도는 지금 조선에서도 가능한가?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왕과 신하가 책 한 권을 가운데 두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연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의 국정에는 이런 일방적인 명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왕과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에게 공부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잘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역사를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왕이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제도가 백성을 편안하게 했는지, 어떤 선택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를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이유와도 조금 닮았습니다. 옛날이 재밌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관리도 관리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왕의 명령을 처리해야 하고 각종 행정 업무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관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합니다. 오랫동안 집현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을 확보해주고 학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관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합니다. 오랫동안 집현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을 확보해주고 학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특별한 독서와 연구에 전념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가 독서, 즉 일정 기간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 독서와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이러한 학문 장려의 흐름 속에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젊은 직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장 실적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사례를 조사하십시오. 책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기 어려운 투자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사람이 10년 뒤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훗날 조선의 중요한 인재가 됩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최향, 이계,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집현전을 거쳐갑니다. 물론 이들의 운명은 훗날 서로 크게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조를 도왔고 어떤 사람은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훗날 사육신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지만 몇십 년 뒤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사의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지금의 그들은 젊은 학자들입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현전이라고 해서 항상 낭만적인 연구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종은 학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집현전 관원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종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둔 이유는 공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에게 집현전은 한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없어 보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연구가 훗날 나라의 제도가 됩니다. 세종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28년 무렵부터 집현전은 더욱 본격적인 연구기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옛 제도를 연구하고 책을 편찬합니다. 외국의 자료를 검토하고 조선의 의례와 제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질문을 던지면 학자들이 자료를 찾아야 답을 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농사직설과 공법도 결국 이런 세종의 국정운영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에게 묻고 토론하고 시험하고 고칩니다. 세종시대의 위대한 업적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세종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백성 대부분은 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백성이 그 법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 생활은 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문을 능숙하게 읽고 쓰려면 오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농업책을 만들었습니다. 의학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문자였습니다. 좋은 지식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좋은 법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옮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훈민정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어느 날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는지, 세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누가 창제 과정에 관여를 했고 누가 이후 해설과 보급 작업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왜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는지, 여기에는 정치와 철학, 언어학과 국제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유명한 오해도 하나 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세종실록의 기록을 따라가면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막연히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드디어 세종시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1443년 조선의 왕이 새로운 문자 28자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이 시작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은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진짜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1: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 씨는 담당자들의 연락은 오지만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자 캐비닛 정치라 비판했고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3: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또 김 후보자 행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두문불출한 건 가족의 건강 사정 때문이었다고 먼저 해명에 나서며 엄호 태세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 특혜성 청탁이 있었던 거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의 가족과 얽힌 사회적 협동조합 혈세 낭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4: 식약처 청탁 논란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간다면 저는 도저히 국민이 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며 용 후보자의 해명과 향후 거취를 지켜보는 등 김 후보자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5: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날선 공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사흘간 두문분출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1: 지난 주말에도 잇따라 해명 자료를 내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흘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때 이른바 식약처 청탁 기소유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침묵해왔습니다.
7: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나흘 만에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휴일에도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잇따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연루된 청탁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검찰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 부탁 자체가 위법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청탁은 있었지만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점도 기소유예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권에서 공개한 양 씨와의 녹취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양 씨의 말에 대답한 부분만 부각했고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 기다려보라고 답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씨, 영장판사와 찍은 셀카 논란 등과 관련해 이들이 만난 시점과 김 후보자 해명이 어긋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청탁 의혹 고발을 여러 건 추가로 접수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경우 기소유예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침묵을 깨는 김 후보자가 의혹을 가라앉힐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이번 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은 뜨거운 청문 전국 속에 열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현안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말과 휴일 공개 일정 대신 오늘 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정 비전을 담는 준비 작업에 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조준할 예정인데 여야의 정기국회 힘겨루기는 수요일에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질의 첫날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문제 등을 따지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새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캐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9: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입니다. 애초에 설계입니다.
8: 대정부 질문이 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법사위 중진 의원 등을 배치해 반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10: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탄탄하게 준비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8: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가 실기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와 더불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기현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11: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올리면서 전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 행위를 포함하는 현행법은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 대통령 사건도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이어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자신이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 것은 명백하게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이진숙 의원의 추가 고소 예고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직서부터 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고소장을 쓰는 정성에 절반만이라도 역사 공부했었다면 여자 전두환이라는 칭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과 법률, 공동체가 합의한 역사의식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며 이제라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마음껏 전두환을 찬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 의원 측 박상수 변호사는 어제 SNS를 통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0: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된 가운데 오늘은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합니다.
1: 당분간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청와대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재청에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칩니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는 16일 열립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마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으로 멈춰서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비는 상황이 최소 열흘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4명씩 참여하는 소부재판은 물론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향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지난주 밝힐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을 당하면서 발표를 미뤘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3: 그러면 공식 입장은 언제쯤 좀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지?
14: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12: 조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하거나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 후보를 다시 올리면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재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면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거로 비춰 양측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3박 5일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1: 마크롱 대통령과는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첨단 분야 협력과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과 김일경 여사가 프랑스 정부 측 환대 속에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 류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합니다.
16: 공동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상 영화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컨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5: 이 행사에는 30여 개 국가에서 150여 명의 문화예술계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한 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인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관련 다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7: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15: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SNS를 통해 네팔 참사 실종자 수색 상황을 현지에서도 계속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을 위한 외교적 소임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우리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유조선 세 척을 타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즉각 보복으로 응수하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개입할 경우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네요.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올해는 금리가 좀 내려갈까? 물가는 이제 안정될까? 세계 경제도 조금 편안해질까? 그런데 9월이 된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낮고 서비스업 경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무역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이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보험료가 10월부터 평균 29.1% 인상됩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한 주제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걱정 켈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연 이것입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인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투자자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금리를 내릴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3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이었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7월 기준 4.1%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실업률입니다. 요즘 미국 노동시장을 설명할 때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Slow hire, slow fire.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규모로 해고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이나 와이칼라 직종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7월에는 54.1이었는데 8월에는 55.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는 50이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50 아래면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55.4라면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규 주문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일감을 보여주는 신규 주문 지수가 60.9까지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식당, 호텔, 금융, 보험, 의료, 운송, IT 등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아직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연준에게는 반드시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너무 잘 버티면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PCE 물가는 전년 대비 3.7%,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3.3%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며칠 전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최근 물가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의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2월 4.76%에서 7월에는 약 3.0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 숫자는 아직 높지만 최근 몇 달만 보면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러 이사는 앞으로 발표될 8월 물가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9월 FOMC는 15일과 16일에 열립니다. 그 전에 8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사실상 그 숫자가 9월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가가 3% 정도면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2%와 3%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물가가 매년 2%씩 오른다면 물가가 2배가 되는데 대략 35년이 걸립니다. 3%씩 오른다면 약 24년입니다. 4%라면 약 18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달러짜리 점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2%씩 오른다면 10년 뒤 약 12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4%씩 오른다면 약 15달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적은 물가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업은 앞으로 원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가격을 미리 올립니다. 건물주는 렌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스스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은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자동차와 집을 덜 사고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듯이 경제를 심각한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2%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휘발유만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연료비가 오르고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택배 비용이 오릅니다.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 생산비도 올라갑니다. 결국 여러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도 있습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AI 투자도 의외의 물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반도체와 메모리, 전력 장비,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윌러 이사도 며칠 전 연설에서 에너지 가격과 AI 관련 기술 제품 가격, 추가 관세 가능성을 물가의 상방 위험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한 방향만 보고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물가를 보고, 옆에서는 고용을 보고, 뒤에서는 유가와 관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모기지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오면 금리 인상 걱정이 줄면서 채권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9월 11일 발표될 8월 물가지표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2026년 가을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나빠서 걱정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텨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진 조금 특별한 고민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국제유가입니다.

이번 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면서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공격을 계속하면 군사시설뿐 아니라 에너지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석유시장이 이런 뉴스에 유난히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산유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바로 그 좁은 길이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같은 주요 산유국의 원유와 LNG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흔히 세계 에너지의 목줄 또는 병목 지점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9월 2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주요 원자재 운반선은 6척이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11척이었고 최근 10일 평균은 약 13척이었습니다.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압류, 억류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유 공급이 당장 절반으로 줄지 않았더라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앞으로 정말 막히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가격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상적인 수급만 보면 원유 가격이 85달러가 적당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달 공급이 끊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5달러, 10달러를 더 지불하더라도 지금 원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위험에 대한 추가 가격이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보험과도 비슷합니다. 아직 집에 불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불이 날 위험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에도 실제 부족분뿐 아니라 앞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가 90달러, 100달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유소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스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물건은 트럭을 타고 이동합니다. 트럭은 디젤을 사용합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도 슈퍼마켓의 우유도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도 운송해야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의 가장 큰 비용 가운데 하나가 연료비입니다. 그러면 항공권 가격에도 압력이 생깁니다. 플라스틱, 비료, 화학제품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가를 흔히 경제의 혈액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연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한 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유가가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다른 물가로 번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 때문에 운송회사가 운임을 올립니다. 마켓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근로자는 생활비가 올랐으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기업은 높아진 임금을 다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이란이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금리로 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충격, supply shock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중동의 원유 공급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1970년대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은 당시보다 에너지 생산 능력도 훨씬 커졌고 경제의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장기간 100달러를 넘는다면 경제에는 분명 부담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변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의미 있는 휴전이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에는 하락 요인이 됩니다. 또 이라크의 원유 수출도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석유 시장은 한쪽에서는 이란과 호르무즈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 협상 가능성과 다른 산유국의 공급 증가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를 보실 때는 세 가지를 보면 좋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정상화되는가? 둘째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하는가?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실제 진전을 보이는가?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악화된다면 국제 유가 100달러는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면 지금 가격에 들어가 있는 위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유가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을 단순히 주유소의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가는 물가를 움직이고, 물가는 연준을 움직이고, 연준은 금리를 움직이고, 금리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까지 움직입니다. 중동의 작은 해협 하나가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값싼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 계속 쏟아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베센 장관에 따르면 G20 가운데 19개국이 이 문제에 공감을 했고 중국만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강조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중국이 지난해 기록한 무역 흑자입니다. 중국이 해외에 판매한 물건과 해외에서 사들인 물건의 차이가 1조 2천억 달러나 중국에 유리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너무 많은 상품을 내보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 소비자들은 집값 하락 때문에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수가 약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엄청난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철강 공장, 태양광 패널 공장, 가전제품 공장이 계속 물건을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해외로 갑니다. 미국은 이미 높은 관세와 규제를 통해 상당수 중국 제품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이 생산을 중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중남미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다른 시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G20 국가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막은 중국 제품이 이제 여러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철강, 산업기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의 수출 증가가 유럽 생산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자국 제조업이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이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자동차 100대가 필요한데 공장은 150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50대가 남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멈추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기업도 손실을 보고요. 그러니 남는 50대를 해외에서 싸게라도 판매를 합니다. 수입하는 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싸고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나라 자동차 회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 가격으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각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으로 싸게 생산하는 것을 왜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는가? 소비자에게 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역 문제는 항상 복잡합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정책과 기업의 좋은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가 2만 달러이고 미국산 전기차가 4만 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 달러짜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자동차 가격을 4만 달러로 올려버립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에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관세의 딜레마입니다. 관세를 외국인에는 벌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관세는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에 냅니다. 그 비용의 일부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게도 고민입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2%로 낮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을 막으면 미국 제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는 더 비싼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막히면 아시아의 다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장벽을 만들면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에서는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일부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 입장에서 무조건 나쁜 뉴스도 무조건 좋은 뉴스도 아닙니다. 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9월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가주석의 정상회담입니다. 양국은 경쟁을 계속하겠지만 모든 교역을 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를 표현할 때 디커플링, 완전한 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 위험을 줄이기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첨단 기술, 군사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합니다. 하지만 장난감, 의류, 일상 소비재까지 모두 중국과 거래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무역은 미국 대 중국, 이라는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산업은 중국과 거래하고 어떤 산업은 막을 것인가 라는 훨씬 복잡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G20 회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본격적으로 중국의 수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다음 장은 어쩌면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중국과 세계 시장 전체의 관계를 다시 정하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7: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7: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7: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데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예상이나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평균 29.1%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페어플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플랜은 일반적인 주택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산불 위험 등이 너무 높아서 일반 보험회사에서 주택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재산보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최후의 보험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일반 보험회사들이 산불 위험 지역에서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페어플랜으로 몰리는 주택 소유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26년 페어플랜 주거용과 상업용을 합친 계약 건수는 약 69만 6천 건입니다. 2022년보다 무려 15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페어플랜이 책임져야 하는 전체 재산 가치, 그것이 약 7,680억 달러입니다. 2022년보다 무려 250% 증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페어플랜이라는 한 바구니 안에 너무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채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LA 지역 대형 산불 이후에 페어플랜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평균 인상률이 29.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정확히 29.1%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산불 위험도에 따라 다르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일부 가입자는 화재 관련 보험료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낮은 지역은 평균보다 적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간 페어플랜 보험료가 $3,000이고 정확히 평균만큼 오른다고 단순 계산을 하면 약 $3,873가 됩니다. 1년에 약 $873, 한 달로 나누면 약 $73 정도가 추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지역에서 $5,000, $6,000를 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페어플랜은 일반적인 홈오너 인슈런스와 보장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등의 재산 손해 중심의 제한된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험에 들어가는 liability, water damage, defer 같은 보장을 위해 별도의 difference in conditions, 흔히 DIC 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페어플랜 보험료만 보면 안 됩니다. 페어플랜 플러스 DIC 보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다시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Farmers Mercury, Auto Club, CSAA, USAA, Liability Mutual, Travelers 등을 포함한 여러 보험 그룹이 시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고 새로운 보험회사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페어플랜에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페어플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마다 일반 보험 시장에서 다시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는 거절됐던 집이 올해는 가입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붕 교체, defensible space, 나무의 숲을 정리, 화재 방지 개선 등을 했다면 다시 일반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페어플랜 자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국은 페어플랜이 지금처럼 화재 중심의 제한적인 보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homeowners insurance에 가까운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어플랜 가입자가 이제 소수의 예외적인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0만 건 가까운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9.1% 인상 뉴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보험료가 또 올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위험의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훨씬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담하면 회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페어플랜이 부담하면 페어플랜의 재정 위험이 커집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결국 위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비용은 누군가는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1: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 씨는 담당자들의 연락은 오지만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자 캐비닛 정치라 비판했고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3: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또 김 후보자 행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두문불출한 건 가족의 건강 사정 때문이었다고 먼저 해명에 나서며 엄호 태세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 특혜성 청탁이 있었던 거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의 가족과 얽힌 사회적 협동조합 혈세 낭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4: 식약처 청탁 논란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간다면 저는 도저히 국민이 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며 용 후보자의 해명과 향후 거취를 지켜보는 등 김 후보자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5: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날선 공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사흘간 두문분출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1: 지난 주말에도 잇따라 해명 자료를 내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흘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때 이른바 식약처 청탁 기소유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침묵해왔습니다.
7: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나흘 만에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휴일에도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잇따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연루된 청탁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검찰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 부탁 자체가 위법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청탁은 있었지만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점도 기소유예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권에서 공개한 양 씨와의 녹취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양 씨의 말에 대답한 부분만 부각했고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 기다려보라고 답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씨, 영장판사와 찍은 셀카 논란 등과 관련해 이들이 만난 시점과 김 후보자 해명이 어긋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청탁 의혹 고발을 여러 건 추가로 접수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경우 기소유예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침묵을 깨는 김 후보자가 의혹을 가라앉힐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이번 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뜨거운 청문 전국 속에 열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현안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말과 휴일 공개 일정 대신 오늘 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정 비전을 담는 준비 작업에 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조준할 예정인데 여야의 정기국회 힘겨루기는 수요일에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질의 첫날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문제 등을 따지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새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캐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9: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입니다. 애초에 설계입니다.
8: 대정부 질문이 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법사위 중진 의원 등을 배치해 반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10: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탄탄하게 준비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8: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가 실기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와 더불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기현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1: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올리면서 전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 행위를 포함하는 현행법은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 대통령 사건도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이어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자신이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 것은 명백하게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이진숙 의원의 추가 고소 예고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직서부터 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고소장을 쓰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역사 공부했었다면 여자 전두환이라는 칭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과 법률, 공동체가 합의한 역사의식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며 이제라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마음껏 전두환을 찬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 의원 측 박상수 변호사는 어제 SNS를 통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0: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된 가운데 오늘은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합니다.
1: 당분간 대법관 두 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청와대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재청에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칩니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는 16일 열립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마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으로 멈춰서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비는 상황이 최소 열흘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4명씩 참여하는 소부재판은 물론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향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지난주 밝힐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을 당하면서 발표를 미뤘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2: 그러면 공식 입장은 언제쯤 좀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지?
13: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11: 조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하거나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 후보를 다시 올리면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재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면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거로 비춰 양측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3박 5일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1: 마크롱 대통령과는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첨단 분야 협력과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과 김일경 여사가 프랑스 정부 측 환대 속에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 류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합니다.
15: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상 영화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컨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4: 이 행사에는 30여 개 국가에서 150여 명의 문화예술계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한 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인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관련 다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0: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9: 네, 또 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바쁘게 지내셨죠? 네,
20: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19: 훨씬 좋아졌어요.
20: 네, 밤에 이제 선선함 이런 게 좀 느껴지니까 아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 달 있으면 추석이라고.
19: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8월에서 9월로 바뀌니까 또 좀 떨어지고.
20: 시간을 당해낼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3: 아, 그런 진짜 것 같아요.
20: 시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3: 네. 네. 자, 9월이 되니까 어쨌든 또 풍성하게 또 네. 세미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20: 일단은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네네. 9월 첫째 주라서 세미나 소식 먼저 일단 네.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제가 또 9월 중에 찾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사연이라든지 내용으로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20: 네, 8월에 저희 세미나 네. 5개 했었는데요. 진행했었는데 네. 아우성에 아우성.
3: 와, 좋습니다.
20: 그날 못 갔는데 다음에 또 언제 해주냐. 그리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 그러셔서
3: 네.
20: 이게 지금 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3: 네네.
20: 누군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네네. 저와 저희 에이전트 분들 정말 일복 터졌습니다.
3: 네네.
20: 일복 터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과 마찬가지로 네. 6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3: 네.
20: 지역은 당연히 이제 LA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
3: 네.
20: 근데 이번 9월은 샌디에고에서 3번이나 무려.
3: 샌디에고 쪽에서 많이 하네요.
20: 네. 네. 샌디에고 쪽에서 무려 3번이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3: 네.
20: 이번 달 9월 달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주제가 특별히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3: 네.
20: 지난주에 달에서 넘어온 주제 하나 롱텀 케어 플랜에 관련돼가지고
3: 예, 예.
20: 이제 그게 앵콜 세미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3: 네.
20: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쳐서 못 오셨거나
3: 예,
20: 아니면
3: 예.
20: 광고를 보셨는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보셨거나 이런
3: 그렇군요.
20: 분들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롱텀 케어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롱텀 케어로 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난 롱텀 케어 못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롱텀 케어 플랜을 들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네네네.
20: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롱텀 케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 그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책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될 거고요.
3: 네.
20: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나이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
3: 어린 쪽으로.
20: 네, 네네. 어린 쪽으로.
3: 네.
20: 그래서 이제 롱텀 케어는 보통 이제 시니어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문제라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 우리 아이 어떻게
3: 네.
20: 저축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저희가 문선영의 머리토크가 이제 쓰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3: 네.
20: 세상에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 장자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가 저희가 이제
3: 그렇죠.
20: 믿는 신조. 이자 저희가 또 그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3: 그렇죠, 모르죠.
20: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3: 글쎄요, 뭐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20: 네.
3: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보면
20: 네.
3: 뭐 어떤 여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20: 네.
3: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20: 네.
3: 있고. 미국도 있고
20: 네,
3: 뭐
20: 맞습니다.
3: 그런데 물론 뭐 대학이라는 기존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20: 네.
3: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엔 못 가더라도 백만장자는 만들
20: 네.
3: 수 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20: 네.
3: 와닿는
20: 갑자기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한 이제 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3: 전혀 아니죠.
20: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그래도
3: 네.
20: 우리가 다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3: 네네.
20: 뭐 아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3: 네.
20: 것들을 가르치는데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못 가르치는 딱 하나가 이 돈 공부. 재정에 관련된 것이더라.
3: 그렇죠. 네.
20: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돈나무 하나씩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들 저축에 관련된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 그렇구나.
20: 또 다른 주제는 또 이제 9월이 되니까 CD가 다 끝나기 시작해요.
3: 예.
20: 9월이 되니까 CD가 끝나는데 문선영 씨 지금 얼마 이자 받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CD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돈을 1년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 이자를 찾아가느니 문선영 씨 얼마 이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CD와 어뉴이티에 대한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
3: 네.
20: 이제 주제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롱텀 케어 플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네.
20: 롱텀 케어 플랜을 직접 드는 게 아니라
3: 네.
20: 그 대비할 수 있는 대책 플랜으로 롱텀 케어 플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CD와 어니티를 비교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드리고 여러분
3: 네.
20: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3: 네.
20: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좀 숨을 고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3: 예, 예.
20: 세미나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3: 그렇죠.
20: 그래서 조금 쉬고 그리고 또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2주는 좀 광고 좀 하고
4: 네.
20: 자, 3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4: 네네.
20: 14일 월요일이죠.
4: 아, 예.
20: 14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LA 오피스에서
4: 아,
20: 롱텀
4: 예.
20: 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가 이 월요일 14일 월요일 7시 저녁에 있습니다.
4: 아, LA 오피스에서.
20: 네. 네. 그리고 목요일 17일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100만 장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4: 아,
20: 우리
4: 예.
20: 그 부모의 재정관의 교육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유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가
4: 네.
20: 샌디에고에서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4: 네.
20: 그리고 또 그 주 다음 주인 21일 월요일에는
4: 네네.
20: CD와 어니티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4: 네.
20: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24일에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CD와 어니티에 대한 세미나 10시 30분에 있고요.
4: 네.
20: 26일 토요일에는 롱텀 케어 문제에 대해서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있고
4: 네.
20: 9월 30일 수요일에 8시에 줌으로 나 밥 못 도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 예,
20: 줌으로
4: 예.
20: 우리 그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부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섯 개 세미나인데 날짜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실
4: 그러니까
20: 거예요.
4: 그러니까 아마 2주 쉬고 나서는 강행군이신데
20: 그래서 네. 날짜는 여러분들 지금 못 적으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4: 네네.
20: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4: 네.
20: 이 세미나 일정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4: 네네.
20: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4: 네, 그렇군요.
20: 네.
4: 자, 일단 전화번호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20: 네.
4: 616-827-9599 616-827-9599로 일단 전화하시면 스케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정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이슈로 세미나를 여섯 번에 걸쳐 나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14일과 26일, 14일은 LA 오피스, 26일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그 세미나는 17일과 30일 날 하는데 17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30일은 어디 계시든 줌으로 받아보실
20: 네.
4: 수가 있고 자 CD에 대해서 어누이트와 비교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24일과 26일에 하는데 24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또 26일도 똑같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오전에 10시 반, 11시 하시니까 일단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 또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네.
4: 네.
20: 그래서 이제 9월도 정말 숨가쁘게 지나갈
4: 네.
20: 것
4: 네.
20: 같아요. 그런데
4: 네.
20: 저 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저희 손님들은 벌써 이미 플랜을 하시고도 다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4: 네네.
20: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더 많이 배우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4: 네네네.
20: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선영 씨 내가 한 거 저거 맞지?
4: 네.
20: 저게 좋은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4: 그렇죠.
20: 내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 예, 예.
20: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뿌듯하고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4: 근데 사실 저는 또 한편 생각에
20: 네.
4: 그만큼 사실 이렇게 2주에 걸쳐 여섯 번 세미나가 있잖아요.
20: 네.
4: 아까 조금 쉬신다 그런데 쉬시는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사를 많이 이제
20: 네.
4: 다니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행사하는데도 한 두 달씩 걸리는데 사실 그렇지 사실 행사는 그냥 사람 불러다가 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는 주제 만들어야지 거기에 토픽 만들어야지 일일이 다 사람들이 이해하실수록 설명해야지 이걸 보니까 제가 매달 이렇게 대여섯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20: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엄살을 좀 피우자면
4: 네.
20: 제가 40대에는 하루에 세미나 3번도 했었거든요.
4: 하루에?
20: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이제 이른 저녁에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하루에 3번이나 3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3번은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열기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이런 정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본인이 저에게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플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져오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플랜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방향을 전환시켜드리는 플랜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손님들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근데 그렇죠. 결국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면 세미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 또 한편으로는 일단 세미나를 듣고 자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20: 네.
19: 좀 더 뭐랄까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도 좀 절약되고
20: 네.
19: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20: 맞습니다.
19: 합니다.
2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전화로 이제 세미나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고.
19: 아, 그거는 좀 전화는 좀
20: 그러니까
19: 힘들어요.
20: 전화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세미나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막 전화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그 한 시간짜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세미나를 전화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19: 그렇죠.
20: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세미나 참석을 정 못하시면 한 시간 정도 저희랑 같이 앉아서 상담을 하셔도 상담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19: 그렇죠.
20: 그리고 또 더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듣고 자세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겁내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19: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입니다. 616-827-9599로 주저 말지고 전화하시고 혹은 바쁘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꼭 리턴콜 해서 일일이 돌려드릴
20: 네.
19: 겁니다.
20: 네.
19: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20: 네.
19: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한테 한 두세 가지로 용돈을 나눠줬대요.
20: 오.
19: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돈 주는 거 있고
20: 네네.
19: 약간의 주식을 조금 사준대요. 뭐 이게 뭐 5주, 10주
20: 네.
19: 때마다 예를 들어서 네네.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 선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20살 때 되면 그래도 몇백쯤 되니까 그런 그 뭐 주식이 많이 올려서가 아니고
20: 네.
19: 뭔가는 남겨두고 쌓아두어야 재산의 증식의 기본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듣고 아, 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마침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라는
20: 다 만들 수 있습니다.
19: 그런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네. 뭐 내용의 스텝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20: 네네.
19: 싶기도 하고요.
20: 그러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19: 네네.
20: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19: 네네.
20: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리콜 스토어를 하시는데 교대를 하시고 그 장을 보시는 시간이더라고요.
19: 네네네.
20: 그래서 점심 드시고 장 보시는 시간이라서 운전할 때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던
19: 예, 예,
20: 저희 손님이
19: 예.
20: 되시는데
19: 네.
20: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분한테 제가 놀랐던 게
19: 네.
20: 감동받았던 게 미국 생활을 하신 지가 이제 40년, 50년이 되신 거예요. 이미.
19: 예.
20: 근데 그분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생일이면은 뭔가를 해줬고 15살이 됐을 때도 뭔가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18살이 됐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도
19: 네, 네.
20: 생명보험으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선물해줬고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도 뭔가라도 선물해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이미 엄청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인데
19: 예, 예.
20: 그 아들과 따님도 너무나 잘 성장하셔서 부모님이
19: 네.
20: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들의 일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지금도
19: 예, 예, 예.
20: 내가 그것을 넣어줬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언젠가 한번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100불, 200불 넣어주는 것이 정말 시드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19: 그렇지,
20: 생각을
19: 그렇지.
20: 들으시고 실천 출산하신 분인데 네. 지금 그 결과가 자녀분들 40대예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 머니보다 당연히 큰 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 그럼요.
20: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언제 네. 시작하느냐. 네. 정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큰 돈나무 하나를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우리 손주들. 자녀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어 하지만 아, 예. 손주들한테는 주고 그렇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플랜들도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네. 세미나 꼭 연락 주시고요. 네. 616-827-9599번으로 꼭 연락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자, 9월에 세미나가 총 6번이 있습니다. 3가지 주제로 각각 2번씩 있습니다. 자,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세미나가 14일과 26일 LA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또 17일과 30일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샌디에고 오피스와 줌으로 세미나가 있고 자 아직도 CD에 4%에 묶여 계시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21일과 24일에 라팔마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이니 616-827-9599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20: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19: 네, 네.
20: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손님 중에서도 이번에 큰 수술 받으신 분이 8월에 두 분이나 계세요.
19: 아, 예.
20: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정말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여름이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나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9월에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시면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19: 네.
20: 돈 건강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9: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9월 세미나가 또 아우성이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20: 네. 감사합니다.
19: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놓은 돈이 150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 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은데

0: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문선영의 머니톡.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뉴이티가 은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지요. 은행 이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CD보다도 이자가 좋지요. 보통 10년을 묶으시면 매년 7에서 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를 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이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에서 8% 자란다, 이제 그것이 못 자라도 이 정도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평균 이자 7, 8%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는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복리로 자라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연세가 75세인데 앞으로 이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이 150만 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가 없는 돈이죠. 어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에 사망하시면, 혹은 10년 후, 뭐 15년 후에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죠. 1년 후 사망하시건 5년 후 사망하시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물론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겠죠. 결국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놨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놨다고 혹시 일찍 사망하실까 걱정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다가 물려주실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지,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는 돈을 물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뭐 2년이나 3년짜리 어뉴이티 짧은 것이 낫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 3년짜리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또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선영의 머니톡. 결론은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냥 짧은 것으로 묶어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을 묶어놓아서 사망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선생님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겠죠?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이 10년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불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가장 잘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0: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쉬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톡.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신
1: 재치십니다.
0: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네.
1: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0: 네.
1: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네.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네. 내가 못 내겠다. 나 이거 그냥 취소하련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응.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뭘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1: 엄마 괜찮아.
0: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네.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0: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0: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0: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0: 네.
1: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0: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0: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0: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0: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0: 네.
1: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0: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네.
1: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0: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0: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0: 시장에.
1: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0: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0: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0: 네.
1: 그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0: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0: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0: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0: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0: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0: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0: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0: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1: 네.
0: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고요.
1: 네.
0: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8월에 저희가
0: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0: 네.
1: 무엇보다도 정보가
0: 네.
1: 필요하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0: 네.
1: 중에.
0: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르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네.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1: 맞아요.
0: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네. 해놓으면. 네.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0: 네.
1: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0: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1: 네.
0: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1: 아, 그럼요.
0: 네.
1: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0: 네.
1: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0: 네.
1: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0: 네.
1: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0: 네.
1: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0: 그럼요.
1: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0: 네.
1: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0: 네.
1: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0: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거 진짜 마음에.
1: 네.
0: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1: 흔하시다.
0: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효녀시고.
0: 네.
1: 아버님은.
0: 네.
1: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0: 네. 와.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뉘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5: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AM 1650
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0: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으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뤄두었던 안부 전화 한 통, 고마웠던 사람에게 전하는 짧은 인사처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에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반가운 만남과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9월의 첫 소망의 시간,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어서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주혜미님